엔 매일매일이 작은 축제의 연속이죠. 벌써 새끼 손톱만하게 열린 대추도 이쁘고요. 오늘은 어떤 물건들이 잘 팔릴까 기대하면서 가게 문 열고요. 여름 휴가는 어디로 떠날까 상상하면 즐겁고 그러다 보면 금방 9월엔 또 아시안게임도 있고 추석도 다가옵니다. 즐기자고 마음먹으면 즐거운 일들이 참 많은 오늘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본...

7월 20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즐거운 일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기뻐할 일, 재밌는 일, 웃을 일을 잘 찾는 게 중요하죠. 지금부터는 반가운 옛 노래들 오랜만에 만나는 재미를 만끽하면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시작해 보자고요. 이희춘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듣고 나서 지금은 찐팬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를 듣기 위해 커다란 라디오도 따로 구입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제가 감사드려야 되는 사연을 주셨어요. 시골에서 어디신지요, 이희춘님. 종종 소식 주세요. 저 농사 짓고 계신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요즘은 올해는 무슨 작물을 지으셨나, 요즘은 얼마나 또 컸나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러브레터 때문에 또 커다란 라디오도 장만을 하셨다니까,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물 중에 도라지 홍어회 무침이 있는데요. 이혜준님 선물로 드릴게요. 이종호님께서는 신청곡 조명섭의 꽃피고 새가 울면 청해주셨어요. 4921님 인순이의 착한 여자 청해주셨네요.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131님께서요. 미용학원 강사인데 지금 학생들과 헤어드라이 수업하고 있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이 뜨거운 바람을 뚫고 학생들 실력이 쑥쑥 늘길 바랍니다.

미용학원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거잖아요. 화이팅입니다. 0131님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박성훈님 사연입니다. 현미 누님, 저는 대전 계룡산 자락 수통골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아내와 4개월 동안 유럽식 장작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매장에서 난로와 핫팩으로 버티면서 현미 누님 방송을 매일 들었었는데 지금은 여름에 절정으로 치닫고 있네요. 매일 새벽 가마 앞에서 2시간 동안 장작불을 지피면 1000도가 넘어가는 불 앞에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지만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밀로 깜빠뉴나 블랑처럼 일체의 첨가물 없이 식사빵을 만드는 자부심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보니 농부들도 자영업자들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언제나 늘 우리 농부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박성우님 사연 주셨는데 너무 이 아내분하고 함께 보내는 그런 일상, 빵집을 운영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그런 일과 이런 것들이 그려져요. 근데 직접 가마에서 빵을 굽나 봐요. 근데 저 깜빠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한번 진짜 꼭 방문하고 싶네요. 직접 가서 그 가마 앞에서 저 기다리면서 그빵 굽는 냄새 너무 좋잖아요. 네, 박성우님, 제가 기억해 두고 있다가 혹시 그쪽으로 공연이나 뭐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전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식사 대용빵. 네, 좋습니다. 식사빵.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 최은숙님, 저녁록에 내 사랑 울보 청해 주셨어요. 7729님, 해오라기에 숨바꼭질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윤순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1세인 저는 지금껏 따로 운동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운동이란 숨쉬기 운동, 그리고 매일 살림하는 것이 전부였죠. 집안일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다 보면 잠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고요. 저는 그것을 운동이라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딸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운동이랑 일은 다른 거지. 살림하는 건 일이지 운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이렇게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니 하루는 우리 집 앞에 새로 요가 학원이 생겼다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요가가 건강에 좋다니까 엄마도 다녀봐. 응? 내가 일단 수강권을 끊어놨으니까 무조건 가서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고 와. 이렇게 강제로 해야 엄마가 움직일 것 같아서 무조건 끊어놨으니까 빼먹지 말고 매일 가야 돼.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수강권을 끊어놨다며 저를 등떠미는데 참 귀찮았습니다. 태어나서 요가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제 나이 71에 새삼스럽게 뭘 배운다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요가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강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힘 빼시고요. 집중해서 숨을 고르게 쉬세요. 강사님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강사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어떻게 빼라는 건지, 숨을 고르게 쉬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한 게 많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일단은 그냥 따라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옛 어르신들이 배움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셨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가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처음엔 다 힘들지. 그래도 우리 나이에 새로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나도 너 따라서 요가 배워볼까? 그렇게 친구도 저를 따라 요가 학원에 등록해서 이제는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친구는 성격이 씩씩하고 밝아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 나도 어떻게 숨 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다 보면 알게 되는 날도 오겠지. 응? 아무튼 그래도 땀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뭔가 운동이 되긴 되나 보다. 응?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귀찮음을 무릅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무릅쓰고 요즘 저는 꾸역꾸역 요가 학원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른 법 없듯이 비록 71세의 뻣뻣한 몸이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질 날도 오겠지요.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요가, 그쵸? 참 좋은 운동이죠. 사실 처음엔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리고 동작 하나하나가 다 어렵지만 그래도 요가가 좋은 건 자기 몸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려워도 조금씩 조금씩 매일 하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몸이 더 부드러워지고 내일 좀 더 유연해지고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오늘 사연 주신 윤순자님에겐 도라지 홍어회 무침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성진님 신청곡 임채무의 사랑과 진실, 배정순님 신청곡 이동원의 장미 그리고 바람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6570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저는 남양주 금남리 기숙학원에서 청소하는 56세의 아줌마입니다. 오늘도 무진장 덥네요. 제 목표는 열심히 돈 모아서 우리 집 에어컨 놓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오, 거의 다 됐어요. 화이팅. 와,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더위를 무릅쓰고 일하셔서 딱 이제 집에 에어컨 딱 들여놓고 바람 찬바람 확 나오면 얼마나 좋게요. 제가 이제 얼마 안 남 거의 다 되셨다 그랬는데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2145님 오은정의 울산 아리랑 청해 주셨어요. 임창식님께서는 현숙의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신청곡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9: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요.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준비했어요. 같이 들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빗길이라 정체 풀리는 속도도 더딘 편이고요.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안성 부근부터 볼게요. 사고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지점은 반제 터널을 진입하기 전입니다. 대형 화물차 두 대가 부딪히면서 한 대가 옆으로 넘어졌고요. 싣고 있던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길로 우회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성 분기점 부근부터 차들이 그냥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사고가 있는데요. 인천 쪽으로는 용인 부근에서 2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쪽으로는 동군포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안산 분기점 부근부터 7km 구간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박미경의 민들레 홀시되어 함께 들었어요. 송미영님 신청해 주셨네요. 김영칠님께서요. 저는 36년간의 직장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텃밭 생활의 즐거움에 푹 빠진 3년차 텃밭 농부입니다. 텃밭 농사의 즐거움은 첫째, 작물의 성장 에너지를 받아 제가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작물의 왕성한 기운을 온통 제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뿐 아니라 두 번째로 밭일은 거의 맨발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건강 생활의 인기 종목인데 맨발로 하는 밭일은 건강 운동을 겸하는 셈이지요. 마지막으로 농부가 아무리 성실하더라도 농사의 8알은 하늘이 짓는 것임을 경험하는 순간 텃밭 농사는 노욕을 다스리는 정신 수양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텃밭 농사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우. 옛 선비들의 그런 생활? 네, 아무튼 그런 소소하고, 예, 그런 그, 하지만 뭔가 뭐 진리가 숨겨있는 담백한, 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영칠님. 아, 멋지십니다. 텃밭, 갓국이. 아, 이거 너무 좋죠. 아, 부럽습니다.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그리고 정다운 추억의 노래들 함께합니다. 지루한 더위 잊을 수 있는 시간 저와 함께 즐겨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용혜원 시인의 대전역 가락국수입니다. 늦은 밤, 피곤한 몸,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다 허기에 지쳐 가락국수 한 그릇을 시킨다. 비닐봉지에 담긴 국수 한 움큼을 끓는 물에 금방 데쳐 한 그릇을 내준다. 2,000원짜리 가락국수인지라 내용이 서민적이다. 단무지 선호 조각이 국수 그릇에 같이 담겨져 있고 쑥갓 조금, 약간의 김 부스러기, 고춧가루가 몇 개 둥둥 떠 있다. 시장 탓에 후루룩 젓가락에 말아 넘기면 언제 목구멍을 넘어갔는지 간 곳이 없다. 하지만 기차를 기다리며 막간을 이용하여 먹는 가락국수의 맛은 그만이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안정혜의 대전 브루스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용혜원 시인의 대전역 가락국수 함께 했는데요. 옛날에 기차 타고 가다가 대전역에서 잠시 정차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서 후루룩 먹고 오는 게 바로 가락국수였죠. 아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뜨끈한 국물에 후루룩 한 그릇 먹고 타는 재미가 참 좋았고요. 아이들은 아빠가 혹시나 국수 먹다가 기차 다시 못 타면 어쩌나 마음 졸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억 속에 나오는 음식들은 그 맛이 너무 그립고 먹고 싶어져요. 2544님 신청곡 조영남의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조병철님께서는 한승기의 연인 청해 주셨고 백선희님 신기훈님 2439님 조항조의 거짓말 청해 주셨죠. 윤태규의 마이웨이는 서진호님 0950님 청해 주셨습니다. 아 신청곡들 쭉 이어드려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6961님 사연 주셨는데요. 주현미 씨 반가워요. 필리핀에서 한인 위문 공연 때 한번 뵈었네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다음에 종종 보낼게요. 오, 필리핀의 한인 위문 공연 제가 딱 한 번 갔었거든요. 그게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와우, 6961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지금도 필리핀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종종 소식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반가워요. 김종태님께서는요. 정년 퇴직 후 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들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는 일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고한다, 고맙다고 말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덥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원을 관리해 주시는 김종태님. 아니, 너무, 이게 왜 별거 아닌 일이에요? 너무, 너무 소중한, 응? 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공원을 참, 깨끗하게 관리하고, 막 이런 것도 손이 얼마나 가요. 그리고 그 이용하는,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유, 저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김종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하실 때 러브레터가 신고해드리는 거 정말 좋아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3462님 권성희의 허상 청해 주셨어요. 손경애님, 황도현님, 944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오,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 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듣는데요. 같이 들을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아픈 손가락은 있기 마련이죠. 작곡가한테도 그런 노래들이 있어서요. 왠지 더 정이 가고 애착을 갖게 되는 곡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은 한 가수에게만 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다른 가수에게 다시 부르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수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곡이어도 이 가수가 부를 때랑 저 가수가 부를 때랑 노래의 느낌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작곡가 손석우 씨에게도 그렇게 애정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목동의 노래입니다. 손석우 씨가 작사 작곡한 목동의 노래는 맨 처음 발표된 것이 1961년이었고요. 이때 최희준 씨가 최초로 이 곡을 불렀고요. 그로부터 8년 후 송창식 씨가 윤형주 씨와 트윈폴리오를 결성할 때쯤 손석우 씨는 자신이 아끼던 목동의 노래를 송창식 씨에게 주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손석우 씨는 이 노래와 잘 어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했는데 그 가수가 바로 홍민 씨였고요. 목동의 노래는 1973년 홍민 씨가 리메이크해서 발표했고 홍민 씨 역시 이 노래를 좋아해서 이후 앨범마다 10번 이상 음반에 담았었죠. 홍민 씨 이후 목동의 노래는 두 번 더 새로운 가수를 만나는데요. 1978년에 하수영 씨도 이 노래를 불러서 발표했고 1979년에는 4월과 5월도 목동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했던 손석우 씨가 아끼는 곡이었고 또 여러 가수들도 사랑했던 목동의 노래. 오늘은 홍민 씨의 목소리로 감상해 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입니다. 6493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현미님. 여기는 전북 전주입니다. 여름은 너무 힘든 계절입니다. 맛있는 비스켓 과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과자를 굽는 공정은 너무 덥네요. 수건을 얼려서 목에 둘러도 잠시뿐. 4명의 동료들과 더위와 사투 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휴가나 휴식 시간에 과자 많이 구매해서 드세요. 아, 전주에 있는 어떤 과자 공장인지요? 네, 과자 좋아하는데 이젠 주위에서들 이 나이에는 이제 과자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자 맛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뭔가 만드는 그런 그 공정, 더구나 과자 같은 건 굽고 이래야 되니까, 어휴, 얼마나 더우세요. 지금 4명의 동료분들과 함께 작업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6493님께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2893님, 로커스트의 내가 말했잖아 노래 청해 주셨어요. 들려드릴게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6972님께서요. 미국 출장 한 달 동안 가는 사위가 오이 소박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오이 사러 갑니다. 사위가 먹고 싶다니 맛있게 만들어줘야겠어요. 한 달 동안 미국 출장을 가는군요. 네. 아유, 뭐 먹고 싶다는데. 지금 또 오이 여름에 좋잖아요. 오이 소박이. 6972님. 아이고, 참 따뜻한 장모님이십니다. 저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아니, 이렇게 일상은 쭉 이어지죠. 우리 러블리더 가족분들 사연, 신청곡 함께 했는데요. 이제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곡, 이자연의 망각의 세월입니다. 마음 시원해지는 시간, 중간중간 꼭 가지시고요. 오늘도 우리 건강하게 여름날 잘 지내보아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최현미였습니다.

빗길이라 복잡한 곳이 많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반제터널 부근 전면 통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안성 나들목에서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는 서안성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남한성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안성 부근에 지체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입니다.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의 정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 하실래요?
1: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서정연님이 주셨는데요. 월드컵 기간 동안 도파민 뿜뿜이었는데 이제 무슨 재미로 살까요? 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결승전 보셨습니까? 예, 저는 안 봤는데요. 스페인이 1대0으로 예, 승리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예,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듣는 재미, 큰 선물 받는 재미, 도파민 치솟는 재미. 진짜 엄한데 말고 여기서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또 BTS가 중간에 또 아주 멋지게 또 공연해줘가지고 아, 전 세계가 또 난리가 났는데요. BTS의 노래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고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김선정 님이 아, 박명수 씨 무척 피곤해 보인다고, 김경모 님도 아, 피곤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아, 피곤하진 않습니다. 선크림을 좀 아, 바르면 얼굴이 좀 이렇게 되는데 아, 피곤하진 않고요. 푹 잤습니다. 저는 축구를 안 봤어요. 예, 예. 뭐, 우리나라가 안 하면 뭐, 구태여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저, 스페인이, 1대 0으로 이겼죠. 예. 메시가 울더라고요. 그죠? 예. 울어야죠. 그럼 거기서. 예. 웃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준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다음, 월드컵에서도 볼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이 너무 멋졌고요. BTS 공연 굉장히 뭐 저 잠깐 이렇게 저 봤지만 굉장히 멋졌습니다. 이 저 그 붉은 악마 이 저 모습으로 예 그 상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 모습 자체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이제 잊으시고요. 우리의 살길 찾아야죠. 아 피곤해 진짜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진짜 피곤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예. 어떻게 그 피곤하고 또 피곤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걱정거리 그죠?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는데 왜 피곤해요? 그죠? 몸이 좀 이상해. 여기 폭락이야.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그죠?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정세가 엉망이고, 예, 이때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심호흡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만 되면이야. 예, 그죠? 예. 아무튼 간에 오늘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이신 이경준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경준 선생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 불안, 갈등, 걱정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과학적인 어떤 그 전문의로서 한번 우리가 좀 깨져 이겨낼 수 있는 혹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거 있으면 한번 보내줘보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담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우리 이경준 선생님 뵙는데 야 얼굴이 탤런트야. 야 어떻게 얼굴 그렇게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했을까. 이경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이런 얘기가 여러분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야, 이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희, 김석훈, 진짜 그러네. 남국민 닮은 꼴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이경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0: 얼굴이 아이돌이네.
1: 감사합니다.
0: 어? 근데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머리 이렇게 백발을 하고 다니세요?
1: 아, 이게 유전이어서 저도 힘듭니다. 이게 그래요? 계속 자라나가지고.
0: 야, 얼굴이 아이돌이에요. 진짜 이석훈 닮고 태희 닮고 남국민 닮았다. 와.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잘생겼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 주세요.
1: 아, 솔직하게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0: 예, 기분 좋아요?
1: 아, 좋습니다.
0: 네. 예, 예. 네. 그렇죠. 못생겼다는 것보다는 기분이 당연히 좋겠죠. 네. 예. 판교 쪽에서 이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미남 의사로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예. 잠깐 좀 양력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왜냐면 또 처음 또, 이름을 듣는 우리 애청자도 계시니까. 네. 한성과학고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의 미남 의사. 야, 다 갖췄네, 다 갖췄어. 85년생이고 네. 다 갖췄네. 결혼은 왜 이렇게 일찍 하셨대? 네. 예? 결혼 몇 살 때 하셨어요?
1: 결혼을 제가 이제 26살.
0: 꽤 일찍했네. 네. 26 때 보통 놀기 바쁜데. 네. 일찍 결혼하셨어요.
1: 놀다가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0: 예. 뭐 이렇게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미남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잘생겨서 불편한 건 없죠?
1: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사람이 괜찮네. 예, 배우들은 없다고 그래요. 네. 정우성 씨 화냈어요. 없어! 예, 화나셨고. 고윤정 양도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편한 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떠세요? 그 정신과 전문의도 걱정이 있겠죠?
1: 그럼요.
0: 예. 네.
1: 여기 오는 길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0: 왜 걱정이 많았어요?
1: 아, 이렇게 생방송을 또 처음 해보다 보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뭐 생방송 나와가지고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또 내가 또 재미없게 하는 거 아닌가. 네네. 사람들 원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0: 사실 했어요. 뭐 선생님한테 재미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전문의로서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그 고민이나 갈등, 예,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데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모셨거든요.
1: 네.
0: 저 자신도 가끔씩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AI한테 물어봅니다.
1: 네.
0: 예. 근데 그 외적으로 걱정거리나 그 자기 어떤 걱정을 얘기를 상담을 AI하고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실제로 많이 계세요.
1: 네.
0: 그죠?
1: 네. 요즘 많아졌습니다. 네.
0: 실제로?
1: 네.
0: 그런 거 생각하면 자리 뺏기지 않을까요? 곧? 지금 이게. 걸음만 단계인데.
1: 네.
0: 예.
1: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저도 걱정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0: 예.
1: 왜냐면 이제 실제로 처음에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AI 상담을 하시고 상담한 결과를 병원에 가지고 오세요.
0: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일자리 뺏길 수도 있겠다 생각 많이 했는데
0: 네.
1: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0: 예.
1: 아, 이게 이제 보조적인 정도로는 아직까지 쓸 수 있고 본 진료는 아직까지는 와서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인데 근데 지금 AI가 지금 걸음마 단계예요. 지금 네 살, 다섯 살인데 이게 이제 청년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5살.
1: 네.
0: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 그 전에 빨리 뭔가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0: 말이 그런 거고 또 사람이 사람을 봐줘야지 AI가 예. 근데 좀 불안하긴 해요.
1: 네.
0: 좀 발전 속도를 보면은
1: 네.
0: 좀 불안하긴 합니다.
1: 네.
0: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는 정신과라 그랬잖아요.
1: 네.
0: 지금은 정신과가 아니고 이제. 정신의학과?
1: 정신건강의학과.
0: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
1: 네.
0: 왠지 옛날에 정신과 가면은 정신과에 간다고 그러면 너 약간 상태 안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 진짜 아니잖아요.
1: 네.
0: 정신건강의학과.
1: 네.
0: 예.
1: 그게 이름을
0: 예.
1: 정신과 가봐 이러면은
0: 예.
1: 조금 약간 좀 차가운 면이 있어서
0: 그죠.
1: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다 해서 건강을 넣으니까
0: 예.
1: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
0: 예, 예.
1: 이게 뭐 멘탈 헬스케어 딱 이러면서
0: 예, 예, 예.
1: 좀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생겨서 공식적으로 예.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네. 실제로 아직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학과 줄여서 정신과라고 그래요.
1: 네네.
0: 저 나 오늘 정신의학 건강과 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 없거든요.
1: 맞습니다.
0: 나 정신과학과 이러면 야 너 왜 상태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1: 네. 요새 그죠? 그냥 정신과 가봐 정신과 가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0: 네네.
1: 아 저도 근데 사실 단어가 너무 길어서 저도 소개할 때 그냥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기도
0: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예예. 네. 예.
1: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낙인이 많이 줄어서 많이 찾아오는 추세입니다.
0: 실제로 그 뭐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도
1: 네.
0: 우리가 많이 따라왔지만 네. 거기는 정신과 그냥 편하게 다니잖아요. 거기는
1: 특히 이제 예. 청소년기 대학교 때부터 이미 예. 거기는 당연히 멘탈헬스 케어를 같이 하는
0: 그렇죠,
1: 시스템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예, 예.
1: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낙인이 적은
0: 예, 예. 그런 거는 이제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생각하고
1: 네.
0: 저도 가끔 좀 이렇게 우울하고 잠이 안 오고 올 때는 가끔 네. 이렇게 찾아가 상담을 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저는 좀 불안했어요. 처음에 갈 때.
1: 네.
0: 아, 여기 들어가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문을 확 열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15명이 주차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나? 네. 아, 정신과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1: 네, 네.
0: 쫙 줄 서 있더라고요.
1: 네, 네.
0: 아, 이게 숨기고 그럴 일이 아닌데.
1: 맞습니다.
0: 그냥 네. 머리에 아니면 뇌에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가는 게
1: 네 지금은 네
0: 네 네,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저 계신 곳이 판교 쪽이란 말이에요.
1: 네
0: 어떤 분들이 많이 찾습니까? 예
1: 아무래도 판교 쪽이다 보니까 예. 거기 있는 이제 거기 이제 게임 큰 게임 회사들 뭐 대기업 중견 기업들 뭐 스타트업 뭐 이런 회사들이 많아서
0: 그렇죠.
1: 거기에 계시는 이제 뭐 개발자 디자이너 뭐 CEO 뭐 이런 분들 많이 오고
0: 계세요. 야 남을 즐겁게 해주려고 게임 만드는데 그 당사자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건강과에 찾아오는군요.
1: 많이 들어오십니다.
0: 주로,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1: 지금 이제 저희 주제랑 잘 맞는 게 대부분의 네. 분들은 이제 불안도가 조절이 안 돼서
0: 불안 조절.
1: 네, 불안 조절이 안 돼서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시는 경우 많고요. 또 이제 요새는 이제 저 그 지역 특성도 있고 그래서 ADHD 관련된 진료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성인 ADHD.
1: 네, 네.
0: 물론 뭐 아동들도 있겠지만.
1: 네.
0: 그러면 그렇게 병원에 찾아오는 직장인들을 보면
1: 네.
0: 남한테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고
1: 네.
0: 나 자신을 자책하는

0: 사람.
1: 네.
0: 나 욕을 많이 먹어서 온 사람이 있고
1: 네.
0: 이게 욕을 많이 먹는 쪽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책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항상 화가 나 있어.
1: 네.
0: 보시다시피.
1: 네.
0: 그리고 남은 항상 네. 나도 욕을 먹어.
1: 네.
0: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내가 네. 화를 내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1: 네,
0: 예, 예.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1: 근데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굳이 따지자면 이제 나 자신을 자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왜냐면 이제 일의 원인을 일단 내 안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병원에 많이 오시고.
0: 착한 사람들이네.
1: 아이러니하게도
0: 착해.
1: 남 탓하거나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분들은
0: 예.
1: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대처 방법도 되더라고요.
0: 접니다.
1: 일정 부분.
0: 예, 예. 모든 책임을 돌리고 스태프들한테. 네.
1: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는
0: 아,
1: 것 같습니다.
0: 그럼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좀 표현이 그렇지 못지만 좀.
1: 그렇죠.
0: 아, 좀 그러네. 네. 좀
1: 엄밀히 말하면.
0: 좀 내성적이고.
1: 네.
0: 말 못하고
1: 네.
0: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1: 네. 평소에 표현이 많이 없는 분들이 확실히 더 많이 오십니다.
0: 예, 예. 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착하다고만 볼 수, 착하다는 거를 정의를 낼 수는 없는 거지만.
1: 네.
0: 요즘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못
1: 네.
0: 참잖아요.
1: 네네.
0: 그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1: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 자체도 진단명도 있고요.
0: 예.
1: 특히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인풋이 너무 많아진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0: 아.
1: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0: 네.
1: 시각적, 청각적 뭐 여러 가지 자극들의 인풋이 너무 자극이 많다 보니까 항상 그 찰랑찰랑 넘칠랑 말랑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것 같거든요.
0: 네.
1: 거기서 이제 딱 본인이 못 견디는 트리거가 하나 주어지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누구나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근데 트리거가 있어서 폭발을 할 수 있지만
1: 네.
0: 어느 선은 넘지 말아야 될 텐데
1: 네네.
0: 그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1: 그 선을 넘는 게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0: 그게 왜 예전에는 네.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 별로 없었거든요.
1: 네네.
0: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네. 절제를 못하는 겁니까?
1: 네. 들어오는 인풋도 많은데
0: 네.
1: 인풋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적절한 아웃풋이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써줘야 되는데
0: 네, 그
1: 중간
0: 네.
1: 단계가 많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자극들 속에서
0: 네.
1: 중간 중간에 관리하는 방법들을 적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적용은 어떻게 돼요?
1: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평소에 지내시면서
0: 네.
1: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자기 루틴.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들은 늘 들어오는 만성 스트레스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 루틴을 매일매일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이제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냐 안 하냐의 시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자기만의 것을 해야 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0: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네. 우리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죠.
1: 너무 자주 조절이 안 되거나, 한 번 조절이 안 될 때 너무 과하거나 그럴 때.
0: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저도 그렇고.
1: 네.
0: 예, 예. 저는 그래도 저는 어느 선을 정해놓고
1: 네.
0: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1: 네.
0: 생방송을 15년 이상 해도
1: 네.
0: 큰 사고가 없는 이유가
1: 네.
0: 어느 선까지는 내가 항상 좀 조절을 하자
1: 네.
0: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1: 제가 한 말씀 드리면
0: 네.
1: 박명수 씨의
0: 네.
1: 그 화내시거나
0: 예.
1: 감정 표현하시는 걸 보고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0: 왜요?
1: 절제된 어떤 그 화와
0: 예, 예, 예. 저는 어느 항상 이렇게 좀 그 줄타기를 잘합니다.
1: 네, 네, 네.
0: 지금 생방송도 줄타기인데
1: 네.
0: 순간 말 한 번 잘못하면 날아가요.
1: 네.
0: 특히 정치적인 얘기 이런 거 한마디만
1: 네.
0: 끝나거든요.
1: 네.
0: 저는 그런 거 말할 생각이 없어요.
1: 네, 네.
0: 없는데 자우지간에.
1: 네.
0: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화가 많아 화가.
1: 네.
0: 이거죠.
1: 전체적으로 화가 많습니다.
0: 예, 저 이경경님이랑 제가 화가 많아. 둘이 만나면 또 싸우거든요.
1: 네.
0: 예, 화를 잘 다스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1: 아 그래서 이게
0: 예, 예, 진짜.
1: 화라고 하는 게 지금 박명수 씨나 이경수
0: 예, 예.
1: 씨처럼 굉장히
0: 예.
1: 전문적으로.
0: 야,
1: 예, 예. 웃음도 주면서 상황에
0: 예.
1: 적절하면서 메꿔꾸짐이 확실한 화
0: 예, 예.
1: 그리고 누군가를 즐겁게도 해줄 수 있는 화라면 저는
0: 예.
1: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0: 예, 예.
1: 근데 평소에 진짜 누군가를 미워해서 이 사람을 상처 주려고 내는 화들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를 내는 상황이 나한테 어떤 강렬한 자극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1: 나는 어떤 자극에 강렬한 그 화가 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0: 그 이 질문이 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데, 예, 이건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1: 네.
0: 저는 뭐 주식은 안 하지만
1: 네.
0: 굉장히 폭락장에
1: 네.
0: 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잃었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면서
1: 네, 네.
0: 자포자기로 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1: 네.
0: 어떻게 살지 몰라서.
1: 네.
0: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는 주식 전문가한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냐면
1: 네.
0: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1: 네, 네.
0: 예, 어떤 분은 미국, 제 아는 가수분은 미국 장을 잘못 사고 한 시간 넘게 잠을 안 자고 그만 보고 있대요.
1: 네, 네.
0: 그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로서의 그 해결책을 부탁하는 건

0: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도 잘 몰라요. 네.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네.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결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네. 진짜 선생님도 힘들다면서요.
1: 네, 네,
0: 많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번 아, 이게 팔아라 말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이게 이제 불과 예. 저희가 조금 이전 아주 몇 개월 전만 네, 생각해 네, 네. 보시면
0: 3개월
1: 반대로 남들 다 오르는데 나만 네. 없다고 또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 본질 자체가 예.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에 다 폭락장에서 나는 못 끼어 이 리그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많이 불안했었고 이제는 다시 폭락장이 되니까 내가 제때 못 팔았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우울과 불안이 계속 교대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0: 하지 말까요 그러면?
1: 하지 않으실 수 있다면 도움이 아, 되실 수 있겠죠.
0: 그게 나아요? 네. 차라리?
1: 근데 이 우울 불안을 아... 잘 견디실 수 있는 분이라면
0: 누가 그걸 견뎌요?
1: 예? 제가
0: 누가 여유 있어서 솔직히 여유 있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0: 전문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 뭐 이제 주식을?
1: 이제 트레이더라든지 금융권의 전문 친한 분께 예, 예, 이제 여쭤보면 예, 예, 예. 롱런을 하는 분이 계세요. 저랑 굉장히 가깝고
0: 예, 예.
1: 그래서 얼마 전에 사석에서 어떻게 이렇게 롱런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0: 예, 예, 예. 그거 궁금해요. 예.
1: 사실 기술이 별로 없다 자기는. 근데 이 우울과 불안이 교대하는 것을 잘 견디는 나만의 루틴이 있다.
0: 아, 그 루틴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한테 좀 제발. 모든 분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예.
1: 그분은 테니스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잡
0: 지금 장난해 지금. 지금 장난해요 지금? 네. 테니스가 공이 넘어가?
1: 네. 그분은 그래서 주식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기 루틴을 안 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결국은 이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어느 네. 선까지만 이거를 해야지 네. 이거 이제 빚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빚내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폭락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죠. 본인의 기준을 여유돈이라는 그 말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여유돈이 어디 있어요.
1: 네, 네.
0: 하지만 어느 선 라인까지는 절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네. 돈이야 또 벌면 되니까
1: 네.
0: 그런 기준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1: 지금 박명수께서 말씀하신 게 불안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그 기법인데 이게 바로 예측 가능성을 미리 갖고 가는 거예요.
0: 아~
1: 결국 불안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0: 예.
1: 내 예측 범위 안에 있는 일들이면 우리를 좀 덜 불안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 내 예측 범위 안에 좀 두고 있는 거죠.
0: 그렇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빚내서만큼 하지 말라.
1: 네.
0: 그냥 가진 거 날리면 또 벌면 되는데 빚내는 건 아니다.
1: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예, 저도
1: 네.
0: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은 참 그 테니스로 이걸 분간한 것 자체가 아, 좀 아무튼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자, 보세요. 자, 그렇게 됐어요 이제.
1: 네.
0: 딱 요즘 이제 트렌드하게 이제 여쭤보는 거니까
1: 네.
0: 지금 30% 40% 날라갔어.
1: 네.
0: 레버리지 이용했어.
1: 네.
0: 미치겠어 지금.
1: 네.
0: 잠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1: 오지 않습니다.
0: 잠 안 와 지금. 네. 그럼 불면증.
1: 네.
0: 계속 악의 연결 고리가 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 네.
0: 잠 안 와.
1: 네.
0: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1: 아,
0: 잠 안 오면 내일 가서 또 회사 가야 되는데 또 줘라.
1: 네.
0: 이런 안 잡혀.
1: 네.
0: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래서 요즘 불면증으로 정말 많이 오시는 게 실제로 주식상
0: 또 그래요?
1: 네, 병원에 실제로
0: 아이고야.
1: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자려고 누우시면은 머릿속 안에서 계속 그 차트가 펼쳐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이 되시거든요.
0: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 지금 현재 선생님 오신 이유가.
1: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멈추지가 않고 뭐
0: 네.
1: 본인이 했던 결정에 대한 자책과 후회
0: 그렇죠.
1: 또 뭐 앞으로에 대한 걱정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면 그냥 밤을 새시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불면으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0: 네.
1: 이게 이제 불면증도 그냥 조금 그 복잡하게 해드리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잠을 못 주무시면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0: 아, 지금 주 3이 뭐예요? 주 5일 다 5일 다 못 잘 거래요?
1: 네네.
0: 그럼 가야 돼요?
1: 병원에 오셔서 네. 잠을 좀 잘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0: 찾아줍니까?
1: 뭐 이제 뭐 가장 쉬운 심플한 방법이 이제 약을 드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약물적인 테크닉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서 잠 잘 잘 수 있게 만드는 몇 가지 이제 요법 이런 것들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0: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약을 먹게 되면 아, 몸이 나쁘잖아요. 아, 그거 먹다가 중독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
1: 네.
0: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아, 안 가. 그 약 먹었다 중독되면 그거 어떻게 해?
1: 네.
0: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
1: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거는 두려워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좀
0: 네.
1: 두려워하셔야 될 이유도 있고요. 근데
0: 네.
1: 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당장 어려울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 그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가면 약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한 번 먹으면 중독되거나 내가 조절 못하는 거 못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그냥 또 다른 불안일 뿐이거든요.
0: 아, 또. 네. 이 불안이 문제구만. 네. 불안이 문제야.
1: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지금 현재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 아... 그래서 이 고통을 좀 넘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0: 아, 그러면 이게 어느 때는 막 그 폭락하고 나면 또 올라오면 또 그게 졸중입니까? 네. 그게 또 졸중이 되는 거예요?
1: 네. 올라가실 때는 뭐 병원 잘 안 오시죠 또. 아. 잠이 잘 옵니다.
0: 잠이 자는데. 네. 아, 그러면은 네. 올라가기만을 저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네, 계속. 네. 잠 잘 자게.
1: 잠이 잘 오십니다.
0: 야, 재밌네. 예. 아무튼 요즘 그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의 고민을 잠깐 얘기해 봤는데 네. 1부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어서. 네. 네. 2부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어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 아, 고민이나 갈등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죠? 예. 전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음에는 애널리스트를 모실게요. 예, 예.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궁금한 거 보내주세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8: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7: 803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친구들 SNS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나만 빼고 다 좋은 집 살고 좋은 호텔 가고 좋은 남자 만나고 이거 참 이게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다 똑같아요? 네. 선생님 이건 SNS 끊을 수 없나요? 방법이 없나 이런 거 해주셨는데 이거 갑자기 이것도 공감 가잖아.
9: 네. 예. 아 줄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SNS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편집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질투하는 게 워낙 기본적인 본능이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시면 예. 좀 줄이거나 끊는 걸 권유드리죠. 사실.
7: 아니 그러니까 누군 안 끊고 싶어서 안 끊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어떤 거예요. 그걸 보고 네. 예, 배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9: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옛날서부터 원시시대서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룹에 적절하게 잘 섞여 들어가서 살고 있나 아니냐를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안 하면 생존의 문제가 실제로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갖고 있는 본능인데 우리의 본능과 SNS가 만나서 부정적 결과들이 나오는 이제 현대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본능을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런 내용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플하게 자기 구속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빈도를 줄이거나 뭐 노출을 줄이거나 하시는 방법 말고는 보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7: 그건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네.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글쎄 저는 SNS를 이게 거의 중독이에요. 중독.
9: 네네.
7: 예,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예전에 저 신문 봤잖아요. 예,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어릴 네. 때 지금은 SNS 먼저 본단 말이에요. 네. DM이 뭐가 왔고 그거 본단 말이에요.

0: 또 얘가 또 뭐 샀네, 얘가 또 어디 갔네,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네.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안 보고 네. 예, 또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려면 네. 좋은 취미를 저는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지만
1: 저도
0: 굉장히 좋은 취미, 자기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1: 네, 네.
0: 즐거운 일을.
1: 네, 네.
0: 예, 그게 SNS를 보는 거라 말 말이 없지만. 아이고, 이거 참, 이것도 걱정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올린 사람들은 그것만 행복한 거예요.
1: 네.
0: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그 장면이 행복한 거고, 네. 그 플레임 밖은 그렇게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예. 진짜 행복하고 부자들은 그런 거 잘 안 올려요.
1: 네.
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사예요, 지금?
1: 아, 저도 동감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예, 그쪽에 배워가시면 어떡해. 제가 한 그 어록들이 좀 꽤 있거든요. 내가 안 하면 남이 한다. 남이 더 잘한다. 가는 말이 곰이 얕본다. 선배면 입 닫고 지갑 열어라. 말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꿈은 없고 놀고 싶어요. 이런 등등이 있는데
1: 네.
0: 공감을 좀 하십니까?
1: 저는 이 말이 네. 꼭 다른 분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 내가 안 하면 남이 한다. 남이 더 잘한다. 예. 이게 예. 보통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직장인분들한테 꼭 드려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프레셔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내려놓는 걸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내려놓으면 마치 무슨 일 벌어질 것처럼 생각이 드셔서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안 하면 남이 하는 거거든요. 또 남이 와서 남이 또 잘할 수도 있고요.
0: 티도 안 난다. 티도 안 난다.
1: 네네.
0: 내 빈자리 티도 안 난다.
1: 그래서 그 내려놔보는 선택이나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
0: 네. 그러시군요. 네. 아,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 전문이신데
1: 네.
0: 선생님은 직업병이 있습니까?
1: 저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0: 어떤 게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하루에 수십 명 분들의 상담을 보다 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5, 60명 보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 들어온 인풋된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추가 됩니다. 제가 원치 않는데 네. 들었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예. 끊임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 퇴근하고 한 한두 시간 정도는 거의 이제 멍한 상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죠.
0: 정신과 선생님은 행복합니까?
1: 행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0: 종종이요?
1: 네.
0: 종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
1: 네.
0: 정신과 전문의도 마찬가지지만 나 안 좋은 얘기만 듣잖아요 항상.
1: 네네. 네.
0: 그러면 그걸 듣고
1: 네.
0: 같이 공감해줘야 되고
1: 네.
0: 어떤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1: 네.
0: 행복합니까?
1: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냥 정신과 의사가 아니셔도
0: 네.
1: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은 부정적 감정들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거든요. 사람이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0: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1: 네. 그래서 보통 약간의 중립적인 사진을 보거나 자극을 줘도 사람들은 보통 그 안에서 부정적 정서들을 훨씬 더 쉽게 찾아내요. 그게 뇌의 작동 방식인데.
0: 아, 그렇습니까? 네. 예.
1: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0: 예, 예, 예.
1: 이거를 대처할 수 있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까 박명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루틴을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0: 저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예.
1: 그래서 근데 긍정적 감정이라든지 긍정적인 정서는 제가 뭔가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뭔가를 계속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0: 그러면 오늘 뭐 이건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사모님이 네. 같이 오셨잖아요.
1: 네네.
0: 집에 가서 더 네.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0: 내가 되게 힘든데 내 직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네. 맨날 50명 만나가지고
1: 네.
0: 죽겠어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막, 네. 괴로워요. 막 그러면 네. 아 예 그건 그래도 집에 왔는데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1: 네.
0: 근데 갑자기 거기다도 또 걱정거리 얘기하면
1: 네.
0: 선생님은 진짜 정신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본인은?
1: 지금 많이 불안해지고
0: 제 말이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1: 네, 아직 알고
0: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네.
1: 말을 잘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0: 네. 네.
1: 지금 좀 불안한데
0: 아니, 괜찮아요. 저만 보고 말씀하세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 남의 걱정거리 막 힘들고 죽겠다는 거 다 듣고 왔는데
1: 네, 네.
0: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여보 큰일 났어. 그러면 아이고야 어떻게 견뎌요?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네, 네. 궁금하잖아 갑자기.
1: 아 저희 아내분은 이제 탑티기 때문에
0: 아내분이요?
1: 네 아내분께서 예, 예. 탑티 성향이라서
0: 네, 네, 네.
1: 이제 이런 걸 잘 그 용납하진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성향에 맞게
0: 네.
1: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멍한 느낌은 혼자서 처리하고.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집에서 네, 해보려고 네,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힘들구나. 정신과 의사들이 힘들구나. 네. 알겠습니다. 농담삼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정도는 이제 밖에서 스탯을 많이 받고 오시면 또 안에서 잘 해주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또 개소리 같이 다니시는 거고 네. 안 그렇겠습니까? 예.
1: 맞습니다.

0: 자, 우리 애청자들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예. 노래 듣는 것보다 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번아웃이 와서 다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주셨는데.
1: 네.
0: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아웃이 오면 가야 돼요?
1: 아니, 다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시면 가셔야죠. 사실은. 네. 이 정도의 어떤 자원과 여력이
0: 여유가 있으면 가야지.
1: 네, 가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부부 사이가 정말 안 좋으세요. 정말 그 막 좀 이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에 시집을 가셨는데 뭐 시어머니 문제, 남편의 어떤 지지도 없고 막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도 뭐 좀 발달 문제가 있고 정말 우울증도 심하시고 병원에 다니시는데 뭐 물론 이제 제가 상담도 하고 약도 드리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오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신지 봤다면 아이들 다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오셨을 때 갔다 오시면 표정이 밝으십니다.
0: 그러니까 1년 살기 해야 되겠네요.
1: 네. 네. 그럴 때 밝으셔서 이게 결국에는 내가 뭔가 환경을 바꾸거나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0: 그렇군요. 그 안전형. 네. 안전형이 뭡니까? 안전형.
1: 안정형입니다.
0: 안정형.
1: 네.
0: 안정형 남편, 안정형 아내, 네. 안정형 애인.
1: 네네.
0: 안정형.
1: 네네.
0: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안정형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는 뜻인데 사실 안정형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년 시절의 경험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유년 시절에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긍정적인 정서 교류를 했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잘 이해받고 또 이제 그 요구가 들어져지고 이런 경험들을 꾸준히 반복했던 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때 굉장히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어떤 좌절이 있더라도 그 다음번에는 또 좋은 일도 일어날 거야라는 예측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정형이 아닌 분들은 보통은 굉장히 회피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불안정해서 좀 이제 그 불안도가 높게 계속 지내시거나 이런 패턴들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죠.
0: 예를 들면 그 뭐 저 초년 그 어릴 때
1: 네.
0: 부모님한테 좀 학대를 받았거나
1: 네.
0: 아니면 뭐 가족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거나 인정을
1: 네.
0: 좀 따돌림을 당했거나
1: 네.
0: 그런 친구들도 오히려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맞아요.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겠네요. 결국은 그러면.
1: 그러니까 그게 그분한테도 그분들한테도 참 억울한 게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을
0: 그렇죠,
1: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1: 성인이 돼서 인생을 살면서 네. 본인이 계속 불안정한 패턴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네, 네. 본인이 그걸 막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경험해온 것들의 반복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죠.
0: 결국 그런 경우에는 좀 정신과에 가서 좀 치료를 받는 게
1: 아무래도
0: 좀 불안하고 하면
1: 네네.
0: 예.
1: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복잡하게 사람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심리학적인 트렌드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 내가 안정형인 사람이냐 아니냐 내 유년 시절의 경험이 어떠냐 이런 걸 놓고 내가 좀 불안정형이면은 뭐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병원에 가시거나 상담 받아서 내가 안정형으로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게 이제 시대가 좀 발전하고 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1: 네.
0: 거기에 따라서의 사람의 정신적인 그
1: 네.
0: 문제점들도 꽤 더 많이 고도
1: 네네.
0: 좀 발전다기 하기보다는 좀 고도화되고
1: 네네.
0: 좀 어려워진 거죠.
1: 예. 그렇죠. 그리고
0: 예. 저는 단순한 게 아니고.
1: 그럼요. 그 요즘 세대의 젊은 분들 포함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자기
0: 네.
1: 심리에도 관심이 많고요.
0: 네.
1: 그 복잡해진 문제를 이렇게 좀 쉬운 용어로 풀어가는
0: 네.
1: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0: 그래요. 이 좀 시대가 발전할수록 또 더 좀 심화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거를 또 잘 극복해 나가는 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1: 네. 네.
0: 상당히 좀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1: 네.
0: 예. 예.
1: 발전이 있습니다.
0: 어른들 얘기를 잠깐 좀 하면 어른들 얘기 잠깐 할게요.
1: 네.
0: 예, 저희가 이제 젊은 MZ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고객들 저희 막 고객이래 듣는 분들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화병 있지 않습니까? 화병.
1: 화병 있습니다. 네.
0: 이게 우리나라에 네. 계신 분들의 한해서 있는 겁니까? 화병?
1: 화병.
0: 어.
1: 네.
0: 지금도 좀 심각하죠. 화병.
1: 여전히 오십니다.
0: 예예예. 예, 예.
1: 화병은
0: 예.
1: 이 문화적인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0: 네네.
1: 문화에서 갖고 온 문화고
0: 네.
1: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년, 30년에 걸쳐서 정서적인 억압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 갱년기 시기에 신체적으로 터져 나오는 걸 화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는 뭐 우울증이나 뭐 다른 용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 게 화병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0: 많이 줄었어요?
1: 네, 전통적인 그 화병 현상은 왜냐면 그만큼 20대, 30대, 40대 때 그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겪고 있는 부정적 정서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서 왜냐면 늘게 된 이유는 이런

0: 심리학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아젠다들이 생기면서 그 미리미리 표현하시고 대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 그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형태로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1: 그래도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서는
0: 여전히 많습니다.
1: 정신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0: 안 가려고 그러시고 이만큼의 화가 있는 분들.
1: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 좋은 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모시고 갑니까?
0: 예? 모시고 오시는 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1: 어렵고 네. 데리고 와도라도 얘기를 안 하잖아. 얘기 아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아유 괜찮아. 나는 괜찮아.
0: 네네. 그 바로 그
1: 아유 괜찮아. 이거 늙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그래서 오시게 만드는 건 좀 어렵고 근데 예. 오시게 만들려면 이 화병 때문에 본인이 일상생활하거나 뭔가 살아가시면서 불편해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말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 잘 되게 만들려면 전문가한테 가서 좀 방법을 찾아보자. 예. 이런 식의 설득이 좀 필요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막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네. 정신과에 가자고 그러면 네. 정신과는 가는 데가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건 다 늙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네, 네. 말씀하실 때 자녀분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0: 그럼요.
1: 그러면 모시고 와야 되는데 네. 안 간다 그러고 네.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거를
0: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다 늙어서 그런 거야라는 말 안에 네. 화병이 온 원인이 다 들어 있는
1: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오게끔 이렇게 좀 네. 만들어야 될 텐데 이제 참 그 자녀분들 중에서 힘들한 분이 계실 거예요.
0: 네, 그래서 정신과는 그게 아직까지 좀 어려운 점이 본인이 좀 원해야 오시는 건데
1: 그러니까.
0: 가족들은 다 힘든데 본인이 네. 원하지 않으면 오기가 힘드니까
1: 그렇죠. 네,
0: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 근데 어떻게든 오셔서라도 모시고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힘들어 하시고
0: 그렇게 안 오신다고 하셨다가도 네. 오셔서 진료도 보고 또 이제 이런 상담들을 풀어나가시다 보면은 많이 편해지시거든요.
1: 그런 다들. 경우가 있죠.
0: 그럼요. 많죠. 네.
1: 나중에 뭐라고 하시죠? 진작 울고 그러시죠.
0: 진작 울고 그랬다고 하시죠. 고맙다고 하시죠.
1: 네. 그리고 또 미남이니까 얼굴으로 한 번 더 올 거 아니야. 네. 얼굴 보러. 네. 나 같은 사람이 안 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선생님이니까 얼굴으로 한 번 더 간다고.
0: 네. 네. 그 사담이지만 그런 케이스 분들 중에 그 오래 다니셨던 분들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서 이제 90세가 넘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서 근데 많이 좋아하시는데 아직까지 오시냐고 그랬더니 원장님 얼굴 보러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1: 뭐야 이게
0: 사담이었습니다.
1: 아니 그것도 그 어르신의 즐거움일 수 있는 거예요.
0: 네, 네.
1: 와서 저, 좋은 얘기 해주니까 너무 저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0: 네,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1: 예예예, 예, 예.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자,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한두 개만 보면은, 예, 내가 싫다님이 주셨는데, 저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요. 분위기 망치는 것도 싫고, 죽음이라도 싸우는 것도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한테만 선 넘는 농담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남들이 거부한 일을 저한테 넘겨요. 회사에서 성격 좋은 후배였다가 집에 와서 가족한테 예민하고 울고불고 화내는 제가 싫어요. 아, 이게 이런 경우가 많잖아. 안에서, 밖에서는 예의한다면 집에 와서 막 화내고.
0: 네, 맞습니다.
1: 말 안 하고 문 쾅 들어가고.
0: 네. 이분이 20년 뒤에 화병이 됩니다.
1: 아니 미래를 점쳐다는 게 아니고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보셔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내용 안에는 내가 어떤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거에 대한 미리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경험을 안 해본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이나 생각을 표현했을 때 실제 벌어진 일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처 방식으로 사시는 게 좋은 상황도 있지만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섞어보셔야 돼요. 사실 즉각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든지 안 해본 방식을 일정 부분 섞어서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 네. 무조건 참지 말고
0: 네네
1: 네.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벌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이 내가 싫다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른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결과가
1: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10년 다니다가 이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남편 돈 쓴다는 생각에 너무 눈치가 보여서 제 자신을 위해 돈을 못 쓰겠어요. 생활비가 늦게 들어왔는데 끙끙 앓다가 말도 못한 저 문제 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심한 주부님. 예.
0: 이건 이 사연 보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1: 네.
0: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본인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좀 수용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심한 주부님은 이제 돈을 버는 입장에서 돈을 잘 관리하거나 이제 주부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역할 체인지가 벌어진 건데 상황 변화에 대한 수용이 잘 안 이루어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는 감정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받아서 잘 써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그 역할이 바뀌었다는 걸 좀 받아들이셔야죠.
1: 힘들면은 병원 가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네. 아, 진짜로.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있을까? 선생님이 한번 고르실 거 있으실까요? 예. 여기 있다 이거 제가 할게요. 후배가 저보다 먼저 팀장으로 승진 후 불어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상태에서 후배한테 노력 안 하시네, 어? 노력을 안 하시네라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도 못 쉬겠어요. 뭔지 알죠?
0: 네.
1: 아, 노력 안 하시네 이런 얘기 듣고 공황 증세가 시작이 됐대요. 공황 증세가 뭡니까, 선생님? 공황 증세.
0: 공황 증세는 네. 몸으로 오는 불안 증상이라서. 네.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런 감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 몸에 이제 교감신경계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1: 막 발작을 한다든지
0: 각종 신체적 증상들이 올라오는데 아이고야. 이게 정말 괴롭거든요.
1: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안 하시네.
0: 이분은 예. 병원에 오셔야죠. 아, 네.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는 거에 절대적 기준이 내가 물리적으로 뭐 잠을 못 자든 이렇게 공황 증세가 오든 뭐 의욕이 떨어져서 뭐 실제로 무기력감을 느끼든 이렇게 피지컬한 아주 물리적 현상들이 생기시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1: 예, 가셔야 돼요. 네. 숨이 막히고 네. 답답하고 뭐 신체 만약에 문제가 오면은 이게 운전하거나 이럴 때 큰일 납니다. 그죠?
0: 네,
1: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서 네. 좀 다운 시켜야 돼요. 선생님 상담을 해주니까 네. 뭐 여기 계신 우리 이경준 선생님 말고요. 우리 동네에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0: 맞습니다.
1: 예, 이경준만 몰아주면 안 돼요. 예약이 안 되니까 주위에 좋은 분들 진짜 많아요. 네. 예, 잘 찾아가서 한번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요즘 많이 다들 힘들 텐데.
0: 네, 지금 뭐 고통스럽고 불안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시기도 그렇고요.
1: 예, 예.
0: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시기는 예. 또 지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기에 느끼는 고통이니까 예. 조금만 견디시면 예. 이 고통만 조금 다루시면 또 이제 괜찮은 시기가 오실 겁니다.
1: 길게 갈 것 같은데. 네. 자,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이 얘기죠?
0: 네, 맞습니다.
1: 그 얘기 누가 못해요.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C

프리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둔의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재밌었다고 임미용님 그리고 이경봉님, 예, 아, 성진모님은 결국은 인간의 혓바닥부터 모든 병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이현진님도 오늘 알차다 하셨습니다. 예, 좀 가끔 모셔서 예, 여러분들의 고민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 예,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노래죠. 슈퍼스타 들으면서 내 얘기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철옹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는 점차 풀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부터 보면 반제터널 부근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로 이제 48개 나라에서 참가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났죠. 약 한 달간의 일정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도 폐회식이 열리죠. 뜨거웠던 감정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금방 되진 않습니다. 공연 후유증, 뭐 축제 후유증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에는 아직 여운이 남아있는데 극장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끝났어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세요 하고 등을 떠미는 거죠. 돌아온 일상이 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밋밋하고 좀 심드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제자리를 찾게 되겠죠.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다른 좋은 일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해보죠.

0: 스티브 페리 목소리가 아주 고공행진을 하네요. 미국 밴드 조니가 노래한 Don't Stop Believing. 믿음, 희망을 잃지 마. 지금 힘들어도 언젠간 빛나는 순간이 올 거야 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7월 20일 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이 곡으로 여러분과 만났어요. 2시까지 제가 꼭 붙어 있을 겁니다. 김영임 씨, 백디 안녕하세요. 비 오는 월요일이에요 하셨어요. 지금 남부지방은 비는 안 오는데 남부지방하고 동해안 쪽에 폭염경보 내려진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고요. 송진섭 씨, 새벽에 경기 보고 잠들었다 지금 일어났어요. 백뮤직 들으려고요. 여유가 많으신 분이네요. 월요일 출근 안 하셨나 봐요. 2116님,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됐네요. 새벽에 축구 결승전 보고 출근했더니 비몽사몽입니다. 맛점하러 나가며 귀 쫑긋. 네. 김현아 씨도 축구 본다고 행복했습니다. 부산은 출근길에 폭우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또 폭염 시작이에요. 날씨가 꼭 사장님 기분 같네요. 맞추기도 힘들고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요. 유용혁 씨가 백디 정도의 스타는 돼야 설 수 있을 것 같은 월드컵 하프타임 쇼가 인상적이었다고 사연 주셨네요. 마돈나 무대가 아주 격렬했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 BTS가 파리 공연을 마치고 바로 와가지고 또 뉴저지에서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스타가 됐습니다.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신 분들은 오늘 하루가 아마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퇴근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아직 점심시간입니다. 눈에 힘 빡 주고 조금만 더 기운을 내보세요. DJ 천이가 좋은 음악으로 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이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떠오르시면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부에 함께하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웃음 허들, 웃음 장벽이 낮은 분들 계시잖아요. 별거 아닌 일에도 잘 웃는 분들, 그 재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어떤 일에 웃으셨는지 그 일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어준다 하는 사연도 좋고요. 자,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도전하세요. 문자는 샵1061 우물정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노래 두 곡 들었는데요. 아주 대비되는 목소리죠. 네, 벨기에 재즈 가수 야닉 보비가 노래한 Theoretical Love라는 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사랑이란 얘기인데 찐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어 라는 노래. 야닉 보비는 그 벨기에 마이클 부블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벨기에 그러니까 재즈 가수인데 아무래도 그 캐나다의 마이클 부블레 목소리 느낌이 나죠. 11살 형이에요, 마이클 부블레가. 이 두 사람 다 그 스윙, 뭐, 재즈, 스탠다드 팝을 노래하기 때문에 편안한 목소리죠. 이 편안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노래하는 그런 남자 보컬 스타일을 크루너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알고 계세요. 이어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토퍼 오카세기 노래한 Real Wild Child이었어요. 나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거칠지만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듣고 왔습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7월 20일 월요일 지금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어요. 박선미 씨가 조카가 장염에 걸려서 등원을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함께 듣고 있어요. 보라 틀어주니까 신기한지 자꾸 백띠 얼굴을 만지네요. 환하게 웃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얼른 나아라 선우야 하셨네요. 선우야 할아버지 보이지? 얼른 나아라 친구들도 만나야지. 강상희 씨, 백디 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밥을 병원에서 해먹어요. 오늘은 제 담당이라 밥하며 라디오 듣습니다. 직원들과 점심 먹으면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오, 밥을 거기서 직접 더 맛있겠네요. 그죠? 반찬은 뭐 각자 좀 싸우기도 하고. 강상희 씨, 제가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유윤미 씨가 저 어제 청계산에서 엄청 큰 오소리를 봤어요. 제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오는데 땅 지진 난 줄. 아유, 오바쟁이 윤미 씨. 무슨 저 멧돼지예요. 절 보고 최상위 포식자인 줄 알았는지 방향을 급 회전해서 도망갔어요. 오소리 가까이에서 처음 봤는데 얼굴은 귀엽던데요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청계산 날다람쥐잖아요. 어제는 제가 유튜브 촬영하느라고 못 갔는데 저희 동료들이 그 오소리 찍어서 보내줬어요. 야, 근데 엄청 크더라고요. 뭘 먹고 있는 걸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는데 와, 귀엽기도 하고 막 좀 그러더라고요. 같이 보셨군요. 유인미 씨도. 박혜숙 씨, 너무 덥네요. 비가 계속 와서 자두를 못 따고 있다가 오늘은 햇빛이 쨍쨍이어서 점심도 거르고 자두 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온다는데 걱정이네요. 과일은 딱대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자두가 지금 수확철이군요. 그렇죠. 맛있는 자두. 시큼달콤하고 맛있죠. 그게 비 오면은, 비가 오면 안 좋겠죠? 아무래도? 어떤가요? 햇빛 쨍쨍이 더 좋지 않나요? 모르겠다. 이우람 씨,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외근 중이에요. 비가 와서 신발, 옷, 가방 모두 축축한데 백디 방송 들으면 마음만은 화창해집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할게요 하셨습니다. 예, 뭐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캐나다의 컨트리 가수예요. 앤 머레이가 노래하는 I Just Fall In Love Again.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호주 형제 밴드 비지스가 노래하는 How Deep Is Your Love. 힘들고 외로운 세상에서 내가 기댈 곳은 당신뿐이에요 라는 노래 두 곡이 듣겠습니다.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최현진 씨, 그거 아세요? 어떤 나라에서는 집에서 새 키울 때 두 마리 이상을 함께 키워야 한대요. 사회성이 높은 잉꼬라든지 어떤 앵무새 종류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깃털을 막 뽑거나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서 키우는 게 권장사항이라고 해요. 저희 딸이 그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네요. 아유, 새가 나보다 낫네 이럽니다. 딸이 20대인데 모태솔로거든요. 그저 웃죠. 새나 멍멍이나 야옹이가 자기보다 낫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주위에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참고하세요. 1056님, 다음 달에 처음으로 남편하고 둘이 휴가 가는 걸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94세 되신 어머니도 모시고 가자는 거예요. 전 좀 그렇더라고요. 여보, 40여 년 모시고 살면서 늘 모시고 다녔잖아. 올해는 둘이 좀 가보자 했더니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것도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잖아 합니다. 이 얘기 지금까지 10년째 듣고 있거든요. 한숨 나지만 웃습니다. 효자 남편이신 건 틀림없는데 94세시면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차나 비행기 타기도 좀 그렇고요. 계절도 지금 더운 여름이고 심사숙고 하셔야죠.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주세요. 임영희씨, 마트에 갔어요. 시식 코너가 있길래 물만두 한 개를 집어먹었더니 직원이 맛있으면 사가세요 하면서 제 카트에 만두 한 봉지를 막무가내로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도로 빼내면서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했더니 그런 말하고 다시 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하는 거 있죠. 뜨끔하더라고요. 진짜 안 살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긴 인류 공통의 오래된 거짓말이니까요. 그저 웃습니다. 그래서 사신 거죠. 근데 만두는요, 웬만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니까 사놓으셔도 좋죠. 9867님,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이가 빠지고 새 이가 나려나 봐요. 지금은 아랫니 하나만 빠진 상태인데 이제 앞니 두 개가 한꺼번에 흔들린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앞니 빠진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영구요. 그래서 제가 연극대 디디디디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제 웃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했더니 딸이 충격받아서 우는 거 있죠. 우리 땐 연구가 국민 캐릭터로 인기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좀 기괴하고 무서워 보이나 봐요. 당황스러워서 웃죠. 아니 그때도 기괴하기는 했어요. 근데 분장도 그렇지만 심형래 자체가 웃겼던 거죠.

이 노래는 그 블론디가 리메이크해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노래죠. 이번에는 영국 걸그룹 버전이었습니다. 아토믹 키튼의 The Tide is High. 난 쉽게 포기하지 않아. 당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죠. 우리 사는 얘기입니다.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돼요. 내 얘기 물론 좋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엄혜영 씨가 새로운 PD님 너무 달달해요. 한 달간 슈가 안 먹어도 되겠어요. 성함 가르쳐주세요. 내일부터 우리 임병석 PD가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그동안 참 우리한테 너무 멋진 선곡을 해줬잖아요. 제가 그래서 선달, 임선달이라는 별명도 붙여줬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PD, 우리 임병석 PD가, 임선달 PD래. 임병석 PD가 이제 내일부터 KBS FFM 이 채널입니다. 아침 7시에 조경아 씨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출 거예요. 안병숙 씨도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그동안 백뮤직에서 선곡 맛집 수고하셨어요. 내일부터 우아주에서 뵐게요.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내일 문자 폭탄 그쪽으로 아셨죠? 김은 씨도 너무 애쓰셨어요. 우아주에서 만나요 하셨고 홍정화 씨도 정들었는데 아쉬워요 하셨습니다. 더욱더 사랑받는 PD가 되시길. 네. 진짜 섭섭해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제가 저 94세 어머니 모시고 이제 효자 아들이 여행 가는데 며느리가 걱정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의견 달라고 했는데요. 8586님이 94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93세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갔다가 어머니도 저도 고생 엄청 했습니다. 글쎄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우리 조울순 씨는 어머님이 걸으실 수 있으시면 메시고 가시길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자식 입장이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0966님 남편은 집에서 어머니랑 휴가 보내시고 아내분은 친구들 만나러 다니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4650님도 저도 사연 주신 그분한테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효자 남편은 모든 일을 어머니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살죠. 효자 속에 효부는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예. 분명히 효자인 건 맞죠. 2317님 인천 14번 버스 타고 가

하다가 87번 환승에서 동생 문병 가는 중인데 백뮤직이 나와요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버스를 타셨네요. 엄시동 씨, 아내와 같이 듣고 있어요. 아내가 백천님 팬이에요. 비가 와서 밭일 쉬고 지금 수제비 만들고 있어요. 마음에 쓰는 편지 신청합니다. 팝 전문 프로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제 노래는 보내세요. 아니면 저희하고 기술 제외하고 이들 라라랜드 두 개는 늘어났네요. 네. 엄혜영 씨가 지금 굉장히 섭섭하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케니지의 Theme from Dying Young을 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 Dying Young의 메인 테마죠. 네. 케니지가 그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합니다. 색소폰은 뭐 사음색이 다 있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바리톤. 바리톤은 조금 드물지만 바리톤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색소폰의 달인 케니지가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하는 다잉영

0: 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엄혜영 씨가 듣고 싶다고 하신 케니 G의 Theme from Dying Young. 이어서 두 곡 들었는데요. 이현주 씨가 오늘 꼭 듣고 싶다.

싶다고 다이도의 Thank You. 이명희 씨는 음악 들으면서 비 내리는 차창 밖으로 보면서 베란다에서 뜨개질하고 있습니다 하셨죠. 케니 G의 Theme from Dying Young 들으시면서 보내셨나 봐요. 그리고 2283님은 엄마가 오늘 휴가를 내셨어요. 엄마랑 대부도 가는 중입니다. 비 내리는 바다 보면서 운치 즐기려고요. 어우 좋은 데 가시네요. 다이도의 땡큐하고 김미영 씨가 청하신 카펜터즈의 Only Yesterday가 가사가 좀 비슷해요. 비가 오고 힘든 하루였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 정말 고마워요 라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다이도의 땡큐. 그리고 김미영 씨는 뭐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남매죠. 카펜터즈 Only Yesterday. 마치 어제 일처럼 그 외롭던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이제 당신을 만나서 새로운 내일을 희망하면서 삽니다 라는 그런 노래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음악 선곡이 너무 좋다고요 1076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비오는 날은 뭔가 좀 가라앉으면서 분위기가 있어서 음악에도 좋게 들리죠. 평소에 듣던 음악인데도. 자 이제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2부에도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처지셨다면 위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데이빗 게타라고요. 프랑스의 DJ이고 프로듀서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노래를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시아가 노래해요. 티타늄이라는 노래인데요. 날 비난하고 상처 줘도 난 쓰러지지 않아요. 난 티타늄처럼 단단하니까 라는 노래예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상황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한성 부근입니다. 반대터널 입구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면 통제가 계속되다가 방금 전부터 한 개 차로에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성 분기점을 지나면서부터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홍천 휴게소 부근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근에서 정체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초를 지나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한남 나들목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도 사고 구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강대교에서

0: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1: 위!
0: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1: 소!
0: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1: 로우!
0: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나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인도네시아 밴드죠. 모카가 노래한 The Best Thing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야.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네. 그런 귀여운 노래였습니다. 우리 그 옥상 달빛 느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커버를 많이 했죠. 비틀즈 노래도 커버하고 뭐 폴 앵커 노래 이런 대선배들 노래도 본인들만의 어떤 느낌으로 다시 불렀죠.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시작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FM 106.1MHz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요. 전국 어디서나 또 전 세계 어디서나 KBS 어플리케이션이죠. KONG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 어디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수도권 주파수 FM 106.1MHz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선 씨군요. 백천님 방송은 수년 전으로 타임슬립한 느낌이에요. 두 시간 동안 과거의 어느 시절로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더 젊어진 느낌이 듭니다. 행복한 감정으로만 채워지는 두 시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해요 하셨네요. 김민선 씨 마음에 감사합니다. 임현진 씨, 방학한 아이들과 주파수 고정하게 듣고 있어요. 재연절부터 냅다 방학 시작한 기분이네요. 아, 그렇죠. 연휴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엄마를 얼마나 불러대는지 1인당 횟수 제한해야 하나요? 돌밥의 시즌 시작. 그래도 백천삼촌 방송 들어 제끼며 힘내봅니다. 이분은 냅다, 뭐 제끼며 이런 표현을 잘 쓰시는군요. 임현진 씨. 그래요.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힘들죠. 제가 어제 유튜브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8월 중순쯤에서 론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기 관련된 걸 뭘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거 정말 제가 머리로만 알다가,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알다가 몸으로 부딪히니까 힘든 거 알겠더라고요. 동해 씨라고 하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죠. 예쁜 비옷 입고 출근 중인데 하늘님이 제가 예쁜 비옷 입은 줄 아시는지 양동이로 물폭탄을 퍼붓네요. 개천은 산책로까지 찰랑거리고 어우 조심하세요. 걸어서 출근하는 비옷 낭만 한층 즐깁니다 하셨어요. 네. 자동차는 출발 직후에 연비가 안 좋죠. 엔진도 뭐 안 데워졌고 오일도 뻑뻑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속도를 내서 좀 달리다 보면 달릴수록 좋아집니다. 사람도 그래요. 월요일은 에너지 연비가 안 좋잖아요. 게다가 이제 오늘은 날씨까지 협조를 안 해주는 날이고요. 비가 지금 계속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도 그래요. 이런 날은 더 지치기 쉬우니까요. 무리하지 말고요. 빗물 그 웅덩이 피해가듯 하는 게 좋겠죠. 스트레스 받는 일 누구나 있잖아요. 요령껏 피해가면서 집에 무사히 복귀할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관리, 컨디션관리 잘 해보시죠. DJ 천이는 좋은 음악으로 친구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시면 마음껏 신청하세요. 우리말로 적어서도 돼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듣고 계시는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뭐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0: 제로 제로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2: 이양약품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이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스팅, 로드 스튜어트, 브라이언 아담스가 노래한 All for Love. 정말 세 사람 다 개성 강하고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들이죠. 캐나다의 락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아담스, 그리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베이시스트죠, 스팅. 영국의 국민 가수죠, 로드 스튜어트. All for Love. 영화 삼총사의 주제가죠. 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거야 라는 노래. 이어서 영국 밴드 듀란 듀란이 노래한 Ordinary World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크지만 그 아픔을 극복하고 Ordinary World,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듀란 듀란 내한한 지 온 38년 전 김재성 씨가, 그렇죠? 첫 번째가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18년 전이죠. 2008년에 서울에 공연을 했습니다. 듀란 듀란 팬들이 많죠. 듀란 듀란파, 아하파 이렇게 나눠졌었죠. 최소정 씨가 백디 뭐 잃어버리셨나요? 하셨는데 제 백에 너무 뭐가 많아서 좀 정리해볼까 하고 보니까 다시 덮었습니다. 차분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현 씨, 백디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여기 부산은 비가 너무 안 와서 너무너무 더워요. 더위 때문에 귀차니즘이 와서 듣기만 하고 있었네요. 백디가 서울에 내리는 비를 여기 부산으로 좀 보내주실 수 없나요? 하셨어요. 전은재 씨도 부산 계시나요? 여기 햇볕 쨍쨍인데 서울은 비가 많이 오나 봐요. 신기해요 하셨는데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박미화 씨군요. 백디, 저는 비의 여왕입니다. 주말에 날씨가 좋다길래 가평으로 자매들 가족들과 휴가 갔는데 3일 내내 비가 오더이다. 방 안에서 밥 먹고 과일 먹고 부침개 먹고 놀다 어젯밤에 왔는데 어젯밤부터 또 서울에 비가 오네요. 저는 돌아다니지 말아야겠어요. 유유. 박미화 씨 진짜 비의 여왕이네요. 부산 좀 다녀오세요. 가시면 부산에 비 올 것 같아요. 박남숙 씨, 남편이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비가 와서 일주일째 집에 있어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게 말이에요. 그죠? 평소에 못한 거 좀 남편한테 하라고 그러시죠. 한수희 씨,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상에는 이상이 없어서 체중을 좀 빼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오늘부터 헬스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kg만 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무릎 뒤 조금 그 하중이 이제 좀 지나치게 가니까 글쎄요. 저는 등산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는데요. 특별히 이상이 없으니까 무릎 연골 쪽에 그 좀 근력을 좀 높이면 아무래도 좀 낫죠. 저도 그랬거든요. 1335님. 백천어라분이 갈비뼈 골절로 병원 가려고 조퇴하고 오는데 비도 어쩜 이렇게 많이 내리나요. 살고살고 운전해서 주차장 들어왔는데 못 내리겠어요. 차에 앉아서 비와 함께 음악 좀 즐겨보렵니다. 저 갈비뼈 얼른 낫게 기도해주세요. 아니 지금 병원에 예약도 안 하고 가신 거예요? 글쎄 비가 오니까 조금씩 밀리긴 하겠죠. 예약해도. 예, 얼른 낫게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아, 플로라이다, 미국의 래퍼예요. 플로라이다가 노래하는 I don't like it, I love it.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의 댄스 그룹 리얼 메커의 Another Night. 오늘도 난 당신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워요.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80년대를 대표하는 여가수 중에 하나죠. 미국 가수 로라 브레니간의 글로리아. 글로리아, 너 자꾸 상처만 받잖아. 이제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라는 네, 의역입니다. 자, 세 곡 이어듣죠.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플로라이다가 노래한 I Don't Like It, I Love It, 리얼 맥커의 Another Night, 로라 브레니간의 Gloria 세 곡이어 듣고 왔네요. 7월 20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지금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김민호 씨가 백디 형님 한번 외쳐주세요. 에어컨 고치러 빨리 오세요 하셨나. 아유 더우시겠다. 이 한여름에는 진짜 이 에어컨 고장 많이 나고 한겨울에 그 추운 날 수도관이라고 그걸 뭐라 그러죠? 아 계량기. 계량기가 또 터져가지고 그 고치는 분들이 엄청 또 바쁘시잖아요. 그죠? 어떡해요. 일단 선풍기라도 돌리셔야죠. 네. 김민호 씨. 자 오늘 생일 맞은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통기타 라이브로 이름 넣어서 축하송 불러드립니다. DJ 천이가 매일 불러드리는 축하송 첫 가사가 오늘같이 좋은 날 이거잖아요. 오늘 정말 모든 분들에게 좋은 날이길 바라면서 오늘도 다 같이 축하 타임 가져보죠. 5361님 사랑하는 아빠가 정년퇴임하시고 건강이 부쩍 약해지셨는데 백대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생일 축하해 주시면 아빠가 힘나실 것 같아요. 아빠 성함은 김영규입니다 하셨네요. 아유 축하합니다. 5642님 30년 친구 정숙이 생일이에요. 생일 많이 축하하고 건강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우리 오래도록 락 들으면서 절친으로 영원한 남자친구야 하셨네요. 아 영원히 남자친구야 하셨네요. 영원한 남자. 락앤롤 네 축하합니다. 방성경 씨 백디 저 생일이에요. 남편하고 길게 길게 오래 살려고 짬뽕 먹으러 왔어요. 네 축하합니다. 이재은 씨 저 근무 중에 청취가 어려워서 점심시간

뉴욕에서 듣는데요. 오늘 팀 내 생일인 사람이 있어요. 선물이 늦어져서 아직도 배송 중입니다. 백디가 먼저 축하해 주세요. 김다솔 생일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네, 축하합니다. 2850님은 저하고 43년간 살아준 아내 김영인 씨 생일입니다. 축하송 부탁드려요. 김윤택 하셨습니다. 4598님은 하나뿐인 사위 생일이에요. 이름은 한임유.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맙고 든든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대진 씨는 오늘 생일 축하곡 하나요? 아내 공진의 생일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네요. 예, 축하송 제가 불러드리죠.

씨 그리고 영규 씨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축하합니다. 김영우 씨가 존 덴버의 캘립소 청하셨죠. 캘립소 이게 배 이름입니다. 캘립소. 그러니까 그 프랑스 해양 탐험가래요. 자크 쿠스토하고 그 사람이 이제 탔던 탐사선입니다. 칼립소에 바치는 헌정곡인데요. 존 덴버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미국의 포크 칸츄리 싱어송라이터의 대명사죠. 칼립소 호요, 우리를 미지의 바다로 이끌어줘요. 당신과 함께 푸른 바다를 탐험하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싶어요라는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김영우 씨가 존 덴버의 칼립소 청해서 들었고요. 최유리 씨가 킨의 Everybody's Changing을 청하셨죠.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존 밴드죠. 영국 밴드. 모두가 변해가는데 나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언젠가 나도 내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소박한 느낌의 가사예요. 김경희 씨는 퍼스픽의 Sunset Bluebird를 청하셨죠. 휴일에 미용실 가서 짧게 손질했더니 예쁘다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남자 같다고 놀리는 분도 있고 호불호가 갈리네요. 하지만 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구만요 하셨어요. 아,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진짜 남자 같은데 남자 같다고 그러겠습니까? 예쁘니까 그러는 거죠. 변화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시는 게 좋죠. 김미영 씨가 우리 임선달 PD님의 엔딩곡은 뭘까? 그 노래 한 곡이 내게는 추억이 될 텐데 하셨어요. 우리 임병석 PD가 그야말로 2년 반 동안 저희하고 함께 울고 웃고 했는데요. 참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임병석 PD는 내일부터

오늘부터 아침 7시 프로를 하니까 밤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가서 환영해 주시고 문자 폭탄 아셨죠? 예, 그리고 좀 쉬셨다가 임백천의 백뮤직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정말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임병석 PD.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선택한 우리 임병석 PD의 선곡은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기타리스트예요. 앤드류 골드가 노래하는 Thank You For Being A Friend라는 노래입니다. 늘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눈물 나네요. 네, 내일 낮 12시에 다시 만납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오후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서하남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상원분기점에서 송내 나들목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한송 부근 사고는 이제 2차로 통행은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일대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먼저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 강원권 둔내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하세요.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박종원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은간씨. 저는 67세 귀농 3년차인데요. 시골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모르는 농사일을 많이 가르쳐줍니다. 방송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친구분들 성함까지 적어주셨으면 제가 방송에서 크게 외쳐드렸을 텐데요. 박종원님의 친구분들, 종아님이 너무 고마우시대요. 그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반짝이분 도와주셔서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좋은 생각이 났거든요. 종아님, 친구분들 만나시면 핸드폰에 콩앱 설치해 주시고요. 재밌는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후 2시 에너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은가은의 티키타카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유 아유 아유 귀농하신 지 3년차인데 거기에 살고 계시던 시골 친구분들이 아주 농사일을 잘 알려주시나 봐요. 그럼요 그럼요 알려주시고 서로서로 서로 이거 잘 키우면 또 나눠먹고 그러는 거죠. 이금서님께서 귀농에는 라디오만한 친구도 없어요. 그럼요. 우리 또 반제이분들 중에 농사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많아요. 정수미님께서 와 멋진 친구분들이 계셔서 든든하시겠어요. 친구가 최고지요. 사연자님 귀농 파이팅.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도 파이팅이요. 파이팅입니다. 박유선님께서 응디 남편이 어제 청소사 전화 받았대요. 말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남편도 애청자인데 잘했다고 궁디팡팡 해줬네요. 아유 남편분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보이 우리 남편분께서 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다고 또 대답해 주셨죠. 아 박유선님이랑 같이 커피 쿠폰 두 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제분들 청취율 조사가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02로 오는 전화 오면 꼭 받아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어요. 응답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 1부에는 반제분들의 사연과 함께하고요. 응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참여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요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함께하고요. 오늘 2부는 빛나는 초대석 마련돼 있어요. 주인공은 정서주씨 그리고 재하씨입니다. 2부에서 두 분과 함께 수다도 떨고 멋진 라이브도 들을게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안성훈의 좋다였어요. 김정희님께서 꽃다발 이뻐요. 어머 응디 웬 꽃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팬분께서 팬분들께서 저기 은박보부 살림하는 남자들 2 합류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꽃을. 저희 은박부부 아시죠? 은간 박현호 부부가 KBS 거기 살림남 시즌2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꽃을 보냈네요. 김혜선님께서 응디 아침에 야호 외쳤어요. 역시 응디는 KBS 딸입니다. 살림남 출연 축하해요. 벌써 기대됩니다. 본방사수 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KBS ETV 살림남 살림하는 남자들 2. 박션님께서 주말 저녁에 이제 응디와 함께 할 수 있다. 은박부부의 살림남 2 합류를 축하드립니다. 낮에는 은비트 듣고 밤에는 살림남 2 보고 KBS와 함께 주말을 보내렵니다. 아유 좋네요 좋네요. 예. 토요일 저녁 10시 35분에 하거든요. 저희 가족 그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냥 재미로 재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뭐든. 예.

좀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면서 하는데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님께서 응디 우리 딸이 오늘 이사하는데 아기 데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돼요. 비야 제발 멈추어다오. 어머머 아이고 비가 오는데 이사를 하는군요. 옛날에 항상 그러죠 뭐. 비 오면은 잘, 비 오는데 이사하면 잘 산다고. 비 오는데 그렇게 이삿짐 나르고 어떻게든 이사한 거 보면은 안 살 수가 없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 살 거예요. 괜찮아요. 2195님께서 생선 가게입니다. 매일매일 생선 팔면서 들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오징어가 많이 팔리네요. 매일 감사합니다. 아, 뜨뜻하게 오징어국 해도 되고 그죠? 오징어 볶음 해도 되고 좋아요 좋아요. 아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7월 25일 살림남이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거든요. 7월 25일 토요일 밤 10시 35분에 음박부부 첫 방송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사연 만나볼게요. 길야원의 눈물의 블루스 그리고 송가인의 붉은 목단꽃

길려원의 눈물의 블루스, 송가인의 붉은 목단꽃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성령원님께서 저는 지금 더버스 카페에서 아이스커피 마시면서 은비트 듣고 있어요. 더버스 이거 사투리인데. 아유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 안 왔다 이래가지고 막 습하고 아유 진짜 어디 뭐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시원하게 마시면서 좀 쉬다가 가야지 이거 더 싼데요. 0390님께서 응디 직장 상사분이 휴가를 떠났어요. 휴가를 떠난 건 기쁘긴 하지만 직장 상사의 목까지 일하는 건 너무 힘드네요. 그렇지만 빛나는 트로트에서 나오는 좋은 노래들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와 직장 상사분이 휴가를 떠나면서 직장 상사분이 해야 되는 일을 우리 0390님께서 맡아서 하시는구나. 아 이러면 조금 힘듭니다. 물론 휴가를 뭐 일을 미리 해놓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 이건 뭐 갔다 와서 몰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만약에 0390님의 휴가가 되면은 직장 상사분이 0390님의 일도 하는 겁니까? 이건 공평해야 돼. 휴가 돌아가면서 가고 남는 사람들이 일을 이제 하는 거지. 그죠? 안정래님께서 응디 주말에 앞머리를 직접 집에서 잘랐는데요.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너무 짧게 잘랐어요. 빨리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집에서 앞머리 자르면 원래 그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일자로 잘라 내가 오른쪽이 더 짧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고 왼쪽 좀 잘랐는데 왼쪽 잘랐는데 어머머머 이쪽이 더 짧게 잘랐네 이러면서 오른쪽 맞추려고 다시 잘랐다가 또 짧게

자르고 또 짧게 자르고 이러다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사랑짱 그 앞머리 사랑의 앞머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즘은 이렇게 짧게 해서 눈썹 조금 얇게 그리고 그렇게 옆에 이렇게 좀 덮어줘가지고 그 머리도 유행해요. 아니면 안경 같은 거 좀 패션 스타일 좀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거 그런 거 안경 딱 껴주면은 짧은 앞머리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유영은님께서 응디 장맛비에 축 처질 줄 알았는데 오전에 일을 빨리 끝냈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기분 좋게 퇴근해 막내가 좋아하는 치킨에 파전 먹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치킨에 파전이 좀 조합이 좋은가 봐요. 치킨에 파전 이 조합은 또 몰랐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치킨에 파전 호르륵 맛있겠다. 오늘 또 축축한데 아주 파전 맛있겠네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반절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 노래 듣죠. 임영웅의 걷고 싶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우리 오빠가 돌싱이 된 지 오래됐거든? 가족들은 오빠가 다시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고 있지만 그게 뭐 쉬운 일인가? 근데 이번에 진짜 누군가 생긴 것 같아. 아니 글쎄, 지난주 금요일에는 말이야?

0: 왜 전화 안 받지? 엄마, 오빠 바쁜가 봐. 전화를 안 받네. 그치? 너네 오빠 요즘 전화 잘 안 받지? 아유, 어디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근데 엄마, 이거 반찬 싸운 거 어떡하지? 아유, 통화는 하고 집에 갖다 놔라 그랬는데 그냥 집에 가져갈까? 아우, 안 돼. 여기까지 싸웠는데 그냥 집에 갖다 놓으면 되지 뭐. 비밀번호도 아는데 그냥 누르고 들어가자. 이거 얼른 냉장고에 넣어야 돼. 오빠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겨도. 얼른 들어가자. 너 비밀번호 알지? 얼른 눌러. 삑삑삑삑삑삑삑삑 삐리릭 열렸다. 아, 덥다. 엄마 빨리 들어가자. 아유 그래. 아유 땀으로 샤워를 해야겠다. 어머머. 아유 어머니. 아유 아유 깜짝이야. 얘, 너 집에 있었어? 근데 엄마랑 동생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았어?
1: 오늘 쉬는 날이긴 한데, 아유 집에 그 뭐 일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 아니 뭐 그 통화 중이었어요. 아유, 근데 무슨 무슨 일이야?
0: 아 나도 깜짝 놀랐네. 아니 엄마가 오빠 반찬 싸다 줘야 된다 그래서 나도 같이 따라왔지. 그나저나 오빠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짐 너무 무거우니까 반찬 상하기 전에 얼른 냉장고에 넣어야 돼. 냉장고 어디? 저기 있다. 엄마 빨리 넣어놓자. 그래. 아유 여름 이불도 있어서 가져왔어. 방에 넣어놓는다. 잠깐만 자기야. 그 냉장고 안 돼. 아니 잠깐만 자기야. 아니 방문 안 돼. 아니 안 된다고.
2: 뭐라고? 오빠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부른 거야? 자기야? 나랑 엄마를 자기야라고 불렀어? 왜? 왜 갑자기 우리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걸까? 뭘까? 왜일까?
0: 이건 뭐냐? 이건 또 뭐야? 방에 웬 인형들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게 무슨 냄새? 아우 향수 냄새. 웬일이래?
2: 엄마 웬일은 뭐가 웬일이야. 우리 오빠 연애하나 보다. 조만간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겠네. 엄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오빠 집에 오면 안 되겠다. 그치?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박주희의 자기야였습니다. 오늘은 0806님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불멍가습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오빠가 여자친구가 생겼네. 생겼어. 아유, 생겼네. 생겼어. 경사네. 경사네. 홍정원님께서 아무래도 여친이 있을 듯. 설점식님께서 어머 놀래라 옆에 여자분 계신 듯한 분위기? 제 생각엔 커튼 뒤에 숨어있다의 한 표. 그 향수 냄새, 그 향수 냄새가 누구 냄새겠어요? 여자친구 냄새지 누구 냄새야. 뭐 집에 혼자 있는데 향수 뿌리겠어요? 놀란 거지 이제. 뭐야 밖에 누가 왔나 봐.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숨은 거지. 아니면 그 안방에 있는 옷방에 숨었던가, 커튼 뒤에 숨었던가, 베란다에 숨었던가, 침대 안에 뭐 어디 뭐 그 이불 안에 숨었던가, 어딘가에 숨어 있어. 근데 이불 바꾸겠다고 들어가시니까 자기야 안 돼. 말버릇처럼 자기야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죠. 얼른 집에 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워러블리 현장님께서 집안에 연락도 없이 불쑥 들어가시면 좀 그렇죠. 난감하네. 근데 뭐 아들이 당연히 혼자 사는 줄 알고 혼자 살지만 혼자 있는 줄 알고 간 거니까. 이금선님께서 아이고 눈치껏 빠집시다.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미소가은님께서 인연이 생겼으면 좋겠죠. 하지만 섣불리 앞서가는 건 실망하니요.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세요. 말할 때까지요. 그쵸. 여자친구 생겼어? 그러면서 오빠 그때 여자친구 집에 있었지? 같이 있었지? 누구야? 말해봐. 뭐 잘 돼가는 분위기야?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몇 살이야?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말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봅시다. 김두래님께서 경사났어요. 러블리 현장님께서 그러시네요. 지나친 관심은 여친과 헤어지게 만들어요. 적당한 거리두기 하시면 결혼 소식 생길 땐요. 맞아요. 너무 또 지나치게 구척척 해물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김미정님께서 숨기지 말고 오픈하시지. 자기가 있으면 행복할 낀데요. 근데 이제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날짜를 잡고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기다려봐야죠 뭐. 이금서님께서 응디 당황하는 연기 찰떡이네요. 여기 왜 있어? 어머, 아이고머니나, 너 집에 있었니? 홍정아님께서 아들들 여친 생기면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여자친구한테 집중하느라고. 이금서님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잠시 그냥 두세요. 맞아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아유. 외로워서 그 누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었겠는데 뭐 그 또 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다 그죠? 기다려봅시다.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토론토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요 사연 읽어드리고 그 밑에 이어서 바로 노래 띄워드려요. 노래 듣고 오죠. 손태진의 사랑의 멜로디, 홍지윤의 오라.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0,000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0,000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0,000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0,000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9: 핏.
8: 눈 뜨자마자
9: 핏.
8: 아이와 함께
9: 핏.
8: 식사 전에
9: 핏.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4: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내기게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정경아님께서요. 응디 남편과 화물 싣고 부산 왔어요. 화물 내려주고 휴게소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저는 매일 응디랑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남편분이랑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정서주 재화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1부 끝곡으로요. 문희옥의 평행선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양서 2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도 양재부터 반포 사이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월곶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강원권 둔내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군포에서 반월터널 부근, 다시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북위 2터널에서는 2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김연자의 10분 내로였습니다. 짜잔, 스튜디오 콩으로 이동을 했어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짝이분들 기다리시는 정서주 씨, 재하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좋다.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쓱딱꼬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오늘 모신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만든 두 분이라는 건데요. 정서주가 곧 장르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하가 곧 장르다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나만의 음악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특유의 분위기와 향기가 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향인지 지금 다 알아볼게요. 지하씨, 정서주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0: 두 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 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빛나는 트로트에 첫 출연하게 된 네 감성 천재 가수 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네. 네 반짝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눈 보이스 정서주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와 서주 양 오랜만이에요.
2: 네.
0: 작년 6월에 출연하고 1년 만에
2: 네.
0: 그 사이에 한 살 컸어요.
2: 네 제가 이제 고3이 됐어요.
0: 어머 세상에.
1: 야.
2: 그래서 곧 있으면 성인이 돼가지고
0: 어머 세상에.
1: 야.
2: 진짜 항상 따뜻할 때 여기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0: 지금 그러면 잠깐만 이제 7월이니까는
2: 5개월 정도 지금.
0: 어머머 성인이에요?
2: 성인이 됩니다.
0: 어머 세상에.
1: 야, 너무 기대되겠다.
0: 벌써 서주 형이 성인이 된다니. 네. 아유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2: 여행을 가고 싶어요.
0: 조금, 혼자?
2: 네 혼자 여행.
0: 안 돼요. 안 돼.
1: 같이 가야지.
0: 그러니까요. 예, 예. 부모님이랑 같이 가세요.
1: 같이 가세요.
0: 네. 혼자 어디 위험하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재하 씨는 빛나는 초대석의 첫 출연이에요.
1: 네, 첫 출연입니다.
0: 그동안 저희가 재하 씨 노래는 많이 나갔거든요.
1: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0: 근데 왜 이제야 나와주셨어요?
1: 왜 이제야 불러주셨어요?
0: 네.
1: 아니 되게 아니, 저는
0: 그럴 때는 좀 바빴어요 이렇게 하세요.
1: 네, 좀 바빴습니다. 잠깐만. 바빠가지고 이제 예, 예. 자주 좀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예, 두 분 너무너무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내일을 꿈꾼다님께서 네. 와 보라네요. 재한님 서준님 반가워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김병수님께서 동분서주 정서주 팬클럽입니다. 우리 서주 공주님 나왔네요. 아유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2: 네.
0: 어머 세상에.
2: 선배님께서도 네. 공주님 얘기 들으시지 않아요?
0: 아니요. 저 공주님이라고 아무도 안 해주던데요. 네. 김원일님께서 오늘 우리 재현님 나와서 아까부터 목 빠지게 기다리는 중이에요. 김태훈님께서 짱구 목소리 잘 내는 정서준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네, 한번 해주세요. 반갑다고.
2: 반가워요.
0: 진짜 똑같아.
1: 잘하신다.
0: 아 제가 진짜 웬만하면은 짱구는 안 밀리는데 네. 정서주 형은 인정이에요. 진짜 잘하죠.
2: 짱구를 잘 따라합니다.
0: 그러니까요. 2258님께서 잘생겼다 재하 멋지다 재하.
1: 감사합니다.
0: 아니 재하님 좀 멋있어진 것 같아 진짜.
2: 네.
0: 안 본 사이에.
2: 진짜.
1: 감사합니다. 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0: 그리고 지금 머리 스타일이 딱 예뻐요.
1: 아 진짜요?
0: 너무 잘 어울려요.
1: 오. 제가 만진 건데.
0: 아 진짜로?
2: 진짜요? 네.
0: 샵 안 갔던 거예요?
1: 네 샵 안 갔어요.
0: 머리 잘한다.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오 머리 진짜 잘한다. 진짜 근데 샵 갔던 줄 알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괜찮은데?
2: 저도 한번 해주세요.
0: 어 예?
1: 오 이 그렇게 긴 머리를 제가.
0: 뭐야? 네.
2: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0: 잠깐만 오늘 조금 약간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재하 씨는 좀 약간 사천의 기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서주 양은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나와가지고 재하 네. 머리를 해달라고 재하 어찌됐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어떻게 여름방학 시작했어요?
2: 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1: 늦게 하네 좀.
2: 아, 늦게 하는데요. 네. 10일이면 끝나요. 시작하고 왜? 10일은 바로 끝나더라고요. 이번 여름방학이. 그래서 좀 별로 기다려지지도
0: 할게 없네.
2: 않고. 네.
0: 근데 이제 대신 그 수능 이제
1: 그쵸, 수능 때문에.
0: 보고 쭉 쉬잖아요.
2: 맞아요. 이제. 그건
0: 쭉 학교 안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죠.
1: 네. 그렇죠.
0: 어떻게 수능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2: 수능 준비보다 입시 준비에 좀 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학교 입시.
0: 저는 사실 수능 보고 대학을 안 가고 그

0: 뭐라 그러죠?
1: 수시.
0: 네, 수시, 그걸로 네. 가가지고
2: 저도 수시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0: 네. 어, 그치, 그치. 그게 마음 편하지. 네.
1: 맞아요.
0: 노래하는 사람들은 또 노래만 잘하면 되니까.
2: 네.
0: 어, 기, 어, 김원일님께서 재한님 제 머리도 해주세요.
1: 아,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네.
2: 재한님이랑 똑같이.
1: 저 가르마 펌밖에 못해요, 근데 잘.
0: 어. 네. 너 전문용어 나왔어? 뭐야, 뭐야.
1: 아니, 요즘
0: 가르마
1: 많이들.
0: 가르마 펌이 뭐야?
1: 마, 요즘 많이들 하셔서.
0: 어, 가르마 네. 펌을 할 줄 알아요?
1: 아, 그러니까 가르마 살짝 그 펌까지는 아니고
0: 어, 이렇게 꼬우는 걸 할 줄 안다고
1: 살짝 시컬 드라이,
0: 어. 시컬 네. 오, 전문 용어 왠지 아니, 서주영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주영 머리
2: 제 머리 해주세요.
1: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0: 예.
1: 장비만 주시면은 제가
0: 어, 아 근데 아니 두 분은 원래 좀 친한 사이예요?
2: 아 저희
1: 저 그 아니 풍부산 두세 번 뵀었는데
0: 예.
1: 예. 얘기를 네. 해본 적은 없어서
2: 네. 그래가지고 예. 오늘 처음 거의
0: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막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서 얘기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1: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을 못 해가지고 막 그 펜 색깔도 같고 막 그래서
0: 네. 네.
1: 동문선수님들이랑 또
0: 그러니까요 펜 색이 같아요. 예. 재하 씨는 찐 보라색이고 네. 서주영은
2: 연보라 네. 네. 파스텔 보라입니다.
0: 그러니까요 둘이 아주 조합이 잘 돼요 두 분
1: 네.
0: 섞여서
1: 좋네요.
0: 이렇게 잘 자 오늘 두 분과 즐겁게 수다 떨면서 한 시간 알차게 채워볼 건데요. 그 전에 네. 이 코너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네. 서주영은 알죠?
2: 네.
0: 우리 재하 씨는
1: 모르죠.
0: 모릅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한번 외쳐볼게요. 네. 30초 셀프 홍보 타임. 자 취미와 특기 장점 단점 그냥 우리 가족들만 아는 나의 비밀 뭐 홍보 뭐 이런 거 막 그냥 해주시면 돼요.
1: 네.
0: 셀프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주영이 어떻게 이 코너를 그래도 해본 경력자이기 때문에 먼저
2: 아, 먼저 완전 이상하게 했었거든요. 네. 사실 완전 망했었거든요.
1: 그게 또 매력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0: 에 그렇게 하시면 네, 되는데 네. 어떻게 먼저 한번 해볼까요?
2: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30초 주셨어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낙지를 좋아하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 정서주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 사랑 많이 해주시고 어,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에, 예,
0: 어, 안 끝났어.
1: 여러분,
0: 한참 남았어.
2: 어, 오늘 네. 재한님께서 제 머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네. 기대가 되고요.
1: 네, 우리 팬분들 어, 인사드려야죠.
2: 네, 어, 우리 네. 동부서주 팬분들 오늘 그렇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밀고 있는 노래, 밀고 있는
1: 노래. 예, 밀고 있는 노래 지금 뭘 밀고 있어요?
2: 제가 밀고 있는 노래는 제 바람바람아라는 노래인데요.
1: 네.
2: 어디서 왔다가 어디...
0: 왜 이렇게 길지?
1: 어,
2: 그러게요. 왜 생각보다 기네요? 저번에는 그냥 인사하고 바로 끝냈던 것 같은데
0: 어. 이상하다?
1: 좀 프로테지를 주시는 아니, 건가요?
0: 아니 벌써 끝나 아니 벌써 끝나가지고 아니,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가지고 네. 이게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빨리 끝내버려. 한 10초 만에 아, 끝냈어요.
2: 죄송해요.
0: 죄송해요. 저번에 망했어요. 이번에도 뭐 네. 별 다를 거 없는 뭐 자기소개였어요. 시작하자마자 산낙지를 좋아하는
2: 네, 네.
1: 생물을 좋아하시는
2: 그냥 갑자기 산낙지가 너무 떠올라가지고
0: 산낙지 좋아해요?
2: 네 산낙지 비오는 날 산낙지가 너무 먹고 싶잖아요.
1: 원래 파전 아닌가요?
2: 파전인가요?
1: 전, M, 요즘
2: 아,
1: MZ들은
2: 저는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1: 아 부산 분이시구나.
2: 해산물을 좋아해가지고요. 아,
0: 산낙지 나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산낙지 약간 먹고 싶긴 하네요.
2: 아, 오늘 한번 드세요.
1: 네. 오늘 남편분이 힘드시겠네요. 저.
0: 왜요?
2: 왜요?
1: 산낙지 사다 드릴
2: 그 왜
0: 힘들어요? 무슨 말이야?
1: 아 아닌가?
0: 저기요 여기 고3이에요
1: 아 그렇죠
0: 예, 예. 예. 6599님께서 산낙지에 귀가 번쩍 아주 임팩트 있는 소개였습니다.
1: 네. 네.
0: 지아 그리고 어떻게
1: 네.
0: 지아씨 준비됐어요?
1: 네, 네.
2: 잘해봐야죠
1: 예, 예.
0: 자 30초 셀프 홍보 타임 30초 네. 주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천재 가수 지아입니다. 현재 너와 내가라는 곡으로 여러분께 약간 락트롯을 조금 전파해드리고 있고 저의 장점 같은 경우는 조금 고음을 많이 좋아하시고 저의 4차원 매력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제육볶음, 치킨, 햄버거, 약간 패스트푸드 이런 안 좋은 거 많이 좋아하고요. 가족관계는 저희 어머님이 또 가수시고 요번에 8월 22일에 제가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저의 매력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8월 22일 장소는 비밀이고요. 팬카페 가입해서 들어와주시면 그 장소를 꼭
0: 아, 그 뭐 이렇게 산만하지? 아무튼 잘 끝내. 굉장히 많은 말을
2: 했어. 네. 진짜 잘하셨다.
1: 힘드네요.
2: 알차게
0: 잘했어.
1: 네.
0: 현재 너와 내가라는 곡을 밀고 있는
1: 네.
0: 고음을 좋아해 주시고 4차원의 매력. 본인 입으로 4차원이라고 네. 하는 사람 또 처음 봤어. 네.
1: 요즘 자기 PR 시대예요.
0: 맞아요.
1: 네.
0: 제육볶음, 햄버거 또 뭐요?
1: 뭐 치킨 네.
0: 아~ 몸에 안 좋은 거 네. 많이 좋아하시고
1: 네.
0: 그리고 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재하 씨의 어머님께서 네. 우리 선배님이세요.
1: 네,
0: 누구시죠?
1: 가수 임주리 씨.
0: 립스틱

0: 최고 주인공
1: 맞습니다.
0: 임주리 선배님께서 재하 씨의 어머님 되십니다. 네. 네. 여기서 어 그랬구나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리고 콘서트를 한다고요?
1: 네, 8월 22일에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0: 아주 좋은 시기예요. 8월 네. 22일 네. 이제 다들 휴가 갔다 오시고
1: 그렇죠.
0: 딱 마무리쯤에 노래 네.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1: 네, 좋습니다.
0: 콘서트에서 뭐 볼 수 있나요?
1: 콘서트에서
0: 어떤 모습?
1: 일단은 뭐 제 노래들도 많이 들어보실 수 있고
0: 네.
1: 제가 이제 춤을 사실 여기 행사장에서 많이 안 보여드리거든요.
0: 춤을 춘다고요?
1: 조금씩 추고 있습니다.
2: 네.
0: 재하 씨,
1: 네.
0: 춤을 기대됩니다.
2: 네.
1: 기대가 별로 안 되시고.
0: 아니요.
1: 아, 그런 말씀. 네. 아,
0: 한 번도 재하 씨가 춤을 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1: 그쵸.
0: 어떻게 추실지.
1: 네. 그 궁금하신 분들.
0: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기엔 좀 잘 추시는 것 같아요?
1: 뭐 너무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그런 춤과 또 말도 많이 하고 하면서 팬분들한테 다가가야겠죠.
0: 아, 나 왜 이렇게 재하 씨가 얘기하면 웃기지?
2: 아, 진짜 너무 웃겨요.
0: 그쵸? 네. 뭘 안 해도 1244님께서 재하님 눈빛 지그리그리 네. 진지한데
1: 네, 콘서트가 잘 돼야 제가 살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1: 많이 도와주, 릴스도 네. 매일 올리고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네. SNS에도 홍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팬카페 또 가입을 해서 네. 오시라고 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김은실님께서 말씀을 술술술 너무 잘하신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요, 이게 서주향 뒤에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말도 잘하는 우리 재하님
1: 네.
0: 어떻게 라이브 한 곡 들려주셨나요?
1: 아, 들려드려야죠.
0: 아까 밀고 있다는 그 곡 들을 수 있나요?
1: 예. 네, 지금 바로 그 곡을 준비해 드릴
0: 제목이 뭐죠?
1: 너와 내가입니다. 유엔미.
0: 너와 내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우리 반지분들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바로 귀여우신 우리 부모님인데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부모님이 점점 귀여워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반지분들은 언제 부모님이 귀엽다고 느끼시는지 지금부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살 빼야 된다고 하시면서 과식하시고 자기 전에 TV 보면서 훌라후프 돌리시는 어머님 보면 귀여워요. 또는 응디 라디오 들으면서 사연 보내고 싶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아버님 귀여우세요. 이런 사연 환영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으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연 기다리면서 재하 씨의 너와 내가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0: 재하 씨의 너와 내가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네. 윤세우님께서 재하 씨 너와 내가 대박 라이브도 시원하네요. 와. 백선미님께서요.
1: 네, 와 음원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맑고 깨끗한 목소리. 캬. 기가 막힙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0322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조용조용한데 노래 부르실 땐 다르네요. 파워풀하구나. 와 근데 재하씨 저음이 진짜 발성이 좋다. 깜짝 놀랐어요.
2: 아 감사합니다.
0: 재하씨 라이브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어디 뭐 발성 뭐 어디 누구한테 레슨 받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잘 불렀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2: 아, 예, 저음 쪽을 조금 개발을 했던
0: 그쵸?
2: 것 같아요.
0: 예, 예. 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저 깜짝 놀랐고 이거 이어폰 이렇게 계속 빼고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어가 막 이렇게 들었어요.
2: 네.
0: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저음이.
2: 아, 그래요?
0: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음원인 줄 알았어요.
2: 아, 아유, 감사합니다.
0: 립싱크하는 줄 그쵸, 서주야?
1: 저도 진짜 립싱크하는 줄 알았어요.
0: 아, 실제로 더 잘해요. 아. 저 이거 네. 지금 이게 빠져나가는 사이에 소리가 조금 이제. 깎일 텐데
2: 네네.
0: 실제로는 와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음이
2: 아 감사합니다.
0: 저도 너무 놀랐어요.
2: 아 감사합니다.
0: 역시 네. 이 가수들도 노력을 하는 만큼 이 네. 노래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2: 네네.
0: 아 재하 씨는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는요 질문을 통해서 두 분과 함께 네. 두 분을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외치고 시작합니다. 정서주 재하의 말해 yes or no. 자, 첫 번째 질문 서주 양에게 드릴게요.
1: 네.
0: 시간이 흘러봐야 흐르고 고등학교 3학년. 요즘 가끔 내가 사춘기 때 했던 행동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1: Yes. 사실 이거 없을 수 없잖아요.
2: 없을 수 없죠.
0: 그렇죠.
1: 제가 네. 너무 어릴 때부터 노래를 아하, 했다 보니까 사실 흑역사도 너무 많고.
0: 흑역사. 어떤 거? 어떤 느낌?
1: 아, 막 그렇게 큰 건 없지만은
0: 예, 예.
1: 제가 노래를 할 때 옛날에 네. 단발머리에 네. 안경을 쓰고 노래를 했었어요. 네. 그걸 제가 절대 지금 못 보고요. 그리고 제가 네.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었거든요.
0: 네, 네.
1: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0: 네, 네.
1: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을 트로트 샛별 정서주라고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학교에서 많이 어이 트로트 샛별 이렇게 많이 약간 놀림 아닌 놀림을 약간 받았었어요. 그랬어가지고 그게 살짝 흑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얼마나 이쁜데 그거 보면
2: 풋풋하던 시절이 있는 거죠.
0: 나중에 지금은 좀 부끄러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언니 나이쯤 되면은 아유 내가 이렇게 이쁜 시절도 있었구나 하면서 그 막 또 찾아보고 그렇게
1: 아,
0: 돼.
1: 그런가요?
0: 아~ 네, 그럼요. 얼마나 이쁜데 단발머리 안경 쓴 거 얼마나 이쁜데. 혹시 사춘기가 조금 언제 가장 좀 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1: 사춘기는 뭔가 경연 딱 끝나고 뭔가 살짝 예민해지는 시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0: 그땐 그렇게 되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1: 네.
0: 근데 또 사춘기니까 더 심하게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좀 이거 궁금해요. 우리 네. 사춘기 때는 그죠?
2: 네.
0: 그 또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데 고2 때 한번 출연했었을 때 그때는 네.
1: 그 뭐라 그랬나요?
0: 박지현 씨 이상형이라고. 자 지금 네. 지금 바뀌었어요. 고3인데 자 1년 뒤에 자 이상형은 누굽니까?
1: 아 전 박보검님.
0: 얼마 전에
2: 네.
0: 저기 그 누구야 이수연 양이랑 김태현 양이 왔다 갔는데 그분들도 박보검이 1등이라고. 아니 되게 좋아한다. 박보검 씨가 다들 좋아.

0: 네요.
1: 네.
0: 어떤 느낌 때문에? 뭐 때문에요?
1: 일단 너무 선하게 생기셨고 선한 진짜 마음씨도 너무 선하시고 아 그냥 이거는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2: 톤이 바뀌었어요 방금.
1: 아니.
2: 아 지금 보면은
1: 아니에요.
2: 정말.
1: 제가 언제
2: 살짝 약간 이런 느낌.
0: 재현 씨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1: 아, 네. 그래서 아, 그렇게 하세요.
2: 재밌자고 하는 거죠 뭐.
0: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박보검 씨한테 한번 또 영상 편집 보실 수도 있어요.
1: 아 정말요?
0: KBS니까.
2: 그렇죠. 네.
1: 아 보검 선배님 제가 진짜 매일매일 유튜브로 제 이름보다 더 많이 쳐서 찾아보거든요. 진짜 앞으로도 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어머 사랑한다고요?
2: 와.
0: 아니 그 정도예요?
1: 좋아합니다.
0: 유 러브 힘.
2: 와우.
0: 와우. 어떻게 재하 씨 부러워요?
2: 네?
0: 박보검 씨 부러워요?
2: 아유 너무 잘생기셨으니까요. 부럽죠.
0: 아니요 왜 아까 우리 여기에 올려진 사진에 네. 아까 어떤 우리 반짝이분께서 네. 이승기 씨 닮았다.
1: 아 사실 저희 네. 그 금타는 금요일 TV조사 프로그램 했을 때도 네네. 유진이랑 네. 저랑 같이 혹시 이승기님 닮으셨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씨?
2: 그 이런 얘기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아 감사하긴 한데 너무
0: 약간 느낌이 있어. 아, 이렇게 5초, 막 고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희미하게 네. 눈뜨고 네. 이렇게
1: 맞아요.
2: 쾌한 이승기 약간 팽승기로 가겠습니다.
0: 아, 예, 예, 예. 네. 좋아요.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이번 질문은 재하씨한테 드릴게요.
2: 네.
0: 재하씨는 어머님이 가요계 대선배님이신 네. 임주리 선배님이시잖아요.
2: 네,
0: 혹시
2: 네.
0: 이 방송도 모니터를 하고 계실까 싶어서 은근 긴장이 된다. Yes or no?
2: Yes입니다. 예.
0: 항상 보세요?
2: 아니 보시는지 저는 안 보내거든요 어머님한테. 네.
0: 오늘 어디 간다 이런 걸 말씀 안
2: 말씀 안 드리고
0: 보실까봐.
2: 네 너무 보실까봐.
0: 왜 잘하시는데 왜?
2: 아 그래도 어머님 눈에는 안 차실 수가 있으니까.
0: 맞아요. 또, 예. 우리네 엄마들 눈에는 항상 만족이라는 없죠.
2: 그렇죠. 네. 그림자가 너무 커요.
0: 네. 아니에요. 재하 씨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근데 뭐 혹시 이렇게 뭐 네. 좀 평소에 모니터링 하시고 조금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잘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편이세요?
2: 잘했네 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으시고 일단은 뭐 이것저것 레퍼런스가 항상 달라지세요.
0: 아니 예전에 방송 보니까 임주리 선배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2: 네.
0: 예를 들면 뭐 네가 노래를 너무 숨차게 부르더라. 네. 왜 방송에서 멍하니 가만히 있느냐.
2: 네, 네.
0: 아무 생각이 없는 애 같다. 근데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 등등 네, 잔소리 네, 네, 많이 하시던데.
2: 맞아요. 엄마인 줄 알았어요 방금.
0: 아 제가 좀 톤이 비슷했나요?
2: 네, 좀 톤이 좀 비슷.
0: 그래요?
2: 네.
0: 죄송해요.
2: 역시 엄마시니까 또 그런 게 또 잘 나오시네요.
0: 저는 뭐 잔소리한 편은 아닌데.
2: 네.
0: 그러면은 좀 어머님 말씀 들으면 하고 인정하고 바꾸는 편이에요? 아니면 알았어 그냥 이러는 편이에요?
2: 알았어 하고
0: 한기로 듣고 한기로 올리는 거. 선배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
2: 보고 계실 수도 있지. 근데 어머님 말씀이 다 맞기는 한데.
0: 맞아요.
2: 사실 맞아요. 이게 엄마와 아들 관계니까 그게 참 그게 되기가 쉽지 않네요.
0: 아니 그리고 엄마들은 무조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2: 맞아요.
0: 안 되라고 하는 말은 없기 때문에.
2: 맞아요.
0: 혹시나 그게 과하더라도 예. 어머니 말씀 맞습니다. 예. 제가 고쳐볼게요 이렇게 해요.
2: 네 흘린 거 조금은 주워 담아 보겠습니다.
0: 자 정서주향에게 드릴게요.
1: 네.
0: 서주향도 방송에서 어머님과 함께 노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서주향이랑 쌍둥이처럼 정말 닮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자 그런 반응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다. Yes or no. 하나 둘 셋. 예?
1: 예스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네.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이런 정도지 막 기분이 나쁘거나 막 좋거나 막 그건 없는 것 같아요.
2: 좀 이질감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1: 아니요.
2: 죄송합니다.
1: 이질감이 있진 않긴 한데
0: 네. 근데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시던데 네. 어머님이 음악 선생님이시라고요?
1: 이건 거짓 소문이에요. 이게 유튜브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악 선생님이라고 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아니거든요.
0: 음악 선생님 아니시구나.
2: 서주영이 워낙 노래를 잘해가지고 약간 그런 소문이 돌아.
0: 정정합니다, 여러분. 네. 이 음악 선생님은 거짓 뉴스라고 합니다.
1: 네.
0: 진짜 거짓 뉴스 이거 사라져야 돼요.
2: 맞아요.
0: 너무 화가 진짜. 나요. 정말로 네. 우리 연예인들 너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2: 네. 정말 적당히 해주세요. 진짜.
0: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재하 씨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2: 네.
0: 나는 3개 국어가 가능하다. Yes or no?
1: 오.
2: 아, 이거 yes 애매하게 yes입니다.
0: 네. 우와, 뭐예요?
1: 진짜 달라 보이시다.
0: 아니, 한국어 포함해서요?
2: 아, 노입니다.
0: 아, 네. 그러면 어디?
2: 아니, 그 중국어를 조금 중국어. 하는데,
0: 그리고
2: 제가 어머님께서 그 미국에서 저를 낳으셔가지고,
0: 네.
2: 그 미국에서 낳으셨는데, 그때 립스틱 개발호가 히트를 한 거예요.
0: 네.
2: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조금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그래서 실제로 잘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2: 못합니다. 중국어는 자격증을 옛날에 땄었어요.
0: 네. 중국어 할 줄 알면 근데 영어도 쉬울 텐데 똑같아서 그죠?
2: 아니더라고요.
0: 아니에요?
2: 네.
0: 그러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인 줄 알았는데 영어는 잘 못하고 사실
2: 네.
0: 중국어, 한국어 그럼 2개 국어네요?
2: 그쵸.
0: 네. 근데 중국어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인사 네. 한번 중국어로.
1: 네.
2: 아, 다자워시 在韩国的 거쇼 님은 칭도도 간사오 시시
0: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가수
2: 네.
0: 재하입니다.
2: 네.
0: 다자하오 见到你很高兴.
2: 뭐야?
0: 한국 방송입니다. 예, 여러분.
2: 네, 한국 방송.
0: 네,
2: 공영 방송이고요.
0: 어, 근데 대단하시네요. 진짜 재하 씨.
2: 아, 아닙니다.
0: 똑똑한 거예요.
2: 아, 아니에요.
0: 자, 그러면 똑똑하신
2: 네.
0: 재하 씨 말고
2: 네?
0: 정서주 씨,
2: 네.
0: 정서주 씨 노래 한 곡 들려드려야죠.
1: 네.
2: 네. 네.
0: 뭐 불러주실 겁니까?
1: 저는 제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 하얀 민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지분들께서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귀여우신 우리 부모님입니다. 라이브 듣고 와서요. 반지분들 보내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 겁니다. 자, 서주영의 노래 하얀 민들레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라이브로 듣고 왔어요. 재하 씨 함께 읽어봅시다.
1: 네. 박미자님께서 예뻐요 눈웃음 지어주셨습니다.
0: 아, 이순자님께서 빗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는 영롱한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1: 김태훈님께서 정서준님 노래에선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0: 진짜.
1: 진짜.
0: 꽃향기 나는 것 같아요. 네. DE님께서 서주영은 아무리 보아도 트로트계의 월드클래스가 네. 확실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예쁘죠? 네. 그죠?
1: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이 섬세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지만 하면서 약간 조덕배 선생님 느낌이
0: 조덕배
1: 선생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서
0: 맞아.
1: 너무 좋게 들었어요.
0: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그냥 진짜 목소리가 너무 국보급이에요.
1: 너무 섬세하다.
0: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주제사연 만나기 전에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빛나는 트로트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으십니까?
1: 네.
0: 있어요? 대화 씨 바로 이렇게 대답 빨리 한다고?
1: 약간 당황스러운 내긴 한데 저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렉 성대모사
2: 그렉? 아니, 그렉이 네. 제가 생각하는 그 괴물이 맞나요?
1: 네?
0: 전 잘 몰라요
1: 그 가수분이신데 외국 가수
2: 알아
0: 우리 그거 분. 캐릭터 생각했죠? 네네. 나도 그래 그거
1: 그리고 저는 그걸 몰라요
2: 아, 그래?
0: 캐릭터 외국분 네. 오케이 자 들어봅니다. 네.

0: 소중한
1: 일들. 와, 근데 진짜
2: 잘했던 것 같아요.
1: 진짜
2: 놀랬어요.
0: 아, 그래요?
1: 아, 진짜 잘한다.
0: 네, 아, 그래요?
1: 아,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갔어. 아, 와, 너무 웃긴다. 네.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 개인기?
0: 아, 감사합니다.
1: 어, 잘하네요. 네. 약간 R&B. 아, R&B도 잘하세요?
0: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그냥.
3: 아, 네. 아, 이거를 약간 응용해가지고 팝송 트롯 이런 거 한번 네. 개인기로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파트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어, 영어 네. 잘하시니까.
0: 영어 조금 아주 조금. 어. 예.
1: 자, 그리고 정서주 양.
2: 네. 네, 저는 저번 짱구를 했었잖아요. 네,
1: 짱구 네.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시작해요. 짱구 다시 한번.
2: 아, 그래요? 응. 우, 예쁜 누나들.
1: 우와, 진짜 잘한다.
0: 자, 짱구야.
1: 짱구.
0: 어. 네.
1: 짱구 했었어요. 그리고
2: 저는 오늘 보카술을 준비했습니다.
1: 어, 보카술. 네. 어, 설마. 네. 입에 바람 넣고.
2: 네, 바람 넣고 하는 건데.
1: 그거 김태현 양이 며칠 전에 와가지고.
2: 아, 그래요?
1: 그거 서주 양이 먼저 했죠. 예전에 네. 아. 그거 김태현 양이 개인기 뺏어갖고 여기서
2: 아,
1: 와가지고 해가지고요.
2: 오마이갓. 네.
0: 어, 오늘 다시 뺏으세요.
1: 그리고 네. 내가 뺏었어요.
0: 아
2: 진짜요?
1: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0: 어 진짜요?
1: 그랬는데 정서주 양이 정석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원래 정서주 양 개인기거든요. 네, 자 네. 봅시다.
2: 이렇게 약간 볼빵빵을 하고 안녕하세요 정서주입니다.
1: 어 진짜 잘하죠. 아, 이게 진짜 잘하는 기는 잘하는
0: 원조가 다르네.
1: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이게 입술에 네. 지금 바람을 넣고요. 입을 막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소리가 입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들어봅시다.
2: 안녕하세요, 정서주입니다.
1: 와 진짜 신기하다.
0: 와 잘한다.
1: 입을 다물고 있는데 되는 거예요.
2: 한번 해보세요.
1: 저기요, 괜찮으세요? 네, 네. 재한님 괜찮으세요?
0: 안 괜찮은 거. 아니 제가 안 되는구나 이게.
2: 안녕하세요, 정서주입니다.
1: 오, 조금 되게
2: 진짜 잘하신다.
1: 아, 근데 정확해요, 아, 정서주
0: 지금 발음이 진짜 정확하다. 혈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근데 바람을 살짝 빼면서 하더라고요.
2: 네,
1: 저는.
2: 살짝, 살짝.
0: 아, 살짝 빼야 되는구나.
1: 자, 좋습니다. 신기한 개인기 잘 봤고요.
0: 네,
1: 자, 이번에는 네. 우리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귀여우신 우리 부모님 사연 만나볼게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네. 7564님께서 아버지가 핫도그 드실 때 겉에 빵만 먼저 먹고 소세지는 나중에 따로 드시거든요. 그 모습 보면 참 귀엽습니다. 핫도그 먹을 때
2: 저도 네. 그렇게 먹어요.
1: 어머머 맛있는 것 나중에 먹으려고요?
2: 네, 소세지를 나중에 먹고 싶어가지고.
1: 근데 이거 같이 먹으라고 만든 건데 그걸 빵부터 먼저 먹으면 맛이 없지 않아요?
0: 한 메뉴에 두 메뉴처럼 먹는
2: 네.
0: 거죠?
2: 어, 네. 맞아요.
0: 저도 좀 진짜? 그런 경향이 있어요.
1: 어, 그렇구나. 맛있는 거 나중에 먹는 편이에요? 네. 나는 배가 빨리 쳐서 맛있는 걸 빨리 먹고 이게 빨리 치우는
0: 아~
1: 스타일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이게 위가 작아가지고 먹는 아~ 게 입이 짧아서. 아~ 김선아님께서 읽어주세요.
0: 네. 저희 엄마는 사진 찍자고 하면 아, 돼.

0: 했다 말랐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시는데 아, 제가 엄마 오늘 진짜 예쁜데 한마디 하면 금세 수줍게 V부터 하세요. 그럴 때 엄마가 귀여워 보여요.
1: 진짜 귀여우시다.
2: 뭐라고 다시 어머니 성대모사 다시 한번 해주세요.
0: 됐다 말랐고.
2: 아니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잘해? 네? 왜 이렇게? 아 잠깐만. 재하 씨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0: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게 됐는데.
2: 아, 미국이구나. 네. 아 맞다 맞다. 네. 아, 미국이.
0: 어머니는 전라도 영광.
3: 아. 근데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잘하신다.
0: 아, 뭐 그런 거 가리지 않죠 이런 거 할 때는.
2: 서주 형이 진짜 할 수 있잖아요 원조로. 네. 해주세요.
0: 해주세요.
4: 됐다 말랐고.
0: 아 내려야 맞아요. 되는구나.
2: 그러니까
4: 됐다 네. 말랐고.
0: 말랐고. 네.
2: 네. 재하 씨는 됐다 말랐고.
3: 네.
2: 이거는 대구 사투리 대구
3: 네,
2: 쪽이잖아요.
3: 말랐고.
0: 아 그렇구나.
2: 맞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0: 아.
2: 엄시동님께서요.
5: 네. 네. 나는 다 필요 없. 다 하시는데 용돈 드리면 세상 밝게 웃으세요. 귀여우세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저희가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요. 네. 반젤분들하고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부모님은 반대로 말한대요.
0: 맞 이거는 진짜 원하시는
2: 어.
0: 거예요.
2: 어디 가자 이래도 네. 됐다 싫다 이렇게 해도 가고 싶다라는 네. 뜻이고 용돈 좀 드려 이렇게 아 필요 없다 니스라 니스라 이래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로 용돈을 걸으면
0: 네.
2: 안 된다.
0: 네. 두세 번 말씀드려야 된다.
2: 맞아요.
0: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아. 실망하세요.
2: 맞아요. 네.
0: 한 두 번 더 하면 아유 뭐 잘났고 아유 고맙다.
2: 맞아요 맞아요. 네. 서투를 왜 이렇게 잘하시지?
3: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야?
0: 겉핥기식입니다.
2: 3521님께서
0: 저요. 예, 저희 엄마는 홈쇼핑 보시고 전화하셔서 이거 어떠냐 괜찮지? 아 별론가? 물으시다가 엄마 제가 사드릴게 사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이러려고 전화한 건 아닌데 호호호호 하면서 웃으시면서 끊으실 때 귀여우세요.
2: 맞지 맞지.
0: 네.
2: 그러니까 전화를 하신 이유는 네. 약간의 도움을 좀 받으시려고.
0: 그렇죠.
2: 네. 사실 수 있었으면 본인이 이제 사셨겠지만
0: 네. 그냥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데
2: 그치, 그치.
0: 약간 그 우리 자녀분의 의견에
2: 맞죠 더, 맞아 네,
0: 더
2: 그냥 아유 얼만데 내가 살게 이쁘니까 사 이때만 네. 아유 그럴 건 아닌데 아 고맙다
0: 맞아 맞아 맞아
2: 그치 그치 무조건 네. 사주셔야 돼요.
0: 맞아요. 네.
2: 박영옥님께서요.
5: 네 우리 어머님 입맛 밥맛 없다고 하고선 입맛에 맞는 반찬 있으면 한 그릇 뚝딱 하시는 게 너무 귀여우세요.
0: 맞아 맞아.
2: 근데 그 진짜 입맛이 없는데 막상 네. 드시면은 맛이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0: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취향이 확고하셔서 약간 어머님의 치트키는 네. 김치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2: 맞아요. 네. 그리고 혼자 계시면 네. 잘 안 챙겨 드시게 되니까
0: 맞아요,
2: 누구랑
0: 맞아요.
2: 같이 있어야 또 먹지.
0: 맞아요.
2: 어.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아 대대대대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렇게 막 먹으면 또 잘 드시죠.
0: 맞아요. 맞아요.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2: 맞아요. 0000님께서 아버지께서 잠드신 것 같아서 제가 TV를 껐거든요. 그랬더니 안 잔다 아. 하고 하실 때 그 표정 너무 귀여워.
0: 아 맞아요.
2: 아니, 다 똑같아요?
0: 네?
2: 난 진짜 우리 아빠만 그러는 줄 알았어.
3: 저희 아버지 완전 그래요.
2: 진짜? 네. 항상 소파에서 주무시는데
3: 네, 맞아요.
2: 네, 그 TV 그 리모컨 이렇게 툭 떨어뜨리시면서 눈을 네. 딱 감아서 네. 몰래 끄면 안 잔다
0: 채널 돌리라
3: 안 잔다
2: 채널 돌리죠 끄지 마라 안 잔다 다 똑같으시구나.
0: 맞아요 맞아요.
2: 자 이렇게 귀여우신 우리 부모님 만나봤습니다. 지금 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0: 축하드려요.
2: 자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 더 청해 들어야죠. 재하 씨.
0: 네. 네.
2: 어떤 곡 들려드릴 겁니까?
0: 아 제가 요 노래는 네. 제가 좀 수면 위로 나오게 된 노래인데
2: 네.
0: 여기 저희 KBS에서 네. 그 경연에서
2: 네.
0: 처음 불렀던 노래
2: 네.
0: 이승재 선생님의 눈동자라는
2: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노래를 경연 때 부르려고 연습했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했던 곡이거든요.
0: 저도 포기하려 했어요.
2: 이 노래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재하 씨 너무 잘하시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재하 씨 이거 부르는 거
0: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2: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0: 네.
2: 아, 이 노래를 또 재하 씨의 라이브로 음비트해서 이렇게 듣게 되네요. 재하 씨 음색도 좋고 노래 실력도 너무 뛰어나죠. 물론 어머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 재하 씨가 그만큼 열심히 갈고 닦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하 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눈동자 준비됐습니까? 네, 눈동자 이 곡 진짜 어려운 곡이거든요. 저도 부르려다 포기했었는데 우리 재하 씨가 또 경연에서 불러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눈동자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0: 네.

0: 재하 씨의 노래 눈동자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서주 형이요 노래 끝나자마자 오 진짜 잘하시네. 그래서 정혜영님께서 라이브라니 김원일님께서요.
1: 네 왔다야 참말로 잘한다라고 해주셨어요.
0: 설점쟁이님께서 듣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가창력 최고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박명숙님께서
2: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0: 맞아요. 이 노래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 이게 아하 이렇게 바로 고음으로 올라간 그 부분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서주양 라이브 네.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네. 어떤 곡 불러주실 겁니까?
2: 저는 조용필 선생님의 꿈 준비했어요.
0: 좋습니다. 어, 이 노래 좋아하세요 재하씨?
3: 아, 너무 좋아하죠.
0: 오,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아 진짜 우리 서주양 목소리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서울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참 꿉꿉하거든요. 근데 서주양 라이브 들으면 뽀송뽀송해질 것 같죠?
3: 그렇죠. 제스키 보이스. 네.
0: 제스키 보이스 좋다. 네. 자 정서주양이 부르는 꿈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정서주 형이 부르는 꿈 라이브로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와, 너무 잘하네요 노래. 기인님께서 저 음식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10: 김기열님께서 또 궁예 목소리로 또 누가 라이브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라이브 소리를 내었어? 음원을 틀어놓는 게 아니겠는가.
9: 와, 잘하셨다.
10: 예, 해주셨습니다.
9: 와, 예. 약간 연기에 욕심 있어요?
10: 아, 그냥 재밌는 걸 좋아해서.
9: 잘할 것 같아요.
10: 예, 감사합니다.
9: 우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어떡해.
10: 아, 벌써 끝. 진짜 아쉬워요. 시간 빠르다.
9: 너무 아쉬워요. 네. 진짜. 그니까요. 너무 시간 빨리 가죠. 자, 어떡해. 인사 좀 부탁드려요.
10: 너무 행복했고 네. 다음에 조만간에

0: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콘서트 잘하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정서주 씨도요.
2: 네,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재하 선배님이랑 이렇게 은간 선배님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나오고 싶습니다.
1: 또 나와주세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요. 임주리 선배님의 립스틱 집게 바르고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반짝이들 외치면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외쳐주세요. 네. 반짝이들 오늘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을 지나서는 중북부 지방에 또다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빗길에 여전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그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 사고는 여전히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도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곤지암 2터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새벽에 있었던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결국 스페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축구팬들 사이에서 스페인이 우세하다, 그래도 아르헨티나에는 메시가 있다처럼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전문가들의 예상도 엇갈렸습니다. 누가 이길까? 몇 대 몇으로 이길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내기를 하면서 응원하는 건 재미를 더해주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내기라는 게 꼭 돈이 걸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오지 않은 결과를 마치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미래를 예측했다는 작은 성취감, 거기서 오는 뿌듯함. 그래서 소소한 내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도 내기 좀 하셨을까요? 결과는 어땠는지 문자로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죠. 촉촉하고 축축한 월요일,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7월 20일 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링크의 비가와 였습니다. 결과는 1대 0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거위줄 수비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승전 치고는 답답하고 재미가 좀 덜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점유율과 또 슈팅에서 앞섰고 그리고 결국 연장전에서죠. 이 페란 토레스 발에서 멋진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스페인이 경기를 지배했다, 우승할 만했다라는 평가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의 눈물, 그 장면. 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그 마지막 장면이 더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8일? 39일 정도 되는 축구 축제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축구는 끝났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은 다시 킥오프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 활기차게 힘을 내서 하루하루 멋지게 또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이어질 겁니다. 지난 주말 뭐하고 지내셨는지 이번 주는 어떤 한 주 기대하고 계신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콩디와 함께 티타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 오늘 메뉴는 팥빙수가 되겠습니다. 컵빙수? 노노. 노노. 커다란 볼에요. 곱게 갈린 우유 얼음 있죠. 그 위에 팥이 가득 올라간 오리지널 우유 팥빙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침이 고이죠. 탐스럽죠. 맛있을 것 같죠. 지금부터 라라 가족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모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3인이 콩디의 예상이 적중했네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피날레는 스페인이 작성을 했습니다. 결승골은 토레스가 넣었지만 메시 정말 가슴 아프겠습니다.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이제 신성 야말의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아스팔트 마도로스님이 663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바다를 누비는 선언을 마도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스팔트를 앞에 붙여주신 거 보니까 도로를 누비시면서 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32님 보내주셨고 콩디 새벽에 축구 보셨습니까 하시면서 1778님이 보내주셨는데 봤죠.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또 받지 않겠습니까? 아주 피곤하고 지금 참 좋습니다. 그리고 2016님 콩디 출석합니다. 오늘 야간 당직이라서 자고 일어나니 오랜만에 맑은 하늘과 해를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어딘데요? 나 오늘 맑은 하늘 보지도 못했고 해를 보지도 못했는데 좋은 곳에서 문자 주신 것 같습니다. 야간 당직 들어가서 일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일하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 여름 휴가 간다고 생각하니 여름 휴가 떠나셔. 이번 주 일주일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서 일주일 잘 견디고 휴가 가는 날까지 파이팅 할 겁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해요. 콩디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2016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449님이 계신 곳은 대프리카래요. 대프리카 덥고 습하고 힘들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잘 버텨보겠다고 문자 주셨고 4059님도 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0315님 충주에 살고 있는 처형께서 옥수수를 한 박스 보내주셨대요. 오면 맛있게 잘 쪄먹을 겁니다. 진짜 요즘 옥수수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입니다. 5776님 오늘은 주인공 안 뽑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5776님이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콩디 오늘 1등 출첵에 도전합니다. 학교에서 듣고 있는 고3이에요. 고3이야. 여기가 마치 볼륨을 높여 같습니다. 콩디의 라디오는 힘들 때 위로를 주고 행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행복과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라디오입니다. 고봐요. 이거 이번에 라라랜드가 이번에 볼륨을 높여랑 또 뭐가 다르냐고. 몸도 마음도 지치는 고3 생활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776님 고3입니다. 이제 쭉 지금처럼만 달리시면 좋은 결과 가슴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5776님에게 오리지널 팥빙수를 가슴에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잔 이거 한 그릇 뚝딱 하시고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훈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비 오는 곳 많을 겁니다. 비 오는데 이 노래 들으면 대박이겠다. 좋겠는데요. 비 오는 거리.

이승훈 씨의 비오는 거리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은경님 또 문자 주셨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도 점점 찌고 아픈 데도 많아지고 어릴 때 방송으로 보던 이번 언니는 늘 날씬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언니도 따로 관리하는 팁이 있는지 있다면 조금만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박은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 그 보루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예전의 습관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게 하나의 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태영님 이분은 서울시 샘블란스 치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태영님 이분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주, 흡연, 카페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강태형님이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근데 음주는 안 하니까 스스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흡연도 안 하니까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 카페인, 이 커피 때문에 요거 하나가 걸리네요. 김태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우리 오규선님 화가 나셨어. 나.

한테 아르헨티나를 아르헨티나라고 발음한다고 아주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계십니다. 아, 근데 습관이 참 오래전서부터 아르헨티나 이래갖고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 기사님 불쾌하셨다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시동님, 지난주는 손자가 놀러와서 옥수수를 땄습니다. 편식이 있지만 옥수수는 잘 먹어서 귀엽습니다. 엄시동님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짜란! 언니, 우리 초이 아들 아침 등원길에 제 차에다가 자기 마음이라며 붙여주고 갔습니다. 크크크 예쁘죠? 덕분에 월요병 없었네요. 언니도 이번 주 사랑 넘치는 한주 되세요 하시면서 아, 사진에 차 창문에 하트 무늬 스티커로 귀엽다.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네요. 사랑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했습니다. 8455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제가 다음 사연을 소개하다 보면 또 잊을 수 있으니까 오늘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신 김태영님, 그리고 오규선님 화나셨으니까 마음을 조금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시동님에게도 시원한 오리지널 팥빙수 한 그릇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혜라님도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콩디 언니. 주말에 장염이 걸려 두통이 있고 화장실 가고 여러 번 반복하다가 오늘은 두통이 심해서 회사에서 병 조퇴를 하고 왔습니다. 신랑이 기운이 없을수록 더 먹어야 한다며 맛있는 점심을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택배 상자가 있더라고요. 택배 상자 안에는 여름이라 날파리가 많아서 끈끈이를 6개를 시켰다고 합니다. 신랑이 또 엄청 다정하시네요. 신랑아, 사랑하고 미안해 하시면서 우리 주혜라님이 장문에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편집을 살짝 했는데 우리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병숙 님도 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2시간 잘 들을게요. 콩디의 진심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청취자. 항상 진심으로 여러분들 다가가겠습니다. 김은 님도 와주셨고 홍정환 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옥현 님, 이경수 님도 와주셨고 방성경 님 아주 반가운 이름들이 산더미입니다. 김수진 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불타는 감자님, 언니, 저는 주말 내내 도서관에 처박혀서 눈이 빠지게 공부했어요. 눈이 빠지게 공부했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이 왜 이리 많은 거예요? 진짜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만 꾹 참고 다닙니다. 이것도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저좀 토닥토닥 해줄래요? 토닥토닥도 해드리고 불타는 감자님에게도 팥빙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누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0843님도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오리지널 우유 팥빙수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오늘 이야기 받겠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박혜경 씨의 레인 준비되어 있고요. 핑클의 루비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김건모 씨의 빨간 우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거리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 안 오는 지역 있습니까? 비 안 오는 데 계신 분들 사연 좀 보내주세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장마, 점점 빗줄기가 더 세질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곳곳에 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푹푹 찌고 습한 장마철인데요. 이럴 때 꼭 챙겨 나와야 하는 거 우산이죠. 이맘때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거 그것도 우산이죠. 우산이 들어가는 노래를 오늘 뮤직 매직 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뮤직 매직에 준비된 선물은 편의점 쿠폰이 되겠습니다. 오, 다양합니다. 선물이. 이런 날씨에 비 피하러 편의점에 들어갈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것도 안 사기는 좀 민망하니까 과자, 껌, 빵, 삼각김밥 뭐 이런 거 사 드시라고 편의점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어? 가람아! 어쩐 일이야? 아, 방송! 오늘 방송 때문에 아이고 방송 잘해, 화이팅! 우리 황가람씨가 오, 하트를 막 날려줘서 저 멋진 남자는 누구지? 하고 봤더니 황가람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법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죠? 김경희님, 구미는 햇빛 쨍쨍. 이순미님, 부산인데요. 푹푹 쪄요. 이현실님, 경남 창원. 햇빛 쨍쨍. 성운숙님, 대구 비 안 와요. 김경식님, 비 안 와요. 성경님, 제가 사는 태안 지금 해 떴어요. 권정윤님, 포항 비 안 와요. 김용명님, 대전 비 안 와요. 이상호님, 경산 지금 폭염. 이시정님, 콩디 대구는 비가 뭐예요? 하고 있네요. 전 지역 비가 안 오나 봐. 비가 안 오나 보네요. 오, 여기는 부산 푹푹 찝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고, 야, 청주 햇볕 쨍쨍이에요? 김영수님? 그리고 이지아님, 부산도 너무 습하며 해 쨍쨍입니다. 뭐지? 그리고 9727님, 에픽하이와 유나가 함께 부른 우산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주제에 딱인 노래를 또 이렇게 골라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김경숙님은 잃어버린 우산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그리고 7767님, 중랑구는 비 이제 그쳤습니다. 어우, 다행히 중랑구는 비가 오다 그쳤구나. 근데 차가 너무 막힙니다. 유나의 우산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혜원님, 에픽하이의 우산, 유나의 피처링이 예술입니다. 그리고 양미수님 계신 경북 지역 비 안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어우, 부산도 비가 안 와서 가뭄이래요, 심지어. 윤지혜님, 경남 창원 비 안 와요, 쨍쨍. 그렇습니다. 전 지역이 비가 안 오는 걸로. 여기에서 유나의 우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실 씨의 잃어버린 우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 조태호님, 홍정환님, 윤은희님, 청현님, 그리고 이은정님, 여수는 해만 찡찡, 우산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시면서 잃어버린 우산 우순실님의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5650님, RDF 이별 공식 신청하셨어요. 근데 이별 공식에 우산이 들어가나? 여기 부산은 폭염입니다. 신나게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가사에 우산이 들어가는지는 노래 들으면서 찾아보세요. 가로닫고 하셨습니다. 유심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영규님. 일기예보에 나 속은 거야? 우리 경기도 그리고 나 여의도 올 때만 해도 비가 왔었는데. 서영규님. 전남 광주 BX. 김해에서 황지희님. 비가 어디에 오는 건가요? 그리고 나용주님, 이지연님도 참여해 주셨고 이수민님, 부산인데요. 푹푹 찝니다. 최종원님도 참여해 주셨고 이영숙님, 여기는 순천입니다. 해가 쨍쨍하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찬윤파파님, 천안인데 해 떴다 하셨고 제부도인데 쨍쨍하다고. 1763님 또 신상현님은 경남 함안 비 안 오고 너무 덥다 하셨고 한우정님 순천인데 비 안 온다고. 다 안 오네. 다 안 와. 이원근님 거제 쨍쨍. 전민정님은 여기 대구 옆 동네인데요. 대구 옆 동네인데 여기도 비가 안 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보님이 해를 보고 싶대서 찍어 올립니다.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하늘도 파랗고 해가 떴네. 여기는 경남 양산입니다. 거기 내리는 비 좀 농갈라주이소 하시면서 이보님 참 오랜만이네요. 0726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6800님 제주 한담 바다에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창이 열리지가 않네요. 그리고 6847님 울산 햇빛 쨍쨍합니다. 엄청 더워요. 와 울산도 와 날씨가 엄청 좋네. 그리고 여기는 경남 너무 쨍쨍한 햇볕 아주 맑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사진들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안동에서도 보내주셨고 비라니요. 태양이 쨍합니다. 더워서 타들어가요. 부산입니다 하시면서 9406님도 보내주셨어요. 실시간 사진들. 어우 거제도 너무 멋있다. 이 바닷속이 궁금하다. 실시간 사진들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뮤직 매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편의점 쿠폰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RDF의 이별 공식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7시 1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거창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남원 부근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화성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 사이와 다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용담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교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월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동동맘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 목동에 사는 동동맘입니다. 저에겐 29살 딸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8월 말에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1차가 되고 지금 2차를 준비 중인데 2차 시험이 논술이거든요. 근데 그거 맨날 답안지 쓰는 거 연습하고 공부하느라고 손에는 손목 보호대 떠날 날이 없고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있어서 목이 아파서 쩔쩔매네요. 더 안쓰러운 거는 애가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한 번도 공부한다고 유세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것도 없고 징징대는 법도 없고 어른스럽고 속이 깊어서 손갈 데 없는 딸이라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엄마로서 해줄 게 없어서 늘 미안하고 그래요. 어릴 때 저한테 혼나고도 일하는 엄마 먹을 간식 챙겨주고 쪽지까지 남겨주던 우리 딸을 위해서 저랑 우리 딸이랑 같이 좋아하는 노래를 좀 청해봅니다. 시험 보는 날 정답이 훤히 보여서 우리 딸이 바라는 멋진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딸과 제가 같이 좋아하는 노래 샤이니의 뷰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샤이니의 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동동맘님이 마이크를 빌려가셨어요. 이분께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딸의 8월 국가고시 좋은 결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공부하느라고 손목 보호대가 떠날 날

없대요. 얼마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있어서 목이 아파서 쩔쩔맨다고 어머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춘기라서 정말 집안이 살벌하다. 얼음이다, 얼음이라는 사연들도 참 많은데 공부한다고 한 번도 유세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딸이죠. 착한 딸입니다. 제가 샤이니의 뷰 전해드렸는데 손목 어깨 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수아님도 같이 듣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딸이네요. 8월 말 제대하는 아들 휴가 나왔는데 해달라는 게왜 이렇게 많은지. 제대하지 말고 그냥 나오지 말라고 했네요. 잘하셨습니다. 어우, 시원시원하시네요. 우리 김수아님. 그리고 천은경님, 사연자님 딸이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니 수능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딸이 원하는 곳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우리 참 마음 따뜻하고 바른 소리 잘해주시는 아주 시원한 우리 천은경님. 그리고 7408님, 엄마가 차분하시니 따님도 무덤덤하게 자기 일을 잘하나 봐요. 국가고시 응원합니다. 4152님, 우리 딸은 유세녀인데. 너무 부러워 할 말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번에 라라랜드 지금 함께하고 계시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소리님, 최혜정님, 춘천에서 사연 주셨고, 1268님, 성남에는 이제 비가 그쳤다고 해가 나왔다고 일기 예보 보내주셨고, 날씨 예보 보내주셨어요. 정미옥님, 최혜정님도 참여해주셨고, PYC님, 경남 밀양에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수빈님은 전주에서 문자 날려주셨고, 5289님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달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하시면서 5289님, 충북 청주에서 문자를 한번 띄워봅니다. 2648님, 충북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었대요. 애들 학교 휴교령이 내릴 정도였었다고 아침에는 구멍이 난듯 퍼붓더니 지금은 해가 쨍하다면서 2648님 보내주셨고 이경희님 전남 광주에서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벌통님도 잊지 않고 라라랜드 앞으로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봄풀리 이제 시작을 또 해봐야겠죠. 주제는, 오늘 봄플리 주제는 가창력 터지는 여성 보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량이 최고 레벨, 디바플리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아주 뻥 뚫리는 그런 목소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봄플리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불고기 메뉴판이 있어야 될것 같아. 불고기 버거 세트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불고기 버거 세트. 지칠 때는 든든하게 먹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칠 때는 말이죠. 든든하게 배를 채워줘야 기력이 딸리지 않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단품이 아닌가 봐. 세트인가 봐. 다양한 노래로 봄풀이 여러분들 채워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로 배선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블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은요, 성량이 최고 레벨인 여성 보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가창력 디바플리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지치는 월요일이잖아요. 이럴 때 시원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의 노래를 들으며 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0분 뽑아서 오늘 불고기 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안상원님, 조영애님, 소찬이의 Tears, 이 노래가 탑. 속이 뻥 하셨습니다. 0599님도 보내주셨고 마수정님도 이 노래를 원하고 계십니다. 4303님도 가창력하면 소찬이, 김응성님도, 그리고 박설아님도 엄청나게 많네요. 또 어떤 분들, 7473님도 보내주셨고 또 김주희님도 소찬이의 Tears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속이 뻥 뚫리는 우리의 소찬이 씨의 고음 한번 감상해 볼까요? Cheers!

많다 많다. 노래 신청하신 분들 많아 많아. 1873님, 이세미님, 그녀와의 이별 김현정 씨의 노래 신청하셨는데 오늘 멍 안 될까? 멍으로 가자. 최유리님, 김현정의 멍. 가창력도 속이 뻥 뚫리는 목소리에 아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하셨고, 서은숙님도 김현정의 멍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듣고 싶었죠. 그리고 8123님 첫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김현정의 멍 노래 빠질 수 없죠 하셨고, 김경희님 고음의 끝판왕 김현정의 멍. 또 티겔리누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많다. 노래 감상하시죠. 김현정 씨의 고음. 여러분들 스트레스 확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멍.

이 노래에 빠지면 서운할 뻔했어. 신상민님, 진주, 난 괜찮아. 오늘 야근이지만 정 괜찮습니다. 진짜죠? 김여준님, 진주의 난 괜찮아. 소리 질러!

하셨고 김은희님 진주의 난 괜찮아 듣고 싶어요. 파워풀한 목소리 일하고 있는데 힘이 날 것 같다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시원하게 터져 나오는 성량 최고지요. 시원하게 들려주세요. 압류 들려드리겠습니다. 7408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2분 빠지면 또 진짜 서운하지. 서문탁 씨의 사슬 준비되어 있는데요. 4059님, 이세진님, 꽉 막힌 뭔가를 확 들어주는 성량, 시원한 가창력 하면 서문탁이죠. 힘하면 끝내주죠. 9997님, 허스키한 목소리에 그분의 개성이 묻어나는 서문탁의 사슬 듣고 싶다 원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사슬.

서문탁의 사슬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우 좋네요. 가창력 디바 풀리. 오늘 주제가 좋습니다. 2764님 마야의 진달래꽃. 와 요것도 빠지면 슬프죠. 이번에는 슬픕니다. 이 노래 빠지면. 박은하님 마야 진달래꽃 요즘 별스타에 종종 보이시던데. 그리고 0018님은요. 마야 진달래꽃 고등학교 축제 때 불렀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게 생각납니다. 축제 때 부르면 진짜 신나고 좋죠. 그리고 정승원님 목소리도 시원시원해서 외모만큼이나 좋습니다 하시면서 마야의 진달래꽃. 김수진님은 오 그렇죠 우리 현정씨 BMK 꽃피는 봄이 오면 이 노래 맞나요? 생각나요 하시면서 우리 김수진님 자칫 잊을 뻔했는데 우리 BMK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수진님이 노래를 들으시는 폭이 엄청 넓으시구나 우리 김수진님. 0774님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도원경님의 성냥갑속 내 젊음아 가창력 하면 도 누님이죠. 박기환님이 또 찾아주셨고 서경혜님은 백지영씨의 대시 라떼는 이 노래면 더위에 날렸습니다. 시원하셨고 황영숙님은 나에게로의 초대 정경화 와 있네요. 또 있네요. 그리고 레몬향기님은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오늘 그거죠. 불고기 버거 세트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상언님, 조영애님, 서경애님, 이세미님, 그리고 신상미님, 김여주님, 박기환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숙님, 레몬향기님 이분들에게 불고기 버거 세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은 빠지면 슬플 뻔 했던 노래입니다. 마야의 진달래꽃 선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1: 엄마, 형이 내 거 먹었죠. 뭔 소리야? 엄마, 엄마 얘가 먼저 먹었어. 엄마, 엄마, 엄마.
0: 어릴 적 내 별명은 베스였다. 소설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조용하고 수줍고 병악하고 말보다 미소가 먼저였던 그 베스. 친구들은 늘 말했다.
1: 아휴, 너 그러다가 연애나 하겠어?
0: 회사에서도 조용했고 누가 말을 걸기 전엔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다. 하지만 용감하게 밀어붙이는 남자를 만나 연애와 결혼을 일사천리로 하고 바로 다음 해 첫째가 태어났다. 첫째를 낳고 이 조그만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싶어 남편만 보며 울었다. 그런데 그 천사 같던 아이가 세 살이 되니 깡패가 됐다. 그리고 딱 그때 둘째가 태어났다. 형보다 한 수 더 뜨는 둘째 깡패. 그때부터 우리 집은
1: 엄마, 형이 내 거 뺏었어. 엄마, 제가 내 공책을 찢었다고. 엄마, 나 저거 좀 사주면 안 돼? 사줘요. 내가 먼저 사주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나를 사달라고. 쟤 말고.
0: 마트에서 드러눕는 아이들을 보면
1: 아우 왜 저럴까 했었는데
0: 그게 바로 내 깡패 같은 아들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변했다. 야, 둘 다 조용히 못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여기서 살아. 지난 주말에는 식당 밑에서 레슬링하던 두 아들이 상을 대차게 뒤집어 엎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소파에 앉은 채 옆에 놓여있는 고무공 하나를 가볍게 들어 손목에 스냅을 줘 가볍게 공을 던져 두 아들을 맞추고 남편까지 쓰리쿠션으로 성공! 애들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엄지를 들어올렸다.
1: 우와, 우리 엄마 인정!
0: 멍하니 서있던 남편도
1: 오, 당신 대단한데?
0: 눈이 커다래졌다.
1: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놀라기는.
0: 며칠 전 남편 후배 결혼식에 갔다. 아이들을 맡기고 오랜만에 둘이서만 외출했다. 신부는 참 예쁘고 수줍었다. 이 친구가 원래 숫기가 좀 없어요. 후배의 말에 남편이 슬쩍 내 쪽을 보며 웃는다.
1: 왜? 아, 왜?
0: 아니, 우리 자기도 남부럽지 않게 수줍었는데 말이야.
1: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0: 아니, 난 지금 자기가 더 좋다고. 맹수같이 씩씩하고 목소리도 크고 애들 제압하는 거 보면 정말 당신은 매력적이라니까. 얌전한 베스가 두 아들을 키우며 맹수가 될 줄이야.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이다. 가끔 상상해본다. 우리 집에 두 아들 대신 얌전한 딸이 둘 있었다면 나는 인형 머리 따주며 배시시 웃는 베스로 살고 있었을까? 아닌가? 결국 엄마가 되면 누구나 자기 안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걸까? 괜한 상상을 해보는 그런 오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아이유의 분홍신이었습니다. 천혜리님, 아들들만 있는 엄마들은 여왕 아니면 깡패래요. 제 주변에도 여왕과 깡패가 공존합니다. 천혜리님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나라가족 신지연님의 이야기를 어떤가요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가요 들으시고 공감의 글을 던져주셨습니다. 김지연님은 초공감. 초공감이야. 저도 아들 키우다 보니 초공감합니다. 크크크. 우아하고 싶은데 현실은 우아한 게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황은희님, 딸 키워도 가끔 깡패 엄마가 된답니다. 아들보다는 덜하지만. 07982,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 오빠 두 명을 이기는 딸이 크고 있답니다. 아주 건강하고 누구보다 씩씩하게. 크크크. 그리고 한지원님은 엄마는 보스로 변해야지요. 그리고 안병숙님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에 하나 더, 남자아이들 둘 얼마나 힘들까요? 하시면서 또 이 위로의 글을 보내주셨고, 모닝님은 참 공감이 가는 사연입니다. 제 아내도 처녀 때에는 온순한 양 같은 초식성 동물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무서운 육식성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제일 무섭답니다. 하시면서 모닝님이 현실을 또 이렇게 고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모닝님, 그리고 황은희님, 천혜리님, 요 분에게 오늘 비 오는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멀쩡한 날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엑소의 으르렁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죠.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여러분들 사연을 쭉 보다 보니까 이번 언니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아 오늘 좀 일이 많아갖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좀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나나 하나 그리고 꿀 타서 따뜻하게 우유 한 잔 먹고 끝내려고 합니다. 1958님 공사 현장 기계 소리에 정확히 듣지 못해 비슷한 번호 몇 곳 보내고 나서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샵 1061을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1958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최종현님 최종원님 저는 사연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 청주의 오공주 친오빠입니다. 어? 저 오공주 알죠? 어, 오공주 친오빠님이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닉네임은 또또아빠라고 하고요. 여동생 덕분에 좋은 방송 입덕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 응원합니다. 아 우리 오공주님께서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최종원님 정말 기가 막힌 동생을 두셨네. 우리 최종원님에게 햄버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은 하얀 구름이 떠 있고 맑은 하늘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랬소.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5800님. 그리고 황부자님 콩디 첫 문자를 보내봅니다. 더운데 고생하는 우리 신랑 팥빙수 엄청 좋아해요. 주실 수 있나요? 팥빙수 우리 박 작가 쏘자. 어우 갑자기 좀 무서운 얼굴로 컴퓨터 앞에서 쓱 일어났어요. 하지만 얼굴 끝 표정은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황무자님 제가 팥빙수 오리지널 팥빙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연님도 보내주셨어요. 내일부터 휴가래요. 여수 갈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비 와도 우산 안 쓰고 샌들 신고 첨벙거리며 돌아다녀 볼 겁니다. 콩디는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하시면서 김지연님 저는 아직 여름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아, 요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여수 아름다운 곳 가시는구나. 저는 여수하면 산단이 생각나요. 산업단지. 밤이 되면 정말 독특한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영화 속 배경처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여수하면 노래만 들어도 여수 밤바다 노래만 들어도 그 산단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이짱님도 주셨고 7524님도 주셨습니다. 콩대 혹시 방송 중에 사연 읽으시며 커피 주신다고 하면 커피 다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다 드리죠. 그런데 당첨 문자가 없네요. 당첨된 적이 없으셔. 문자가 없어. 우리 7524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래 보는 라디오 재밌네요 하시면서 J-O-U-N-G 오늘 또 새싹이 이렇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몰래 보는 재미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제가 쏴드리는 햄버거 맛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햄버거 세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 도로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빗길에 여전히 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에서 포천 구간, 포천 방면으로 은현 2터널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여파바다 은현 2터널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서양주나들목에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남권 동김천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그 밖에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 북대전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회덕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혹시 30대 후반 이상의 모임이라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러면 요즘 눈이 침침하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출발했어요. 아이유의 마음 오늘 첫 곡이었는데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스테인들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으로 오프닝을 끝냈는데 아이유의 마음이 나오니까 나는 마음 아프다 그래야지 이렇게 미리 정답을 정해놓고 들어왔는데 우리 PD님이 딱 알아채셨네. 건강은 한데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마음 안 아픈 사람 있을까요? 그렇죠? 다들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라도. 예. 설점식님, 어머 우리 인디 팔색조 모임 말씀하시는 듯해요. 우리도 모이기만 하면 맨날 아픈 얘기해요. 좋아요. 이제 아픈 얘기해봅시다. 진짜 어느 순간 동창들 만나게 되면 머리 숱부터 시작하면서 뱃살 나온 친구 막 건강검진 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수치 떴다고 얘기하고 아 그래 그래서 무슨 영양제 먹는다고 시작하고 오 그래 그 약 오 나도 소문 들었어 하고 이제 서로 너튜브 사이트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의사 약사님 너튜브 이렇게 까면서 아 깐데 꺼내놓으면서 아 그렇게 또 한번 이렇게 영상을 또 파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희한하게 귀신같이 SNS는 내 관심사를 파악해가지고 SNS에 계속 뭐 의사들이 추천하는 아침 식단 이런 거 계속 나오면서 참 이쁘게도 꾸며놓은 거 뭐 블루베리에 뭐 계란 후라이에 뭐 이런 것들 아침으로 먹으면 낫다 이걸 그냥 맨날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행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실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아 이것도 힘들어요 그죠? 문나희님 어머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밥 먹으면서 너 칼마디 먹어? 오메가3 먹어? 이거 먹어? 야 이거 좋다더라 하면서 한참 얘기하고 왔는데 그래서 인디는 영양제 뭐 드세요? 칼마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렇죠 현대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

저그의사님약그약사님너튜브유명한거뭐100만이넘어가는채널저도구독하고있는데그영양지영양소앞글자를따가지고그걸그냥계속주구장창외우게끔하더라고요저는뭐비타민그리고비타민 D 이두개챙겨먹습니다네김정현님은친구들끼리도나요즘여기가아팠고저기가아팠다니까이러면야너도이런다니까요그니까요서로약간팽팽하게신경전을벌이면서나는건강하다나는얘기안해야지하다가누군가하나솔직하게털어놓잖아요그럼마음이좀안심이됩니다아너도그래그런가봐우리나이대가그런가봐아나도진짜6개월전부터먹기시작하는데효과가있는지모르겠어아니야그제품말고해외직구를해막이러면서막얘기를줍니다다똑같은이야기인것같고참40, 50대30대부터도그리고건강챙기는또젊은친구들부터도예참아무리챙겨도예내가내스스로느끼는건강은만족스럽지않은것같아요그죠자우리스윗드라이브이노진입니다서로서로이런얘기나누면서두시간은좀천천히늙어가보죠예자생방송스윗드라이브이노진입니다예잠시후에는다시돌아온드라이빙포인트오랜만에찾아왔습니다설마그새잊으신거아니죠예어디에서우리스윗드라이브와함께하고계시는지사연보내주시면됩니다소개된분들께는커피한잔씩챙겨드리고요문자번호샵1061짧은문자50원긴문자100원어플콘과 KBS 플러스는무료입니다그럼광고듣고얼른올게요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스티인들의 출석 체크 타임 드라이빙 포인트 오랜만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걸어놨는데요. 이 노래는 8449님께서 청해주신 노래네요.

씨. 아주 오랜만에 스티인이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8738님, 이불 가게 하시는 할머니 도와드리러 와서 방송 틀어놓고 할머니랑 손님들이랑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름 이불 사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아, 무엇보다 손님 많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냉감 이불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장마가 좀 늦게 와서 조금 늦춰졌겠지만 그래도 가뿐하게 푹 숙면 취하시기 위한 그 예쁜 이불 가게, 아이고 좋네요. 안현신님, 어머 인디, 안 그래도 저 이석증이 와서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다행히 이젠 괜찮아졌습니다. 컨디션 멘탈 잘 부여잡아야죠. 예, 이석증 앓고 계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니까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타민 D 주사, 그래서 이석증을 위해서도 처방받고 맞는 게 괜찮다는 그런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7784님, 아, 설마 월요일부터 야근한 사람 있다고요? 예, 바로 접니다. 자리에서 일하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걸로 포장해왔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일하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 중 비싸고, 혹시 그거 샌드위치예요? 지하철 샌드위치? 아, 그쵸. 초밥도 될 수 있겠네. 정답이 뭘지 궁금해집니다. 8641님, 오늘 2시에 따끈따끈하게 우리 아들 논산에 입대시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입소했어요? 가기 전엔 제가 너무 울까봐 걱정했는데 이거 식이 너무 빨리 끝나서 울 틈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느새 커서 나라를 지키러 가다니 마음이 뭉클합니다. 부디 건강히 잘 다녀오기만을 바래요. 그렇네, 여름철에 입대하시는 우리 장병들은 식이 이제 바깥에서 너무 더우니까 빨리빨리 끝나나 보네. 좀 더 보고 싶은데. 그래요. 아, 건강하게 잘 훈련하시길 저도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오랜만에 들었네요. 이신의 나의 너에게였습니다. 이 노래는 3002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아,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좋은데요. 짧은 문답들 좀 더 만나볼까요? 9100님이 아, 내일 아이들 방학을 앞두고 학원을 알아보러 다녀왔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강좌는 많고 해야 될 건 많고 학원비는 비싸고요. 흑. 아, 이게 언제부터 학원이 필수가 됐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됐지? 라고 문제의식을 느끼면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가요? 안 다니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학원을 안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죠. 밤 10시까지 거의, 그죠? 아, 진짜 문제입니다, 그죠? 한 과목당 뭐 20만 원은 들어가니까, 그죠? 아, 정말 네, 너무 공감하고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1076님, 운전학원에서 운전 배우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운전학원 다녀오셨네. 그건 좀 괜찮다. 10년 맛 장롱 면허 졸업이 코앞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들으면서 스윗 드라이버가 될 생각에 설렙니다. 그러셨어요. 총 몇 시간 요즘 배우실라나? 그 중에, 아, 예전에 다,

아, 시험 보고 면허 땄었는데 그동안 너무 안 하니까 몸이 다 굳고 다 까먹었죠.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하면 할수록 느는 거고, 또 와서도 그 혹시 차가 있으시면 주차는 또 따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스윗 드라이버 좋다. 자, 방금 두 분께도요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면서 스트인 출첵 타임 드라이빙 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 유인음악 가게는 어떤 주제로 싹 노래를 들어볼까요? 스트인 주목해 주십시오. 빠밤. 아이, 또 화가 나겠는데. 내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네, 키워드가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이게 말이 돼? 아, 뭐야? 지금 정서상 이게 맞아? 옛날엔 이게 가능했어? 라는 그런 노래들 있죠. 특히 제가 저기 진행을 하면서 그런 노래를 많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공분을 사는 노래들. 뭐 예를 들면 쿨의 운명 같은 노래가 있겠죠. 혼자가 힘들어서 곁에 있던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사랑이 돼버렸잖아.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떻게 해야 해? 둘다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하면서 울고 있는 노래들. 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참 뻔뻔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유명한 노래도 있죠. 그런 노래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상식으론 용납할 수 없는 노래. 예, 많이 보내주시면서 예, 평온했던 저녁에 풍파를 한번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 2193님이 신청하신 노래,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들어줄래, 이렇게 두곡 듣고 유인음악 가게 문 활짝 열겠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가게. 오늘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어떤 가사들이 우리의 뒷목을 잡게 할지, 내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노래 바로 만나봅니다. 파밤 이효리의 10minute 9초. 9320님, 그러니까 여친 있는 남자를 꼬신다는 거잖아요.

0: 바로 제목 나오죠.
1: 너 말고 네 언니.
0: 생각하면서 발음하니까 좀 그렇네. Easy Life 이 노래 이거 유명하지요? 하신 유덕종님, 네, 한번 들어볼게요 가사.

자, 이어지는 노래는 신화의 너의 결혼식입니다. 동생의 결혼식에서 신부를 보고 반한 노래 가사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김현아님 같이 들어보세요.

레전드 나왔어요. 3023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거 제목부터 이해 안 되는데 노래 가사가 급한 왕. 그니까요. 그 긴 가사를 우리는 다 외웠죠. 대단해.

노래도 참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틴탑에 향수 뿌리지 마. 누난 너무 예쁘고 내 여자라 좋은데 여친한테 걸리니까 향수 뿌리지 말라니. 야, 이런 나쁜 연하남 같으니라고? 이 나야님 같이 듣죠.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화불량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1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이게 좋다. Sweet Drive.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모두를 뒷목 잡게 한 오늘의 유인음악 가게. 내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노래 함께 했는데요. 자,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센스쟁이는 김주영님이십니다. 청해주신 노래는 조관우의 늪. 이 노래만큼 큰일 날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엔 좀 그러니까 평범하게 요약하자면 그냥 짝이 있는 사람을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남사시려 와라. 조관우의 늪, 예, 남겨놓고 저는 2부에서 만납니다.
1: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퇴근길 여전히 곳곳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사상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광제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영남권 동대구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평촌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시흥에서 중동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에서 포천 구간, 포천 방면으로 은현 2터널에서는 전 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전면 통제됐었지만 현재는 1차로 통행은 가능해지면서 2일대로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주부터 북양주 사이로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핑클의 블루레인이었습니다. 우리 박현성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낮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졌네요. 비가 내리던 아침과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핑클의 블루레인이 딱 떠오르네요.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하, 정말 오늘 날씨를, 오늘 기분을 딱 요약하는 아름다운 네, 선곡 감사합니다. 그래서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생방송 2부 시작되었습니다. 블루레인. 이 이쁜 노래도 앞서 유인음악가게 때 하도 속 터지는 노래를 많이 들었더니 요 가사도 이상한 거 아니야? 다들 지금 의심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예 아니었던 것 같죠? 예 이쁜 노래였어요. 아, 근데 참 이 노래 가사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 작품이잖아요. 소설이기도 하고 허구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삶의 색깔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이런 자극적이다? 어떤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곧 이제 개봉할 영화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노래가 아 그 노래란다. 그 영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 트로이 전쟁도 약간 불륜에서 시작된 예, 이웃나라 왕비와 이웃나라 왕자가 눈이 맞아서 그렇게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참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일 다 있네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걸 아, 녹여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공분을 사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피해가면서 바르게 살아갈지 한 번 더 예, 다짐하게 되는 교훈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정리하지 마! 그냥 즐겨! 아 좋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윗드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0: 순간 그리고 다시는 떠올리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오늘의 기억까지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의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요. 스윗드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실라!

0: 아닙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인디의 혼신의 허밍을 못 알아들으신다면 저 완전 패닉입니다.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바나나 우유 쿠폰 바나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야 였습니다. 너무 쉬웠는데. 아, 김대은님. 패닉 달팽이! 맞죠? 맞죠? 아니쥬. 달팽이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언젠가 이런 노래죠. 아니에요. 0712님 패닉의 왼손잡이 아닙니다. 그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너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 난 왼손잡이야 나란 예 한번 쭉쭉 불러봤어요. 노래가 비슷할까 싶어서. 예, 전혀 다르네요. K3003님은 정류장 왼손잡이 달팽이 뭐야 하나만 걸려라. 아 아는 노래 다 적으셨어. 아니었고요. 성진영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부대찌개 다 햄이다. 햄을 많이 넣으셨군요. 성진영님, 예, 오답상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뻔한 예, 개그인데 웃겨요. 이 와중에 웃겼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 오늘 정답곡 부분 공개하겠습니다.

0: 여기 있어줘서.
1: 이적의 다행이다 였어요. DJ들 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는데 네, 다행이다 였습니다. 참 명곡이죠. 아, 훌륭한 노래. 거의 다 맞춰주셨습니다. 이렇게 개그 욕심이 있으신 성진영 빼고는요.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적의 다행이다. 아까 화나는 노래들과는 정반대 노래라서 마음이 편안해서 좋네요. 크크크. 5472님 당첨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 오늘 스비트박 퀴즈 준비한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적. 한 주의 시작을 야근과 함께 하는데 스비트박 퀴즈 이거 중독성 있네요. 도전! 오, 좋습니다. 야근하는 와중에 한 줄기 빛이 도착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정한결님 당첨되셨습니다. 이적의 다행이다. 퇴근길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9291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뭐 수도권 한정이겠지만 퇴근길 오후 이렇게 들어서 비가 그쳐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적의 다행이다. 친구 결혼식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축가로 불렀는데요. 연습할 때는 괜찮았는데 밝은 식장에서는 어찌나 떨리든지. 염소가 친구하자고 할 뻔했어요. 이 노래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 아예 고음이면 지를 수라도 있을 텐데 뭔가 중저음에 감정을 담아서 해야 되니까 부들부들 떨게 되죠. 다행이다 그대라는. 우리 박홍일님 고생하셨습니다. 당첨되셨어요. 자, 지금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총 10분께요 바나나 우유 쿠폰 바나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에란 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그 이쁜 노래, 예, 마음 평안해지는 노래, 이적의 다행이다

이적의 다행이다였습니다. 스피드박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평소에는 좀 길게 느껴졌는데 가사를 곰곰이 씹으면서 우리 스테인들 게시판에 올려주신 이야기 이렇게 눈에 담으면서 들으니까 엄청 짧네요. 3분 32초밖에 안 되는구나. 와, 어쩜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음절음절에 맞게 음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진짜 명곡이라 생각하는 노래 이적의 다행이다 들려드렸습니다. 5621님 퀴즈가 사법고시보다 어렵더라고. 머리에 쥐가 난다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 아니, 가급적이면 그 정답곡 가수들의 목소리도 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아, 제 목소리, 아, 제가 비슷하게 하는 게 좀 어렵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곡 키랑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겸손의 말씀이시겠죠. 김혜민님, 본격 인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스비트바 퀴즈. 하루에 한 번만 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하하하.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지님, 오, 듣고 싶은 노래 오답으로 보내기. 메모, 메모. 오, 좋아요. 오답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짧게라도 들려드리면서, 아, 그게 매력이죠. 스피드 바퀴즈. 제가 할 수 있는, 아, 정말 재밌는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즐겨주셔서 좋고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제 노래 두 곡 듣고 오늘의 장면에서 만날 건데요. 아, 분위기 싹 바뀌어지는 거 아시죠? 자,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준비했고요. 그 다음 7309님 신청하신, 오,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SES의 Just a Feeling.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5621님 콘크리트 포장된 마당이 너무 더워서 꽃밭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해마다 피는 예쁜 봉숭아꽃 덕에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엄마가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던 그때 예쁘게 물들길 기도

하면서 잠자던 그날이 떠올라서 참 좋아요. 예, 맞아요. 봉숭아물 우리 때 많이 드렸죠. 근데 5621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겠네요. 꽃잎을 잘 따서 백반가루랑 잘 빻아서 이렇게 조금씩 떠서 손톱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그거 흐를까봐 떨어뜨릴까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시려나, 고무줄로 어떻게 묶어주시나, 잠잘 때도 이불에 묻을까 이거 떨어질까 엄청 조마조마 했었는데, 예 진짜 이쁘게 물든 진짜 자연의 색감이 내 손끝에 자리 잡은 그 추억들 덕분에 저도 떠오르네요. 좋네요. 0321님 인디, 저희 집 저녁은요 밀푀유 나베예요. 요리 초보인데 방학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표 요리를 해주려고 연습 중입니다. 요거 다 먹으면 마지막에 칼국수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보내보려고요. 보내주셨어요. 밀푀유 나베. 아이고 제대로 맛있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정갈하게 이렇게 잘 자리 잡은 밀푀유 나베 끓이기 전 모습 보면은 항상 참 이렇게 보기 좋아 보여요. 저는 이렇게 이게 뭔가 그 김장 담글 때 소금에 절여진 배추 이렇게 단면 보는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저는 일기예보에서 그 태풍 올 때 기상 예보 볼 때 구름 사진 위성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오 밀푀유 나베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아 별일이죠. 인디가 먹을 걸 이렇게 다 연상시키다니. 하여튼 맛있겠습니다. 샤브샤브 같은 아이고 건강식. 예,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다 먹었으면 좋겠네요. 2950님 출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주저앉아서 숨을 헐떡이니까 주위에서 앉으라고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의자에 앉으니까 서러워서 눈물이 흐르는데 식은땀이랑 눈물을 닦다가 정신없이 겨우 내렸어요. 오늘 2호선 서초역에서 자리를 배려해 주신 분, 제가 정신없어서 인사도 못하고 내렸습니다. 덕분에 별일 없이 무사히 출근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분에게 이 사연이 꼭 닿기를 바라요. 아침부터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진짜 큰일 나나 싶을 정도로 고생하셨을 텐데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잘 마친 2950님 읽는 내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듣고 계시면 참 배려해 주신 분 이렇게 잘 오늘 하루 마쳤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그분도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다행입니다. 5500님 오랜 친구랑 카페에서 2시간 정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서로 마음에 조그만 생채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40대가 돼도 그리고 오랜 친구여도 이런 대화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5500님과 그 친구분 진짜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이것저것 모르는 게 없는 사이일수록 이런 자리 마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미 100점 만점 중에 98점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0.1, 0.1이 쌓여서 나머지 2점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든요. 아예 뭐 친구도 아니고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기대를 안 할 텐데 서로 기대를 하고 내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이거 맞춰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내 사람 끝까지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듣고 오셨습니다. 고혜경님, 오늘도 좋은 노래들이 줄줄이 나오네요.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노래들 많이 틀어드리는데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죠? 고선욱님, 서로의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털어낼 수 있는 관계는 참 건강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상처받는 관계가 더 많은 듯해요. 자,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는 거 느끼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몇 안 남은 그 사람, 내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또 내 마음 같지 않게 행동을 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나면 더 두 배, 세 배는 막 속상해지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도 나를 견뎌

니고 있을 텐데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털어놓고 그랬어? 저랬어? 그 뭔가 번뇌에 빠져서 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나 그런 상대가 있더라도 정작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나보다 더 큰 그릇으로 받아주는 내 사람이 발견이 되죠. 그게 참 소통인 것 같아요. 그죠? 일부러만 막고 아유 됐어. 내가 참고 넘어가지. 그 참고 넘어가지의 그 모습도 그 사람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솔직하게 인연 잘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자, 애경님께서 좋은 노래들 줄줄 나온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이제 한 3곡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2곡 먼저 선사합니다. 우리 0509님께서 청해 주셔서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그리고 2534님이 청해 주신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들려드립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문나이님이요. 머리 자르고 온 우리 인디. 오늘 인쇄로이 같으니까 가호의 시작 신청합니다. 말씀 듣고 보이는 라디오 모니터를 보니까 아, 이쁘게도 말씀해 주셨네. 참 이태원 클라스 OST 가호의 시작. 유일하게 인쇄로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알았는데 이경복님도 인쇄로이 잘 가요. 고맙습니다. 아, 덕분에 웃으면서 퇴근하겠네요. 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제가 밖에서 상호가 웃겼죠. 뭐라고 했죠? 웃을 힘도 없다고 우리 꿈디 이상호가. 아, 네, 인쇄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줄 알았어. 아, 우리 이상호의 드림팝,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통 터치하고 조심히 퇴근할게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안녕.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다시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북부 많은 곳에 최고 150mm 이상, 충청에도 최고 100mm 이상, 남부지방은 5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산사태 위험도 높은데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에서 포천 구간 포천 방면으로 은연 2터널 사고는 여전히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대부분 풀렸지만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자유로 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대관령 4터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서울시내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인연은 꼭 밀물과 썰물 같습니다. 어느 날 밀물처럼 4시간에 밀려왔다가 또 어느 순간 썰물처럼 서서히 빠져나가죠. 그래서 시절 인연이란 말이 있나 봅니다. 비가 그치고 마른 땅을 보면 눈으로는 비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요. 달라진 건 분명히 있죠. 땅속 작은 생명들은 그 덕분에 목을 축였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뿌리들도 더 단단해졌을 겁니다. 비는 서둘러 떠났지만 자신의 흔적만큼은 깊숙한 곳에 새겨둔 셈이죠. 세월이 흐르며 멀어지는 인연들, 그 앞에서 마음이 헛헛해질 땐 비가 지난 뒤에 마른 땅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준 마음도 그들이 남기고 간 것들도 결코 헛되게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크리스 아이삭, 예, 위키드 게임 들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제가 부르는 것 같다고. 예. 뭔가 약간 늘어지고 잘 부르네요. 예, 크리스 아이삭. 어우, 크리스 아이삭의 저를 빗대주시고, 어우, 웬일이지? 예. 아,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20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아, 이소영 씨가 어제 헤어진 드림팝 오늘 다시 만났으니까 우리도 시절 인연인가요? 꿈디. 아,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네요. 그렇죠. 뭐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김진희 씨 시절 인연. 참 그땐 그랬지 않은 시절이었길 바라며 현실은 진짜 하루하루 그저 치열합니다.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진짜 그 늘 붙어다니면서 진짜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친구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없었어요. 네. 제 성격이 좀 그래서 없었어요. 예. 네. 몰라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었고 일단 뭐 그런 친구들 뭐 친구들도 제

0: 그리고 뭐 동생도 되고 뭐 형이 될 수도 있고 뭐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한때는 매일 통화하던 사람이 이제는 통화 내역을 한참 그 내려야만 찾을 수 있는 서먹한 사이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좀 서글퍼지기도 하던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뭔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인연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애쓴다고 해서 그게 또 쭉 가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예, 서로가 아니 한쪽이 애를 쓰고 한쪽이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냥 더 멀어질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한쪽이 또 무심한 듯, 또 한쪽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줄곧 이어지는 인연이 있는 반면에 서로 애쓴다고 해서 또 쭉 길게 가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인연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 인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그 인연들 속에 남긴 것들이 생각보다 꽤 오래 가죠. 예. 그런 추억들, 기억들을 한번 오늘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예, 1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수박 주스 준비해 놓겠습니다. 땡모반. 예, 땡모반.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네, 버티 히긴스 카사블랑카 이금수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2236님이 퇴근하고 라디오 들으면서 그냥 누워있어요. 자연바람 살살 들어오네요. 고등학교 때 카사블랑카 좋아해서 많이 들었는데. 예. 윤현정 씨, 인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데 말씀해주시는 부분들에 위안을 얻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2님, 어제 남편이 열나고 온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접수를 하고 그 옆에 서 있는데 간호사님이 장윤순 씨 하면서 남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남편이 네 했는데 장윤순 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보호자 말고 환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장윤순입니다. 아니 네? 하면서 순자 돌림이라 어머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저인가? 저 어머님인가요? 제 이름은 엄청 A 이름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여자 이름 같다는 오해를 가끔 받기는 하는데 저는 그 이름 싫거든요. 예. 어머니 이름 같아서. 저는 세나예요. 강세나. 와, 진짜 도시적인 이름이다. 강세나 씨와 장윤순 씨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남편분 이름이 윤순이라고. 그러게요. 누구 저기 부르시는 분들이 설마 이게 남자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예, 윤순 씨. 예. 남편분은 그래도 보통 남자들은, 남자들도 그렇고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본인 이름이 좀 남자 같지 않고 여자 이름 같지 않으면 이렇게 개명을 나중에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어렸을 때는 또, 그 시절은 또, 이름 가지고 또 엄청 놀리기도 하고, 친구들이. 예. 야, 근데, 저는 괜찮은데요? 장윤순. 예, 장윤순. 요즘은 진짜 뭐, 남녀 이름이 따로 없잖아요. 예. 제가 뭐, 예를 들면, 이상순 씨는 있구나. 이상숙. 근데 생각보다 숙자가 들어간 남자 이름이 많아요. 예, 예. 상숙은 좀, 예, 좀 그렇다. 아니, 잠깐만. 혹시라도 또 상숙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아니야, 그냥,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계속 이렇게 상호로 불렸으니까. 아, 그렇구나. 502님한테, 수박 주스 쿠폰, 예,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을 이렇게 파셨어. 사연에다가. 예, 3114님이 신청하신 3 degrees, When Will I See You Again 듣고요. Delphonics입니다. Didn't I?

Delphonics Didn't I 들었고요. Three Degrees When Will I See You Again. 3114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소형 씨 아버님 성함이 이상숙이군요. 오, 이상숙 아버,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시네요. 그리고 5299님이 옛날에 제가 모셨던 분 성함이 조상숙 계장님이셨어요. 오, 상숙. 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예. 그리고 이상숙 씨가 정말 보내셨어요. 이상숙 씨가 여기 있어요. 이상숙. 저는 근데 여자예요. 예, 남자가 이 이름이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 이름 만족합니다. 오. 제가 왜 이 이름을 기억을 하냐면 저희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이상숙 선생님이셨거든요. 정말 미인이셨어요. 네, 진짜로 그 당시에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세련된 옷차림에, 예, 키도 크시고, 예, 안경을 쓰셨는데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그래서 와, 제가 좀 약간 그 서울에서 치면 약간 변두리, 예, 외곽 쪽에 있는 중학교를 다녀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도 저런 선생님이 계시나. 아, 진짜 아이들이 그랬어요. 와, 우리 중학교에도 저런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예, 그 선생님이 이상숙 선생님이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예. 왜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쁘셨으니까. 아, 그때 또 생각이 나네요. 6012님, 우리 동네 농협 직원 이름이 최진희 있어요, 남자분이. 근데 진희라는 이름은 꽤 많아요. 예, 남자분들. 예, 진희. 제가 아는 형도 진희 형이 있고, 동생도 있고요. 그리고 박장희 씨가, 저희 학교 쌤은 남자신데 태숙이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숙이 이모라고 불러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애칭을 막 부르죠. 예, 누구누구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남자분이신데 이제 좀 친해지면 아 그러시구나. 카오스 일스 The Rain, The Park and Other Things.

870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프랩의 Don't Look Back 들었습니다. 조설란 씨인가요? 드디어 신청곡이 나와서 소름 돋아요. 매번 놓쳤는데 비 오는 날 들으니 더 좋네요. 네. 뭐 아니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8705님이 드림팝 요즘 제일 즐겨 듣는 라디오가 됐습니다. 체력이 약해져서 올해부터 녹용을 먹기 시작했는데 허구한 날 잠만 쏟아지네요. 오늘은 일 끝내고 지하철에서 졸다가 역을 지나쳐서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제 자신이 문득 가여워서 떡볶이 사 먹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녹용이 잘 안 맞으시나? 예. 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녹용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뭔가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녹용을 드신다고 하는데, 5540님, 02번 마을버스에도 상호님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예, 뭔가 비 오는 날에 더 잘 어울리는 DJ 같으셔요. 눅진한 느낌이랄까. 예, 팀장님 나가시자마자 5분 정도 시간차 두고 바로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하루가 평소보다 긴 것 같네요. 비도 오고, 예, 그러니까 더 그러겠죠. 예. 비 오는 날에, 예, 잘 어울리는 DJ. 눅진한 느낌. 첫 곡이랑 좀 비슷하네. 예, 위키드 게임. 뭔가 좀 처지고. 아, 그래요? 동남아에서 방송을 해야겠구나. 뭔가 약간 습하고 좀 덥고 비가 내리는, 예, 아니면 북유럽 쪽이나. 예, 5540님한테 예,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정 씨, 요즘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예,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보이지 않는 승부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은 힘이 없어서 못 칠 것 같다고 하다가도 시작만 하면 눈이 돌변해요. 덕분에 지치지 않고 다들 열심히 하게 되네요. 아, 배드민턴.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아니, 뭐 같이 치시니까 일단 뭐 하는 건데 지고 싶진 않잖아요. 뭐 어찌됐건. 예. 뭐 달리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쳐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대결하는 거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메영 씨가 신청하신 제임스 스미스, Call Me When It's Over, 그리고 존 메이어, Who Says?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김문규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던 시절 우리의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두 개의 검지만 바쁘게 움직이며 자판을 콕콕 찍어 누르던 그 눈물겨운 타이핑. 그것을 뭐뭐뭐 타법이라고 부르곤 했죠. 뭐뭐뭐에 들어갈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 타법을 구사하는 사람에게 메시지 빨리 쓰라고 구박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른 메시지 인 어 버틀을 잘 들어보세요. 메시지나 빨리 써.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독수리 타법, 2번 올빼미 타법, 3번 두루미 타법.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3: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테일러 스위프트 메시지 인 어 버틀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독수리 타법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제이슨 브라즈, 폴 윌리엄스, 레인보우 커넥션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경기 서쪽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 있고요. 특히 내일 출근길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는 최대 150mm 이상, 또 충청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요 며칠 계속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습니다. 산 인근 지역은 물론 하천 주변에서도 산사태와 침수, 범람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도로에서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요. 곳곳에 돌발 상황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홍제램프에서 홍은램프 쪽으로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릉 휴게소 부근으로 온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요. 대관령 일대로는 현재 안개가 껴있는데요. 차간 거리 넉넉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Embrace You Are Not Alone.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유향희씨, 부산역으로 가는 길에 택시 탔는데요. 기사님께서 드림팝 들으셔서 문자 보내요. 오늘 부산 송도 해상 케이블카도 타고 바닷길도 걷고 물회도 냠냠 알찬 여행 할 수 있게 도와준 친한 동생 주현이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 대구로 돌아가시는군요. 예, 부산역 가신 거 보니까. 당일치기로 오신 건가 아니면 예. 부산은 비가 안 왔겠죠? 예, 지금 뭐 중부지방하고 신연경씨, 예, 저희 남편이 저랑 한 살 차인데 저보고 자꾸 왜 나만 늙었냐고 물어봐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 거짓말은 잘 못해요. 나이가 상관이 있나요? 나이가 저는 아니 제 그 대학 때 후배들을 만났는데 저보다 한 6살 어린 후배, 6살, 7살 어린 후배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보다 늙어 보이는 후배들도 많아요. 예, 네, 네, 정말.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방송국에 있는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해요. 예, 그래도 뭐 어찌됐건, 여기 이게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누가 옆에 있느냐가. 예, 아무래도 뭐 저는 뭐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 뭐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그냥 뭐 신경이 조금 쓰이죠. 예, 막 그냥 마냥 뭐 무턱대고 뭐 먹고 막 이렇게 그냥 에이 왜 나 몰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그 후배들은 이제 매번 이제 그 접대해야 되고 예, 술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로 예, 뭐 업무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늙어요. 정말 나이랑 상관없이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정말 나이 먹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스트레스를 줄이시라고. 예, 거짓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8994님,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안면인식으로 입장하는데요. 오늘 갔더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기계한테 생일 축하를 받다니 참 낯설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본인 생일을 얘기하시는구나.

0: 자, 생일 축하드리고요. 예.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8562님. 아, 와, 머나먼 정글. 앤더슨 중사 생각나네요. 그땐 20대였는데. 저는 10대였습니다. 예. 아, 생각나네요. 801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롤링스톤스 페인트 블랙. 월드컵 환호 속에 이란 전쟁은 확대되고 나는 국내 주식 급락 급등락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예. 세상이 정말 모두 검게 보일 만큼 지금 상실감을 겪고 계시는군요. 아이고. 8017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오늘도 보니까 뭐 주식시장이 아주 그냥 또 사이드카드 발동이 되고 아주 아우 예. 부조리 8017님이 보시기에 부조리한 겁니까? 8017님이 그러시다고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부조리한 건 아니죠. 예,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오윤정 씨, 아들이 제 뱃살을 보면 삼겹살이 먹고 싶어진다는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우중런하고 집 가는 길입니다. 남편은 무슨 죄로 제 옆에서 뛰어서 비 맞은 생쥐가 돼 있네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솔직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들 효자일까요? 아, 진짜. 그동안 계속 그 아드님이 운동하라고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줬는데 지금 말을 안 들으시니까 진짜 충격요법을 썼군요. 엄마 배 보면 삼겹살 먹고 싶어. 야, 이건 충격요법이긴 하다. 예. 야, 우중런 하셨구나. 어휴. 웬만하면은 비 안 올 때 그냥 뛰러 간다고 이게 핑계를 댈 텐데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으셨으면 우중런을 하셨을까요? 오윤정 씨한테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5319님. 저희 부부는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둘 다 장사를 하다가 코로나 때 폐업을 하고 이일저일 찾다가 둘 다 마을버스 기사에 도전해서 나란히 운전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저희 부부 마을버스 기사 된 지 5주년이라 오늘 아내와 조촐히 축하 파티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 와, 벌써 5년이 됐군요. 와, 두 분이서 서로 직업이 같으시니까 뭐 이런저런 예 얘기하시면서 그 공통의 주제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비가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박주스 쿠폰 2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진원씨, 주말부부 6개월 차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출발하는 기차 타고 드림팝 끝나는 10시에 목적지역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또 차 타고 30분 정도 가야 됩니다. 매주 다니려니 힘드네요. 예. 자, 오지 오스본의 Crazy Train 신청하셨고요. Rainbow입니다. I Surrender.

네, Rainbow I Surrender 들었고요. 그 전에는 오즈 오스본 Crazy Train 이진원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8552님 의성에는 3일 동안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주택도 잠기고 산사태도 있어 119 소방대원인 남편이 어제부터 비상근무 서느라 아직 집에도 못 왔어요. 아, 하필 오늘 결혼 15주년 기념일인데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나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피해보신 분들 위해 일하는 남편이 존경스럽습니다. 결혼 기념일 파티는 다음에 해야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또 한쪽에서는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예, 다 비상근무 뭐 하시고 또 인천은 또 물류센터 화재 지금 때문에 예. 좀 많은 소방대원분들이 또 거기서 또 비상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 빨리 진압이 좀 돼야 될 텐데요. 아, 결혼 기념일 예, 축하드리고요. 예, 8552님한테 수박주스 쿠폰 2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좀 여유롭게 하시면 되죠, 뭐. 그쵸? 예스와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Mood for a Day 듣죠.

조 스테프 워드, No Other Love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0일 월요일 밤이고요.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419님, 남편의 퇴직으로 지금 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경기도로 이사 계획 중인데요.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한동안 여기 집이 나가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드디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고자 하는 경기도 집을 보러 갈 예정인데 위쪽에 비 소식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네요. 무탈하게 좋은 집 보고 올 수 있게 화이팅 해주세요. 네. 내일도 경기, 수도권 지역은 지금 비 소식이 있는데, 좋은 집, 딱 맞는 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419님한테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811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축구 농구만 무지하게 하는 고딩아들 보니까 오늘 보니 허벅지가 스케이팅 선수급인 거예요. 와, 너 이 몸을 그냥 두는 건 국가적인 낭비다. 공부해서 체육과 가야 된다 했더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주입시켜도 소용없다네요. 오늘도 작전 실패. 국가적인 낭비니까. 그래, 체대를 가야지. 취미로 하는 거죠. 취미로 하는 거지. 체대 가려고 지금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희경 씨, 몇 년 동안 사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발견,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어울리지 않을 디자인이라 드림팝 들으며 롱스커트로 재생산 중입니다.

청취율 조사 받았어요. 별걸 다 묻네요. 예, 사는데 직업, 학력, 좋아하는 가수. 예, 아무튼 드림팝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뭘 이렇게 꼬치꼬치해 물어요? 오. 자, 이희경 씨, 5533님이 신청하신 레이첼스 엘리 마이 러브 듣고요. RJ로입니다. Morning.

이희경 씨, 5533님이 신청하신 Ray Charles의 Only My Love 그리고 알제로 Morning이었습니다. 최경진 씨,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아내와 중앙아시아 파미르 공원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콩으로 종종 들을게요. 사진을 실시간으로 못 보내지만 한 달 후에 사연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꿈디 한국에서 무더위 잘 보내세요. 참고로 중앙아시아는 지금 40도가 넘는다네요. 아이고, 예, 고원이니까 조심해서 잘, 예,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와, 탐험가죠, 탐험가. 자, 7834님이 신청하신 패티 페이지 Changing Partners.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나.
1: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은퇴를 앞둔 레전드 선수의 마지막 도전을 뜻하는 말이에요. 라스트 댄스. 오늘 새벽 드디어 막을 내린 북중미 월드컵에서 메시가 라스트 댄스를 쳤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그에겐 마지막이었어요. 월드컵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한 메시는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아르헨티나에선 응원가가 터져나왔다죠. 패배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긴 시간 필드 위를 달린 메시에게 감사를 표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가 필요한 날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 다정함 덕에 나의 애씀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힘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라스트 씬 롤러코스터의 노래였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다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아, 드디어 월드컵의 최종 승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졸린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새벽 4시였죠? 와, 진짜, 네. 보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재방송 보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동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2122님, 월드컵 결승전이 끝나고 메시가 눈물 흘리는 걸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소영님께서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패자는 아니지요. 그쵸? 내가 내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메시 정도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멋진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는 사람이 와, 과연 이 스포츠 역사상도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 새로운 간식 한번 준비해봤어요. 빰빠라밤, 햄치즈 샌드위치에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까지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영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그대 떠난 뒤 빛과 소금이었어요. 먼저 들으신 곡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노래들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 든든하고 고소한 햄치즈 샌드위치에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634님, 저 오늘 포도 첫 수확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달린 성과가 이제야 나오네요. 부디 좋은 낙찰가로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첫 포도 수확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짜 탐스럽게 연근 포도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포도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포도가 알알이 엄청 큰데요? 보라색 포도 있죠? 짙은 캠벨 포도. 캠벨 포도 수확하셨네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봉지에 잘 포장을 해서 지금 출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진짜 고생하신 게 이 포도 아래서 느껴집니다. 이게 또 가격을 잘 받아야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데 고생하신 만큼 좋은 품질만큼 가격도 잘 낙찰되셨으면 좋겠네요. 김희준님, 저는 헤어 디자이너예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미용사로 일하고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다른 미용실에서 청소 이모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부수입이 생겨서 좋아요. 오늘도 밤그대 들으며 하루 마무리해봅니다. 와, 진짜 쉴 새가 없으신데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계속 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시니까 익숙하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밤그대와 함께 마무리해주셔서 감사해요. 852님, 경북 의성엔 3일 동안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119 송방대원인 남편은 어제부터 비상근무 중입니다. 오늘 결혼 15주년 기념일인데 같이 못 있는 건 속상하지만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우리 남편 존경스럽습니다. 결혼 기념일 파티는 다음에 해야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이렇게 결혼기념일에도 열심히 열심히 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남편님 비롯한 소방대원님들 또 그 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비가 이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만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4090님, 아이들과 주말에 뽑기방 갔다가 라디오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촉촉한 라디오 감성 오랜만에 느낍니다. 전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준, 현아, 현준, 선희, 행복하자, 사랑한다. 와, 애국자 중에 애국자시네요. 그리고 뽑기방에서 라디오를 뽑으셨다는 것도 놀랐고요. 어떻게 하면 라디오를 뽑을 수 있나요? 이 뽑기 곡 안에 들어가나요? 라디오가? 신기하네요. 이현우의 비가 와요? 8417님 신청곡이에요.

부활의 노래 6257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이연호의 비가 와요 였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뭐야? 왜 이렇게 잘해줘? 남편이 요즘 낯설기는 했다. 그 이상기류를 느낀 첫날을 떠올려 보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옷을 챙겨 입는데 곰만한 그림자가 내 옆을 서성대는 게 보였달까? 왜 그래?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그냥 자기 출근 준비 잘하고 있나 해서. 가방은 뭐 들 거야? 그 옷엔 이게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 내가 현관까지 들어줄게. 자기는 휴대폰만 챙겨.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집을 나서면서 오늘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긴 했다. 어제 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았나? 아닌데 웃으면서 잘자 하고 잠들지 않았나? 며칠 전 싸운 건 그날 다 풀었고 이 인간 나 몰래 사고친 거 아니야?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떠올라서 아침 출근길이 편치 않았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섰는데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거실 가득 내가 좋아하는 맵고 칼칼한 냄새가 났다. 혹시 엄마가 왔나 싶어 빠르게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남편이 앞치마를 하고 인덕션 앞에서 뭔가를 바글바글 끓이고 있었다. 자기 뭐야? 냄비 안에 든 거 뭐야? 어, 자기 갈치조림 좋아하잖아. 내가 너튜브 보고 한번 해봤어. 편스토랑에 나왔던 레시피래. 자기 좋아할 거야. 얼른 앉아. 앉으래서 앉긴 했는데 왜? 라는 물음표가 꺼지질 않았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 올 때까지 소파에 벌러덩 누워있지 않았나? 여름엔 더워서 불에 끓여보는 거 싫다며. 근데 나를 위해 레시피를 손수 찾아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내게 남편은 웃으며 아니라고 했다. 그냥 나도 이런 날이 있는 거지. 내일도 저녁 내가 할까? 다 먹으면 자기 먼저 씻어. 자기 나오면 내가 씻으면서 화장실 청소할게. 그날은 알겠다고 고마워 하고 넘기긴 했는데 남편과 10년을 알고 지내온 내 촉이 분명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경고를 보냈다. 그렇게 며칠이나 수상하고 다정한 행동을 이어가는 게 영 불안해서 남편을 앉혀놓고 내게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 했는데 그제야 머리를 극적이며 한다는 말이 나 사실 친구 동생네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 데려오기로 했거든. 새끼를 낳았는데 다 키울 수 없나 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임시 보호라도 하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고양이 집사가 꿈이라면서 애기 고양이처럼 눈을 반짝대는 남편을 보며 그제야 긴장이 싹 풀렸다. 어쩐지 왜 잘해주나 했네. 역시 이유가 있었구만. 머릿속에 온갖 안 좋은 장면을 떠올리며 걱정한 탓인지 왜 그런 걸로 내 눈치를 보며 혼자 쩔쩔맸나 싶고 살아있는 생명 하나 키우는 일이 보통 다짐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데 이 인간이 잘해낼까 싶고 내가 안 된다 하면 남편 체면에 금이 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알겠다 하긴 했는데 근데 남편 데려오겠다 하기 전에 나랑 먼저 상의했어야 되는 건 아니니?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W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사연 보내신 밤그대 가족에게 새로운 고양이 식구가 생겼네요. 데려와. 알겠어. 하신 거 보니까 냥집사의 뜻이 조금은 그래도 있으셨나 봐요. 남편분이 아, 이 얘기 언제 하나. 언제야 아내가 기분 좋게 내 얘기 들어줄까.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하신 거잖아요. 그걸 촉으로 딱 느낀 게 진정한 내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엔 말로 안 해도 느낌이 딱 올 때가 분명 있겠죠?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촉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촉이, 나의 눈치가 빛났던 순간 언제였나요? 촉이 너무 좋아서 혹은 촉이 나빠서 생긴 사건들 얘기 한번 나눠봐요. 회사에서, 집에서, 소개팅에서, 면접에서 다양한 순간이 있겠죠?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선물로 햄치즈 샌드위치와 달달한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최문영님이 청해주셨습니다.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0: 유나의 빗소리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촉이 너무 좋아서 혹은 나빠서 생긴 사건들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5540님, 저의 촉은 이사할 때 발휘돼요. 집 보러 다니다 보면 왠지 이 집에 살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촉이 오거든요. 그 결과 신혼 첫 집에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 낳았고요. 두 번째 집에선 살다가 청약 당첨됐고요. 세 번째 집에선 남편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와, 그냥 인생이 술술 풀리네요. 물론 말씀 안 하신 어려움도 중간중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운들이 그 집집마다 펼쳐지네요. 그건 5540님이 복덩이어서 집이 복덩이라기보다 5540님이 가는 곳이 복이 있는 장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몇 번째 집에 계신 건가요? 청약 당첨되셨으면 그 집에 쭉 사시려나요? 부럽습니다. 0321님, 저는 아이들에 한해서 촉이 적중해요. 7살 아들이 조용하면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보지 않아도 공기를 통해 느껴지는 엄마의 촉이 있어요.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통은 뭔가 부시럭부시럭 그리고 이렇게 쫑알쫑알 하는데 쎄하게 조용할 때는 사고치고 있을 때 뭔가 그 애기들이라면 휴지를 뽑고 있거나 뭔가를 쏟았거나 뭔가를 파괴하고 있을 때 쎄하죠. 김보수님, 다른 촉은 모르겠는데 회사 다닐 때 동료들이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귀신같이 알아냈어요. 그들이 아무리 비밀 연애를 고수해도 타자기 치는 소리만으로도 저는 너네 사귀는구나 했답니다. 와, 이거 사내 연애 감별사네요. 이런 자격증 있으면 좋겠어요. 사내 연애 감별 자격증. 1621님, 제 촉은 신기하게 먹을 때만 발휘돼요. 퇴근할 때 오늘 저녁 고기인데 하고 느끼면 진짜 고기가 식탁에 딱 있더라고요. 엄마가 늘 신기해하세요. 그런데 다른 건 촉이 없어요. 그렇네요. 별로 돈 벌거나 일상생활에 실용적인 데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저녁 메뉴 미리 맞추는 촉. 네, 요게 이제 복권 같은 데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정근도님, 저는 줄서기 촉이 좋아요. 마트에 계산줄이 여러 줄이잖아요. 제가 선줄이 가장 빠르게 준답니다. 이거 진짜 자신 있어요. 그 쾌감이 너무 즐거워요. 와, 이 촉 저도 사고 싶네요. 이거 줄서기 오래 하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이런 줄서기 촉 좋으면 혹시 지하철에서 자리 나는 촉도 있나요? 왠지 비슷한 계열일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정말 돈 주고 사고 싶은 촉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2: 죽어도 못 보네. 2AM의 노래 이소영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내래의 기억을 걷는 시간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그리고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빗줄.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윤상은 1988년 작곡가 겸 베이시스트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에 발매된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이 노래가 히트를 하면서 작곡가로서의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게 됩니다. 솔로 앨범이 처음 발매된 건 1990년이에요. 이별의 그늘, 한 걸음 더, 가려진 시간 사이로 등등 히트곡이 참 많은 뮤지션입니다.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에서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뭐 하고 있니? 어두운 방에 혼자서 돌아와 너의 거리로 따뜻한 피가 흐르는 세상 속으로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25년에 개봉한 네오소라의 첫 장편이에요. 해피엔드. 네오소라는 일본의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고요. 세계적인 음악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들입니다. 영화 해피엔드는 음악에 빠진 고등학생 유타와 코우의 이야기예요. 친구들과 자유로운 나날을 보내던 10대 아이들이 늦은 밤 학교에 잠입해서 교장 선생님의 고급 차량에 발칙한 장난을 칩니다. 분노한 교장은 학교에 AI 감시 체제를 도입해요.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0대들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 이 작품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만난다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만났다면 그래도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부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자란 한 소녀가 타인의 상처에 손을 대면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비극을 담은 구병모의 장편소설 절창 중 한 구절입니다. 한 명의 사람을 한 권의 책 대하듯 다각도로 읽어야 인생이라는 이름의 위기를 그나마 덜 고통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거란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아이유의 잠자는 숲속의 왕자, SES의 달리기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뜨거운 감자의 청춘, 이장우의 청춘 예찬, 신성우의 친구라 말할 수 있는 건이었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21의 아파, N의 아프고 아픈 이름, 조화문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이어서 들어요. 조트리오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 곡은 피네의 수화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결국 스페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축구팬들 사이에서 스페인이 우세하다, 그래도 아르헨티나에는 메시가 있다처럼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전문가들의 예상도 엇갈렸습니다. 누가 이길까? 몇 대 몇으로 이길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내기를 하면서 응원하는 건 재미를 더해주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내기라는 게 꼭 돈이 걸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오지 않은 결과를 맞추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미래를 예측했다는 작은 성취감, 거기서 오는 뿌듯함. 그래서 소소한 내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도 내기 좀 하셨을까요? 결과는 어땠는지 문자로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죠. 촉촉하고 축축한 월요일,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7월 20일 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링크의 비가와 였습니다. 결과는 1대 0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거미줄 수비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승전 치고는 답답하고 재미가 좀 덜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점유율과 또 슈팅에서 앞섰고 그리고 결국 연장전에서죠. 이 페란 토레스 발에서 멋진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스페인이 경기를 지배했다, 우승할 만했다라는 평가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의 눈물, 그 장면. 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그 마지막 장면이 더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8일? 39일 정도 되는 축구 축제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축구는 끝났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은 다시 킥오프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 활기차게 힘을 내서 하루하루 멋지게 또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이어질 겁니다. 지난 주말 뭐하고 지내셨는지 이번 주는 어떤 한 주 기대하고 계신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콩디와 함께 티타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 오늘 메뉴는 팥빙수가 되겠습니다. 컵빙수? 노노. 노노. 커다란 볼에요. 곱게 갈린 우유 얼음 있죠. 그 위에 팥이 가득 올라간 오리지널 우유 팥빙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침이 고이죠. 탐스럽죠. 맛있을 것 같죠. 지금부터 라라 가족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자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6632 콩디의 예상이 적중했네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피날레는 스페인이 작성을 했습니다. 결승골은 토레스가 넣었지만 메시 정말 가슴 아프겠습니다.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이제 신성 야말의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아스팔트 마도로스님이 663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바다를 누비는 선언을 마도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스팔트를 앞에 붙여주신 거 보니까 도로를 누비시면서 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32님 보내주셨고 콩디 새벽에 축구 보셨습니까? 하시면서 1778님이 보내주셨는데 봤죠.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또 받지 않겠습니까? 아주 피곤하고 지금 참 좋습니다. 그리고 2016님 콩디 출석합니다. 오늘 야간 당직이라서 자고 일어나니 오랜만에 맑은 하늘과 해를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어딘데요? 나 오늘 맑은 하늘 보지도 못했고 해를 보지도 못했는데 좋은 곳에서 문자 주신 것 같습니다. 야간 당직 들어가서 일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일하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 여름 휴가 간다고 생각하니 여름 휴가 떠나셔. 이번 주 일주일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서 일주일 잘 견디고 휴가 가는 날까지 파이팅 할 겁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해요. 콩디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2016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449님이 계신 곳은 대프리카래요. 대프리카 덥고 습하고 힘들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잘 버텨보겠다고 문자 주셨고 4059님도 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0315님 충주에 살고 있는 처형께서 옥수수를 한 박스 보내주셨대요. 오면 맛있게 잘 쪄먹을 겁니다. 진짜 요즘 옥수수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입니다. 5776님 오늘은 주인공 안 뽑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5776님이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콩디 오늘 1등 출첵에 도전합니다. 학교에서 듣고 있는 고3이에요. 고3이야. 여기가 마치 볼륨을 높여 같습니다. 콩디의 라디오는 힘들 때 위로를 주고 행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행복과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라디오입니다. 봐요. 이거 이번에 라라랜드가 이번에 볼륨을 높여랑 또 뭐가 다르냐고. 몸도 마음도 지치는 고3 생활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776님 고3입니다. 이제 쭉 지금처럼만 달리시면 좋은 결과 가슴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5776님에게 오리지널 팥빙수를 가슴에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잔, 이거 한 그릇 뚝딱 하시고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훈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비 오는 곳 많을 겁니다. 비 오는데 이 노래 들으면 대박이겠다. 좋겠는데요. 비 오는 거리.

이승훈 씨의 비오는 거리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은경님 또 문자 주셨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도 점점 찌고 아픈 데도 많아지고 어릴 때 방송으로 보던 이번 언니는 늘 날씬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언니도 따로 관리하는 팁이 있는지 있다면 조금만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박은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 그 보루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예전의 습관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게 하나의 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태영님 이분은 서울시 샘블란스 치의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태영님 이분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주, 흡연, 카페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강태형님이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근데 음주는 안 하니까 스스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흡연도 안 하니까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 카페인, 이 커피 때문에 요거 하나가 걸리네요. 김태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우리 오규선님 화가 나셨어 나한테. 아르헨티나를 아르헨티나라고 발음한다고 아주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계십니다. 아 근데 습관이 참 오래전서부터 아르헨티나 이래갖고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규선님 불쾌하셨다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시동님 지난주는 손자가 놀러와서 옥수수를 땄습니다. 편식이 있지만 옥수수는 잘 먹어서 귀엽습니다. 엄시동님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짜란 언니 우리 초이 아들 아침 등원길에 제 차에다가 자기 마음이라며 붙여주고 갔습니다. 크크크 예쁘죠? 덕분에 월요병 없었네요. 언니도 이번 주 사랑 넘치는 한 주 되세요 하시면서 아 사진에 차 창문에 하트 무늬 스티커로 아 귀엽다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네요. 사랑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했습니다. 8455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제가 다음 사연을 소개하다 보면 또 잊을 수 있으니까 오늘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신 김태영님 그리고 오규선님 화나셨으니까 마음을 조금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시동님에게도 시원한 오리지널 팥빙수 한 그릇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혜라님도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콩디 언니. 주말에 장염이 걸려 두통이 있고 화장실 가고 여러 번 반복하다가 오늘은 두통이 심해서 회사에서 병 조퇴를 하고 왔습니다. 신랑이 기운이 없을수록 더 먹어야 한다며 맛있는 점심을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택배 상자가 있더라고요. 택배 상자 안에는 여름이라 날파리가 많아서 끈끈이를 6개를 시켰다고 합니다. 신랑이 또 엄청 다정하시네요. 신랑아 사랑하고 미안해 하시면서 우리 주혜라님이 장문에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편집을 살짝 했는데 우리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병숙님도 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2시간 잘 들을게요. 콩디의 진심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청취자 항상 진심으로 여러분들 다가가겠습니다. 김은님도 와주셨고 홍정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옥현님 이경수님도 와주셨고 방성경님 아주 반가운 이름들이 산더미입니다. 김수진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불타는 감자님 언니 저는 주말 내내 도서관에 처박혀서 눈이 빠지게 공부했어요. 눈이 빠지게 공부했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이 왜 이리 많은 거예요. 진짜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만 꾹 참고 다닙니다. 이것도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저 좀 토닥토닥 해줄래요? 토닥토닥도 해드리고 불타는 감자님에게도 팥빙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누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0843님도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오리지널 우유 팥빙수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오늘 이야기 받겠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박혜경 씨의 레인 준비되어 있고요. 핑클의 루비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김건모 씨의 빨간 우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거리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 안 오는 지역 있습니까? 비 안 오는데 계신 분들 사연 좀 보내주세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장마 점점 빗줄기가 더 세질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곳곳에 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푹푹 찌고 습한 장마철인데요. 이럴 때 꼭 챙겨 나와야 하는 거 우산이죠. 이맘때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거 그것도 우산이죠. 우산이 들어가는 노래를 오늘 뮤직 매직 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뮤직 매직에 준비된 선물은 편의점 쿠폰이 되겠습니다. 오우 다양합니다. 선물이 이런 날씨에 비 피하러 편의점에 들어갈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것도 안 사기는 좀 민망하니까 과자, 껌, 빵, 삼각김밥 뭐 이런 거 사 드시라고 편의점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어? 가람아! 어쩐 일이야? 아, 방송! 오늘 방송 때문에 아이고 방송 잘해 화이팅. 우리 황가람씨가 하트를 막 날려줘서 저 멋진 남자는 누구지 하고 봤더니 황가람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법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씨의 빨간 우산.

이거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죠? 김경희님, 구미는 햇빛 쨍쨍. 이순미님, 부산인데요. 푹푹 쪄요. 이현실님, 경남 창원. 햇빛 쨍쨍. 성운숙님, 대구 비 안 와요. 김경식님, 비 안 와요. 성경님, 제가 사는 태안 지금 해 떴어요. 권정윤님, 포항 비 안 와요. 김용명님, 대전 비 안 와요. 이상호님, 경산 지금 폭염. 이시정님, 콩디 대구는 비가 뭐예요? 하고 있네요. 전 지역 비가 안 오나 봐. 비가 안 오나 보네요. 오, 여기는 부산 푹푹 찝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고, 야, 청주 햇볕 쨍쨍이에요? 김영수님? 그리고 이지아님, 부산도 너무 습하며 해 쨍쨍입니다. 뭐지? 그리고 9727님, 에픽하이와 유나가 함께 부른 우산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주제 딱인 노래를 또 이렇게 골라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김경숙님은 잃어버린 우산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그리고 7767님, 중랑구는 비 이제 그쳤습니다. 어우, 다행히 중랑구는 비가 오다 그쳤구나. 근데 차가 너무 막힙니다. 유나의 우산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혜원님, 에픽하이의 우산, 유나의 피처링이 예술입니다. 그리고 양미수님 계신 경북 지역 비 안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어우, 부산도 비가 안 와서 가뭄이래요, 심지어. 윤지혜님, 경남 창원 비 안 와요, 쨍쨍. 그렇습니다. 전 지역이 비가 안 오는 걸로. 여기에서 유나의 우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실 씨의 잃어버린 우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 조태호님, 홍정환님, 윤은희님, 청현님, 그리고 이은정님, 여수는 해만 찡찡, 우산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시면서 잃어버린 우산 오순실님의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0: 든든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5650님, 알리에프 이별 공식 신청하셨어요. 근데 이별 공식에 우산이 들어가나? 여기 부산은 폭염입니다. 신나게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가사에 우산이 들어가는지는 노래 들으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다고 하셨습니다. 유심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영규님. 일기예보에 나 속은 거야? 우리 경기도 그리고 나 여의도 올 때만 해도 비가 왔었는데. 서영규님. 전남 광주 BX. 김해에서 황지희님. 비가 어디에 오는 건가요? 그리고 나용주님, 이지연님도 참여해 주셨고 이수민님 부산인데요. 푹푹 찝니다. 최종원님도 참여해 주셨고 이영숙님 여기는 순천입니다. 해가 쨍쨍하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찬윤파파님 천안인데 해 떴다 하셨고 제부도인데 쨍쨍하다고 1763님 또 신상현님은 경남 함안 비 안 오고 너무 덥다 하셨고 한우정님 순천인데 비 안 온다고 다 안 오네 다 안 와 이원근님 거제 쨍쨍 전민정님은 여기 대구 옆 동네인데요. 대구 옆 동네인데 여기도 비가 안 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모님이 해를 보고 싶대서 찍어 올립니다.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하늘도 파랗고 해가 떴네. 여기는 경남 양산입니다. 거기 내리는 비 좀 농갈라주이소 하시면서 이모님 참 오랜만이네요. 0726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6800님 제주 한담 바다에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창이 열리지가 않네요. 그리고 6847님 울산 햇빛 쨍쨍합니다. 엄청 더워요. 와 울산도 와 날씨가 엄청 좋네. 그리고 여기는 경남 너무 쨍쨍한 햇볕 아주 맑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사진들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안동에서도 보내주셨고 비라니요 태양이 쨍합니다. 더워서 타들어가요. 부산입니다 하시면서 9406님도 보내주셨어요. 실시간 사진들 거제도 너무 멋있다. 이 바닷속이 궁금하다. 실시간 사진들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뮤직 매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편의점 쿠폰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알리에프의 이별 공식 띄워드리고 저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동동맘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 목동에 사는 동동맘입니다. 저에겐 29살 딸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8월 말에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1차가 되고 지금 2차를 준비 중인데 2차 시험이 논술이거든요. 근데 그거 맨날 답안지 쓰는 거 연습하고 공부하느라고 손에는 손목 보호대 떠날 날이 없고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있어서 목이 아파서 쩔쩔매네요. 더 안쓰러운 거는 애가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한 번도 공부한다고 유세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것도 없고 징징대는 법도 없고 어른스럽고 속이 깊어서 손갈 데 없는 딸이라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엄마로서 해줄 게 없어서 늘 미안하고 그래요. 어릴 때 저한테 혼나고도 일하는 엄마 먹을 간식 챙겨주고 쪽지까지 남겨주던 우리 딸을 위해서 저랑 우리 딸이랑 같이 좋아하는 노래를 좀 청해봅니다. 시험 보는 날 정답이 훤히 보여서 우리 딸이 바라는 멋진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딸과 제가 같이 좋아하는 노래 샤이니의 뷰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때문에 손목 보호대가 떠날 날이 없대요. 아, 얼마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있어서 목이 아파서 쩔쩔맨다고 어머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춘기라서 정말 집안이 살벌하다. 얼음이다 얼음이라는 사연들도 참 많은데 공부한다고 한 번도 유세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딸이죠. 착한 딸입니다. 제가 샤이니의 뷰 전해드렸는데 손목 어깨 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수아님도 같이 듣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딸이네요. 8월 말 제대하는 아들 휴가 나왔는데 해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제대하지 말고 그냥 나오지 말라고 했네요. 잘하셨습니다. 어우 시원시원하시네요. 우리 김수아님. 그리고 천은경님. 사연자님 딸이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니 수능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딸이 원하는 곳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우리 참 마음 따뜻하고 바른 소리 잘해주시는 아주 시원한 우리 천은경님. 그리고 7408님 엄마가 차분하시니 따님도 무덤덤하게 자기 일을 잘하나 봐요. 국가고시 응원합니다. 4152님 우리 딸은 유세녀인데 너무 부러워 할 말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번에 라라랜드 지금 함께하고 계시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소리님 최혜정님 춘천에서 사연 주셨고 1268님 성남에는 이제 비가 그쳤다고 해가 나왔다고 일기 예보 보내주셨고 날씨 예보 보내주셨어요. 정미옥님 최혜정님도 참여해주셨고 PYC님 경남 밀양에서 사연 주셨습니다. 안수빈님은 전주에서 문자 날려주셨고 5289님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달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하시면서 5289님 충북 청주에서 문자를 한번 띄워봅니다. 2648님 충북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었대요. 애들 학교 휴교령이 내릴 정도였었다고 아침에는 구멍이 난 듯 퍼붓더니 지금은 해가 쨍하다면서 2648님 보내주셨고 이경희님 전남 광주에서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벌통님도 잊지 않고 라라랜드 앞으로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봄풀리 이제 시작을 또 해봐야겠죠. 주제는 오늘 봄풀리 주제는 가창력 터지는 여성 보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량이 최고 레벨 디바풀리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아주 뻥 뚫리는 그런 목소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봄풀리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불고기 메뉴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불고기 버거 세트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불고기 버거 세트. 지칠 때는 든든하게 먹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칠 때는 말이죠. 든든하게 배를 채워줘야 기력이 딸리지 않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단품이 아닌가 봐. 세트인가 봐. 다양한 노래로 봄풀리 여러분들 채워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로배선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블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은요, 성량이 최고 레벨인 여성 보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가창력 디바플리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지치는 월요일이잖아요. 이럴 때 시원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의 노래를 들으며 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0분 뽑아서 오늘 불고기 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안상원님, 조영애님, 소찬이의 Tears, 이 노래가 탑, 속이 뻥 하셨습니다. 0599님도 보내주셨고 마수정님도 이 노래를 원하고 계십니다. 4303님도 가창력하면 소찬이, 김응성님도, 그리고 박설아님도 엄청나게 많네요. 또 어떤 분들, 7473님도 보내주셨고 또 김주희님도 소찬이의 Tears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속이 뻥 뚫리는 우리의 소찬이 씨의 고음 한번 감상해 볼까요? Cheers!

많다 많다. 노래 신청하신 분들 많아 많아. 1873님, 이세미님, 그녀와의 이별 김현정 씨의 노래 신청하셨는데 오늘 멍 안 될까? 멍으로 가자. 최유리님, 김현정의 멍. 가창력도 속이 뻥 뚫리는 목소리에 아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하셨고, 서은숙님도 김현정의 멍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듣고 싶었죠. 그리고 8123님 첫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김현정의 멍 노래 빠질 수 없죠 하셨고, 김경희님 고음의 끝판왕 김현정의 멍. 또 티겔리누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많다. 노래 감상하시죠. 김현정 씨의 고음. 여러분들 스트레스 확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멍.

이 노래에 빠지면 서운할 뻔했어. 신상민님, 진주, 난 괜찮아. 오늘 야근이지만 정 괜찮습니다. 진짜죠? 김여준님, 진주의 난 괜찮아. 소리 질러 하셨고. 김은희님, 진주의 난 괜찮아 듣고 싶어요. 파워풀한 목소리, 일하고 있는데 힘이 날 것 같다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시원하게 터져 나오는 성량 최고지요. 시원하게 들려주세요. 압류 들려드리겠습니다. 7408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2분 빠지면 또 진짜 서운하지. 서문탁 씨의 사슬 준비되어 있는데요. 4059님, 이세진님, 꽉 막힌 뭔가를 확 들어주는 성량, 시원한 가창력 하면 서문탁이죠. 힘하면 끝내주죠. 9997님, 허스키한 목소리에 그분의 개성이 묻어나는 서문탁의 사슬 듣고 싶다 원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사슬.

와, 서문탁의 사슬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우, 좋네요. 가창력, 디바 풀리. 오늘 주제가 좋습니다. 2764님, 마야의 진달래꽃. 와, 요것도 빠지면 슬프죠. 이번에는 슬픕니다. 이 노래 빠지면. 박은하님, 마야 진달래꽃. 요즘 별스타에 종종 보이시던데. 그리고 0018님은요. 마야 진달래꽃 고등학교 축제 때 불렀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게 생각납니다. 축제 때 부르면 진짜 신나고 좋죠. 그리고 정승원님 목소리도 시원시원해서 외모만큼이나 좋습니다 하시면서 마야 진달래꽃. 김수진님은 오 그렇죠 우리 현정씨 BMK 꽃피는 봄이 오면 이 노래 맞나요? 생각나요 하시면서 우리 김수진님 자칫 잊을 뻔했는데 우리 BMK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수진님이 노래를 들으시는 폭이 엄청 넓으시구나 우리 김수진님. 0774님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도원경님의 성냥갑속 내 젊음아 가창력 하면 도 누님이죠. 박기환님이 또 찾아주셨고 서경혜님은 백지영씨의 되시 라떼는 이 노래면 더위에 날렸습니다. 시원하셨고 황영숙님은 나에게로의 초대 정경화 와 있네요. 또 있네요. 그리고 레몬향기님은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오늘 그거죠. 불고기 버거 세트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상언님, 조영애님, 서경애님, 이세미님, 그리고 신상미님, 김여주님, 박기환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숙님, 레몬향기님 요분들에게 불고기 버거 세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풀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은 빠지면 슬플 뻔 했던 노래입니다. 마야의 진달래꽃 선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1: 엄마, 형이 내 거 먹었죠? 뭔 소리야? 엄마, 얘가 먼저 먹었어. 엄마! 엄마!

어릴 적 내 별명은 베스였다. 소설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조용하고 수줍고 병확하고 말보다 미소가 먼저였던 그 베스. 친구들은 늘 말했다. 너 그러다가 연애나 하겠어? 회사에서도 조용했고 누가 말을 걸기 전엔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다. 하지만 용감하게 밀어붙이는 남자를 만나 연애와 결혼을 일사천리로 하고 바로 다음 해 첫째가 태어났다. 첫째를 낳고 이 조그만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싶어 남편만 보며 울었다. 그런데 그 천사 같던 아이가 세 살이 되니 깡패가 됐다. 그리고 딱 그때 둘째가 태어났다. 형보다 한 수 더 뜨는 둘째 깡패. 그때부터 우리 집은 엄마, 형이 내 거 뺏었어. 엄마, 제가 내 공책을 찢었다고. 엄마, 나 저거 좀 사주면 안 돼? 사줘요. 내가 먼저 사주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나를 사달라고. 쟤 말고. 마트에서 드러눕는 아이들을 보면 아우 왜 저럴까 했었는데 그게 바로 내 깡패 같은 아들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변했다. 야, 둘 다 조용히 못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여기서 살아. 지난 주말에는 식당 밑에서 레슬링하던 두 아들이 상을 대차게 뒤집어 엎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소파에 앉은 채 옆에 놓여있는 고무공 하나를 가볍게 들어 손목에 스냅을 줘 가볍게 공을 던져 두 아들을 맞추고 남편까지 쓰리쿠션으로 성공. 애들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엄지를 들어올렸다. 우와, 우리 엄마 인정. 멍하니 서있던 남편도 오, 당신 대단한데? 눈이 커다래졌다.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놀라기는. 며칠 전 남편 후배 결혼식에 갔다. 아이들을 맡기고 오랜만에 둘이서만 외출했다. 신부는 참 예쁘고 수줍었다. 이 친구가 원래 숫기가 좀 없어요. 후배의 말에 남편이 슬쩍 내 쪽을 보며 웃는다. 왜? 아, 왜? 아니, 우리 자기도 남부럽지 않게 수줍었는데 말이야.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난 지금 자기가 더 좋다고. 맹수같이 씩씩하고 목소리도 크고 애들 제압하는 거 보면 정말 당신은 매력적이라니까. 얌전한 베스가 두 아들을 키우며 맹수가 될 줄이야.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이다. 가끔 상상해본다. 우리 집에 두 아들 대신 얌전한 딸이 둘 있었다면 나는 인형 머리 따주며 배시시 웃는 베스로 살고 있었을까? 아닌가? 결국 엄마가 되면 누구나 자기 안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걸까? 괜한 상상을 해보는 그런 오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아이유의 분홍신이었습니다. 천혜리님, 아들들만 있는 엄마들은 여왕 아니면 깡패래요. 제 주변에도 여왕과 깡패가 공존합니다. 천혜리님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나라가족 신지연님의 이야기를 어떤 가요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가요 들으시고 공감의 글을 던져주셨습니다. 김지연님은 초공감. 초공감이야. 저도 아들 키우다 보니 초공감합니다. 크크크. 우아하고 싶은데 현실은 우아한 게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황은희님, 딸 키워도 가끔 깡패 엄마가 된답니다. 아들보다는 덜하지만. 07982,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 오빠 두 명을 이기는 딸이 크고 있답니다. 아주 건강하고 누구보다 씩씩하게. 크크크. 그리고 한지원님은 엄마는 보스로 변해야지요. 그리고 안병숙님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에 하나 더, 남자아이들 둘 얼마나 힘들까요? 하시면서 또 이 위로의 글을 보내주셨고, 모닝님은 참 공감이 가는 사연입니다. 제 아내도 처녀 때에는 온순한 양 같은 초식성 동물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무서운 육식성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제일 무섭답니다. 하시면서 모닝님이 현실을 또 이렇게 고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모닝님 그리고 황은희님, 천혜리님 요 분에게 오늘 비 오는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멀쩡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엑소의 으르렁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죠.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여러분들 사연을 쭉 보다 보니까 이번 언니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아, 오늘 좀 일이 많아갖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좀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나나 하나 그리고 꿀 타서 따뜻하게 우유 한 잔 먹고 끝내려고 합니다. 1958님 공사 현장 기계 소리에 정확히 듣지 못해 비슷한 번호 몇 곳 보내고 나서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샵 1061을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1958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최종현님 최종원님 저는 사연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 청주의 오공주 친오빠입니다. 어? 저 오공주 알죠? 오공주 친오빠님이 또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닉네임은 또또아빠라고 하고요. 여동생 덕분에 좋은 방송 입덕하게 됐습니다. 이번씨 응원합니다. 아, 우리 오공주님께서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최종원님 정말 기가 막힌 동생을 두셨네. 우리 최종원님에게 햄버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은 하얀 구름이 떠 있고 맑은 하늘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랬소.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5800님. 그리고 황부자님 콩디 첫 문자를 보내봅니다. 더운데 고생하는 우리 신랑 팥빙수 엄청 좋아해요. 주실 수 있나요? 팥빙수 우리 박 작가 쏘자. 어우 갑자기. 좀 무서운 얼굴로 컴퓨터 앞에서 쓱 일어났어요. 하지만 얼굴 끝 표정은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황무자님 제가 팥빙수 오리지널 팥빙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연님도 보내주셨어요. 내일부터 휴가래요. 여수 갈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비 와도 우산 안 쓰고 샌들 신고 첨벙거리며 돌아다녀 볼 겁니다. 콩디는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하시면서 김지연님 저는 아직 여름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아, 요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여수 아름다운 곳 가시는구나. 저는 여수하면 산단이 생각나요. 산업단지. 밤이 되면 정말 독특한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영화 속 배경처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여수하면 노래만 들어도 여수 밤바다 노래만 들어도 그 산단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이짱님도 주셨고 7524님도 주셨습니다. 콩디 혹시 방송 중에 사연 읽으시며 커피 주신다고 하면 커피 다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다 드리죠. 그런데 당첨 문자가 없네요. 당첨된 적이 없으셔. 문자가 없어. 우리 7524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래 보는 라디오 재밌네요 하시면서 JOUNG 오늘 또 새싹이 이렇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몰래 보는 재미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제가 쏴드리는 햄버거 맛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햄버거 세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성공의 조건으로 3L을 꼽는다고 해요. 로케이션, 좋은 위치, 리스팅, 좋은 매물, 리드, 찾아오는 좋은 고객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계에는 3L에 대해 이보다 더 유명한 말이 있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 가장 중요한 건 위치라는 뜻이에요. 어디 부동산만 그렇게 써요?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로 걷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내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대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으로 가득한 전설의 이상향을 말하죠. 우리도 어쩌면 자신만의 엘도라도를 향해 한 걸음

좋습니다. 팝송은 물론이고요. 월드뮤직의 연주곡까지. 팝스 프리덤은 그대의 주크박스니까요. 원하는 노래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길은요. 먼저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2D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 노래 좋다고 또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MR로 시작해서 NG로 끝나는 그대는 출첵 완료 외쳐주셨고요. YJ로 시작해서 8, 2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노래 좋다고 하셨으니 더 좋은 노래들 이어가야겠죠. 1970년대 후반은 유럽 디스코 음악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 많은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 아라베스크의 Hello Mr. Monkey 하고요. 바카라의 Yes Sir, I Can Boogie 들려드리죠.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9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심플리 레드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입니다. 심플리 레드는 영국 만체스터 출신의 밴드로 소울과 팝, 재즈를 자연스럽게 섞어낸 음악으로 1980년대와 90년대에 큰 사랑을 받았죠. 오늘 날짜로 빌보드 정상에 올라와 있는 If You Don't Know Me By Now는 사실 심플리 레드의 원곡이 아니에요. 1972년 미국 필라델피아 소울 그룹인 헤럴드 멜빈 앤더 블루노츠가 먼저 발표했던 노래인데요. 심플리 레드가 자신들만의 세련된 블루 아이드 소울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빌보드 정상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겪고도 나를 모른다면 당신은 영원히 나를 모를 거예요. 이 한 줄의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노래죠. 심플리 레드가 부릅니다. If you don't know me by now.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밥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심플리 레드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뮤지션들 가운데는요, 녹음은 마쳤지만 정작 자신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는 모습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떠난 뒤에야 발표된 그 노래들은 미처 전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처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연을 품은 세 곡을 준비했어요. 먼저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오테스 레딩은 이 노래를 녹음하고 불과 사흘 만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원래는 마지막 휘파람 부분 대신에 가사를 더 붙여 완성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끝내 그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한 달 뒤 미완성 버전 그대로 발표됐고요. 그의 생애 첫 미국 빌보드 1위 곡이 됐습니다. 제니스 조플린의 Me and Bobby Mackie도 마찬가지예요. 제니스 조플린 역시 이 노래를 녹음한 뒤에 앨범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사후 발표된 이 곡은 그녀의 유일한 빌보드 1위 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이 곡은 샘 쿡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싱글로 발표되면서 매우 흑인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고요. 오늘까지도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곡 나란히 들어볼게요.

내게도 이런 감정이 오다니. 보이는 모든 것이 경이로워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내 눈엔 태양만 담겨 있죠. 이것이 꿈이라 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바라던 세상 모든 것이 특별히 나만을 위해 펼쳐지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이곳에 당신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제가 본 가장 천상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당신이 곁에 있고 나서 찾은 사랑이에요. 당신이 사랑이 나를 세상 꼭대기로 올려놓았죠. 바람 속에 무언가 나 이름을 알아내고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해주네요. 나무의 잎사귀에서 산들바람의 촉감에서 날 위한 기분 좋은 행복이 느껴져요. 내 마음속엔 단 하나의 바람뿐. 이 하루가 끝나갈 즈음엔 당신과 나의 내일도 오늘과 같기를. 당신이 여기 있다면 내가 필요한 건 모두 내 것이 될 거예요.

삶이 너무 행복해서 마치 세상 꼭대기에 있는 듯하다고 그 기쁜 마음, 벅찬 감정을 노래한 곡이네요. 실제로 이런 기분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이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죠. 에데임스의 My Cup Runneth Over, 아니타 브라이언트의 My Little Corner of the World.

에데임스의 My Cup Long Is Over, 아니타 브라이언트의 My Little Corner of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죠. 그리움도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 그리움을 서로 다른 느낌으로 풀어낸 두 곡을 묶어봤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탱고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고탄 프로젝트의 산타 마리아, 이어서 카보바르데 맨바레 디바, 세자리아 에보라의 소다데 그리움입니다.

코던 프로젝트의 산타 마리아, 세자리아 에보라의 소다데 그리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문제없어. 행복할 거야. 즐거울 거야. 이런 주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분명 어제보다 오늘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선율로 팝스 프리덤 마칠게요. 마이 로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스포츠 팬들은요, 날이 푹푹 쪄도 바람이 불어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한이 있어도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그마저도 즐거움이 되거든요. 조금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0: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였습니다. 날이 더워도 추워도 날씨가 아무리 이상해도 스포츠 팬들은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직관하는 희열이 있거든요. 괴로움을 이겨낼 만큼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생각났어요. 바로 덕질이요. 이게 덕질이 항상 뭔가 기쁨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콘서트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이제 스탠딩 콘서트를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 스탠딩 콘서트에서 제가 되게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제가 티켓팅을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펜스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 가장 1열에 이제 위치를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어떤 펜스 같은 걸 이렇게 잡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열에서 보면은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좋긴 좋은데 정말 힘듭니다. 뒤에서 엄청 밀고요. 그리고 더운데 나가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박효신 씨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를 정말 오래 하세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도 너무 아프고 땀도 나고 정말 압사당할 것 같은 그 기분이 들고 그런데 한 번쯤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그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가수가 눈앞에 가까워지면은 이성을 잃거든요. 저를 포함한 팬들이. 그래서 와 하면서 앞으로 밀려오는데 그때 그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거를 같이 느꼈던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힘들어도 내 가수를 보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힘든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즐기다가 정말 콘서트가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잠깐 앉아있다가 집에 갔던 기억도 막 나고 그러네요. 야구 팬분들은 요즘에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구가 뭐 아무리 조금 저녁 시간대 한다 해도 여전히 덥고 요즘에 날씨가 아니라 그 잠실 야구장의 그 팅커벨이라고 불리는 벌레 러브버그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명에 그것들을 견디면서 내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팬들을 응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순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듣고 오셨습니다.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있는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 신청곡으로 남겨주세요. 최대용님 유원님 저 드디어 쌍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와 새벽에 딸 아들에서 쌍둥이 아빠가 됐어요. 아이가 좀 작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축하 팡팡 해주세요. 최대용님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대용님을 비롯해서 가장 고생 많으셨을 우리 대용님 아내분 아우 고생 많으셨고 모두가 건강하다니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그 쌍둥이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심지어 딸 아들 쌍둥이 우와 되게 신기하고 뭔가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진짜 둘이 뭔가 단짝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하에서 생크림 케이크 선물로 드릴게요. 같이 촛불 불면서 아내분과 가족분들과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4693님 햄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좋아해서 여러 방송 듣고 있는데 최애 방송은 상하입니다. 오 감사해요 4693님. 아 정말 최애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누군가의 최애가 될 수 있다니 전 항상 나의 최애만 얘기해봤지 누가 저를 이제 제가 저희 프로그램을 최애라고 하는 거는 못 들어봤는데 아 우리 4693님 덕분에 제가 그 말을 또 들어보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쭉쭉 함께해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클래지 콰이의 스위티 그리고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 I like that.

크레이지콰이 스위티에 이어서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임봄님, 안녕하세요. 강서 6642 버스 차량에서 울려 퍼지길래 찾아와 봤어요. 우와, 근데 아, 저 좀 부끄러워요. 아니, 제가 상상하는 이제 제 목소리가 퍼지는 공간은 뭔가 우리 상하 가족분들의 차? 집? 좀 이렇게 사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상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까보는 건데, 뭔가 그 버스에서 다수들에게 이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생각하니 살짝 조금 부끄러운데요? 들으시는 분들께서 오, 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혼자 까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기사님께서 틀어놓으시면 승객분들께서는 살짝 반강제로 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근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나름 좀 웃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반강제로 듣고 계신 승객분들이 계시다면 상쾌한 아침 KBS 쿨 FM 89.1MHz 찾아와 주시고요. 임봄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3302님, 마지막 적과 하고 있어요. 해 뜨기 전이라 나름 시원해요. 파이팅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우리 부부신 것 같아요. 이렇게 V를 하시고 셀카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우시네요. 마지막 적과 어떤 과일일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면은 이제 그 여름철이라서 끝나는 어떤 작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름 시원할 때 얼른 일 마무리하시고 아침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위저의 Mr. Blue Sky.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6위와 15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6위는 걸스데이 여자 대통령입니다. 걸스데이의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용기 있는 여성이 사랑을 쟁취한다 라는 가사가 특징이죠. 이어서 15위는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인데요. 이 노래도 호감 있는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걸크러쉬 넘치는 가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자, 그럼 두 곡 같이 듣고 와요. 걸스데이 여자 대통령,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요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16위 걸스데이 여자 대통령, 15위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어제부터 이제 2013년에는 굉장히 실험적인 곡들이 많이 나왔다. 어떻게 여자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남자에게, 남성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는 노래를 작사를 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당시가 뭔가 테토녀들의 유행이었나 봐요. 걸스데이도 그렇고 포미닛도 그렇고 당시에는 이제 걸크러쉬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했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이제 뭐 애견녀, 테토녀 이런 신조어들이 또 생겼잖아요. 테토녀들의 반란이 있었던 2013년 7월 3주차 두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재밌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3496님, 회사 동료가 상쾌한 아침을 추천해서 지난주부터 들으면서 출근 중인데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제가 홍보하는 것도 당연히 저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시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래 뭐 홍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홍보는 입소문 아니겠습니까? 주변 분들께 혹시 일찍 일어나면 상쾌한 아침이라고 그 햄토리 닮은 DJ가 진행하는 거 있는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한 말씀 건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네. 서동요 기법으로 아직 이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우 상쾌한 아침이 요즘에 KBS에서 라디오에서 1등이지 이러면서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만큼은 1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소문 내주세요. 1259님, 유원 언니는 혈당 관리 하시나요? 몸에 안 좋은 것만 줄여도 살이 빠질 것 같은데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259님, 저는 정말 정말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음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눈 뜨자마자 뭐 막 초코 먹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눈 뜨자마자 뭘 먹었냐면요, 바나나 푸딩이라고 그 크림이랑 빵이랑 바나나랑 이제 들어있는 것과 라떼를 마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혈당이 치솟았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살짝 졸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살면은 혈당이 오르고요. 그리고 몸에 이제 살이 굉장히 밉게 붙어요. 겉으로 보면은 말라 보이는데 제가 인바디를 재면은 마른 비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생각 없이 일어나자마자 단 거 먹고 하면은 진짜 안 좋대요. 우리 같이 고쳐봐요. 뭔가 눈 뜨서 아침에 먹는 첫 음식만큼은 저처럼 단 거 말고 막 자극적인 거 말고 조금 몸에 건강한 걸로 챙겨 먹어보자고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지수의 Earthquake 그리고 청하의 Stress.

지수 얼스퀵에 이어서 청하의 스트레스 듣고 오셨습니다. 박금지님, 5살 아이가 갑자기 엄마는 왜 화장

안 하고 다녀. 예지 엄마는 화장해서 엄청 예쁜데 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딸아, 예지 엄마는 화장 안 해도 예뻐. 반전인데요. 화장해서 예쁜 거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화장 안 해도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게 진짜 아이들이 그 순수한 그 말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지 않나요? 누구보다 가장 객관적인 게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애들이 예쁘고 안 예쁜 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막 가끔 영상들 보면은 본능적으로 이제 예쁜 사람한테 간다 뭐 그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저는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관련해서 정보 아시는 분들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막 학교 가거나 그럴 때 어린이집 가거나 할 때 뭐 예쁘게 좀 꾸며야 될 것 같은 그런 눈치를 받는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금지님처럼 조금 유쾌하게 받아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지 엄마는 화장 안 해도 예뻐! 이렇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존 케이의 파라슈트.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그

0: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4: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마지막 곡은 에즈원의 랄랄라 러브송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 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오늘 진심이 담긴 가사에 귀를 기울여 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면서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줘요. 두 번째, 당신은 내가 가버린 걸 알아차리긴 할까요? 세 번째, 당신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영국 팝 록 밴드 The Vamps의 2020년 발매곡 Would You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Would You 제목만 들어도 뭔가를 물어보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게요.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줘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꽤 쉽게 찾아내셨을 것 같은데요. 뭐 모르는 단어들 별로 없으셨죠? Tell me how you really feel. 네, 바로 들렸습니다. Tell me how you really feel.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줘요. 라는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Tell me how you really feel. Tell me how you really feel. 네, 감정을 이입해서 연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So I know it's really real. 그래야 내가 그게 진짜라는 걸 아니까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줘요. 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So I know it's really real. 그래야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아니까요. And won't you let your guard down? 네,

사진의 소절이었고 Let your guard down. 네, 이 부분을 딱 듣자마자 가드를 내리는 거죠. 그죠? 경계를 내리다, 경계를 풀다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Won't you let your guard down? 그럼 전체 문장도 해석하실 수 있겠죠. 당신의 경계를 풀어주지 않을래요? Won't you open up your mind?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If there is a reason you're holding back. 자, 이처럼 hold back 라는 표현이 가사 속에서도 굉장히 자주 들립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if there's a reason, 이유가 있다면, 그죠? If there's a reason, you're holding back. 그 다음에 들린 소절은 I'd rather know now. 이 부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는 지금 알고 싶어요 정도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내가 가버린 걸 알아차리기나 할까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와우, 굉장한 이펙터 느껴지십니까? If I walked out the door, 내가 저 문 밖으로 나간다면, 내가 떠나버린다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Would you even notice I'm gone? 네, 이 부분 잘 들으셨나요? Would you even notice I'm gone? 내가 떠나도 Would you even notice? 당신은 눈치채기나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 even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이 even을 통해서 서운함을 더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Would you even notice I'm gone? 당신은 내가 가버린 걸 알아차리기나 할까요? 눈치채기나 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Would you even miss me at all?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Would you even miss me at all? 당신은 날 조금이라도 그리워하긴 할까요? 정도 되겠죠. 이 끝부분에 at all이 들렸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이 at all이라는 걸 들으면 전혀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도대체 정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경우인 거예요. Would you even miss me at all? 당신은 날 조금이라도 도대체 정말 그리워하긴 할까요? 훨씬 자연스럽게 해석되시죠? Would you? Would you? 그럴까요? 그럴까요? 했고 If I walked out the door, 내가 저 문 밖으로 나간다면, 내가 떠나버린다면 Would you care enough to follow? 이건 어떤 뜻일까요? 나를 따라올 만큼 Would you care enough to follow? 당신이 신경 쓸까요? 소중히 여길까요? 네, 이처럼 Would you care? 이라고 하면 신경 쓸까요? 소중히 여길까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Would you even miss me at all?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don't go wasting my time 이라고 했습니다. 내 시간을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Don't go wasting my time. 그렇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I've played games enough to see through a lie. 갑자기 games가 들렸어요. 근데 이때의 games는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고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밀당 정도 되겠죠. 그래서 I've played games enough to see through a lie. 자, 끝부분에 들렸던 see through a lie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을 다 통과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알아차리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ve played games enough to see through a lie. 그럼 전체 문장 해석하실 수 있죠. 나는 거짓말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미 연애에 있어서 밀당을 많이 해봤다. 장난을 많이 해봤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밀당을 많이 해봐서 거짓말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And I wonder how you talk about us. 이 문장 정확히 들으셨죠?

얼굴이 환해지나요? 얼굴이 밝아지나요? 진짜 좋아하는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하게 빛이 나겠죠. 그 다음 가사는 If I even crush your mind at all. Crush your mind. 이 소절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crush your mind라는 표현이 머릿속을 스쳐서 지나가다라는 표현입니다. If I even crush your mind at all. 이 문장 속에서의 이 at all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을 거고 내가 당신의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가긴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요.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간절하게 느껴지죠? 그럼 이 곡 들어볼게요. The Vamps의 Would You?

그럼 확실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줘요. 그쵸, tell me로 시작했어요. Tell me how you really feel. 맞아요. Tell me how you really feel. 이 문장으로 들었습니다. I want to know how you really feel. 이 말인 거죠. I want to know how you really feel.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은 내가 가버린 걸 알아차리기나 할까요? Would you even, 맞아요. 이 속에다가 even이라는 것을 넣어줬습니다. 서운함을 배가시키는 역할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Would you even notice I'm gone? 내가 가버린 걸 눈치채기라도 할까요? Would you miss me if I disappeared?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당신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I wonder how you talk about us. 네, 아주 가뿐하게 대답하고 계시죠.

0: I wonder what you say about us. I wonder what you say about us. 이처럼 살짝살짝 바꿔서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목소리) 첫 번째,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줘요. Tell me how you really feel. Tell me how you really feel. Tell me how you really feel. 두 번째, 당신은 내가 가버린 걸 알아차리기나 할까요? Would you even notice I'm gone? Would you even notice I'm gone? Would you even notice I'm gone? 세 번째, 당신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I wonder how you talk about us. I wonder how you talk about us. I wonder how you talk about us. 네, 리듬에 딱딱 맞춰지죠?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Wake up, wake up, wake up!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동욱님 사연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제 회사에서 사고 쳐서 사장님께 된통 깨졌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굴어서 일어난 일이라 누구한테 화풀이도 못해요. 오늘도 가서 수습만 해야 합니다. 바보 이동욱! 르세라핌 스마트 들려주세요. 스마트해지고 싶으니까요. 동욱님, 아유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실수 한번 안 하고 삽니까? 너무 심한 자책은 금물입니다. 르세라핌 스마트 들으시면서 너무 이제 우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분 전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르세라핌 스마트 함께 듣고 와요.

Good morning! Wake up, wake up, wake up, dance! 자, 이어서 200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예능이 냉부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냉부를 챙겨 보는데 얼마 전 게스트로 나온 에스파를 본 남편이 아 진짜 예쁘다 이 말을 무한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질투는 안 났어요. 왜냐면 저도 에스파 좋아하거든요. 에스파 아마겟돈 들려주세요. 아 냉장고를 부탁해. 아 냉장고 부탁하는 그 프로그램. 저도 그거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자가 봐도 그렇게 예쁜데 뭐 남자들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여자가 봐도 예쁜 우리 에스파 아마겟돈 쿨하게 듣고 옵시다.

done. 웨이크업 댄스 5799님, 오늘은 제발 진상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쩜 이렇게 골고루 진상인지 엠믹스 별별별 들려주세요. 하, 우리 자영업자 분들 정말 이렇게 진상으로 불리는 손님분들이 오시면 조금 힘드시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조금 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엠믹스 별별별 함께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우리 부지런한 상하 가족분들 함께 만나볼게요. 7618님, 핫둘 핫둘! 발바닥 지압판 위에서 오늘도 건강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찌릿찌릿 아파서 내려오고 싶지만 건강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이런 게 있어요? 발바닥 지압판! 와 저는 지압 슬리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고통이 좋아요. 그 발바닥에서 오는 아픈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는 비밀인데요. 제가요 뉴스 7시 뉴스 진행할 때 지압 슬리퍼를 신고 진행한답니다. 모르셨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쁜 구두 신고 있는 줄 알았죠? 지압 슬리퍼 신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붓기도 빠지고 뭔가 그 아픈 고통을 느끼면서 하니까 좀 더 긴장되는 느낌? 핑계고 그냥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게 약간의 키높이가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지압판 이거 되게 탐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209님 아침 요가 시작했어요. 몸도 개운하고 마음도 차분해지니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열심히 다녀볼게요. 요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요가를 원데이 클래스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마지막에 요가에서도 그냥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게 제목 이름이 붙어있는 자세인데 그 자세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잠이 오시면은 좋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쉬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7618님 그리고 9209님 소중한 사연들 운동 사연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누구나 한 번쯤 부러진다.
1: 요원 씨, 잠깐 이리 와볼래?
0: 아, 네, 팀장님 부르셨어요?
1: 보내준 파일 봤어. 수고했고. 근데 숫자가 좀 하나씩 다 안 맞더라. 오 마이 갓. 처음 본 자료들 확인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0: 제가 그 체크한다고 했는데.
1: 변명 너. 체크했다고? 이게 맞아? 왜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지? 자기야, 내가 만약 확인도 안 하고 이거 윗선에 올렸다가 왕장창 나 깨지면 어떡해? 자기가 책임질 거야? 진짜? 일 이렇게 할 거야?
0: 죄송합니다, 팀장님.
1: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면 안 돼! So sorry, don't stop! 유원 씨 일 잘하는 거 아는데 가끔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so 아마추어 같은 그런 실수들이 가끔씩 해. 어우, 정말.
0: 아,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시정해서
1: 빨리 right now 고쳐서 다시 보내죠. 어? 유원 씨 오늘 정신 차려야 돼.
0: 아, 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허위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 아니, 팀장님한테 파일 보내기 전에 자료 체크하는 건 기본 아니야? 아니,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대충해서 보낸 거야 진짜. 아, 부서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부끄럽게. 아, 또 팀장님 왜 이렇게 또 소리를 크게 내시고 진짜. 아, 신입사원도 안 한 실수라고 완전 짜증나 진짜. 아, 그냥 사라지.

0: 권진아 뭔가 잘못됐어 들려드렸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누구나 한 번쯤 부러진다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그냥 날이 갈수록 우리 철규 아나운서의 연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이게 회사 배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회사가 맨날 바뀌나 봐요. 뭐 이제 뭐 저기 전라도였다가 경상도였다가 오늘은 외국계.
1: 아, 외국계.
0: 오늘 외국계로 이제 예, 좀 바뀐 것 같은데.
1: That's right.
0: That's right.
1: That's right.
0: 왜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지?
1: That was so great. 아. 아주 좋아요.
0: 외국계지만 짧게밖에 못하는 그런 외국계.
1: 그러니까 예. 한 유학을 한 6일 정도 다녀오신 것 같아요.
0: 아 근데 진짜 제가 동기로서 보기에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는 살짝 완벽주의인 것 같거든요. 준비도 굉장히 철저히 하시고 또 그에 걸맞는 아웃풋도 내고 그래서 좀 완벽한 사람이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하긴 하잖아요.
1: 실수를 하긴 하죠.
0: 네.
1: 그리고 이게 생방송에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분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법에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0: 아, 뭔가 말이 꼬이고
1: 그럴 때 뭔가 턱턱 걸리고
0: 맞아.
1: 내가 이 단어를 뱉어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뱉고
0: 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요? 박철규 아나운서도?
1: 근데 이제 뭐 듣다 보면 사실 듣는 분들은 그냥 네. 아 이게 그런 의미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0: 네.
1: 저는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뭐
0: 아.
1: 집에 가면서 아 그걸 그렇게 뱉으면 안 되는데 막. 근데 이런 실수는 오히려 괜찮아요.
0: 네.
1: 이게 다 용인이 되고 이게 해도 아라고 알아들으시니까
0: 네.
1: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아침마당에서 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때 방송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 잘 끝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청자 의견을 딱 봤는데 제가 가수 이름을 한번 잘못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0: 어떡해요? 유명한 가수였어요?
1: 예. 그래서 허유원의 재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 네.
1: 대본상에는 제가 뭐 물론 대본을 확인 안 한 것도 있지만
0: 네.
1: 대본상에는 뭐 정은의 재발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거죠.
0: 아, 그 팬들 난리 나지 그럼.
1: 근데 그
0: 어떡해.
1: 노래가 가수가 이제
0: 네.
1: 팬들을 위해서 또 만든 곡이기도 하고
0: 아.
1: 되게 의미가 있는 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실수할 수가 있냐부터
0: 아,
1: 해서
0: 그치.
1: 팬카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오프닝 네. 때 사과를
0: 아,
1: 했었거든요.
0: 그 일 기억난다 그때
1: 네.
0: 초반에.
1: 아 진짜 그 잊을 수 없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다행히 그 사과를 팬분들께서 잘 받아주셔서
0: 아, 다행이다.
1: 넘어가긴 했는데
0: 네.
1: 그 다음부터는 가수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0: 아 근데
1: 곡 제목만 얘기해요.
0: 이렇게 실수를 잘 안 하는 성격이니까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사실 라디오를 DJ를 진행하다 보면은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법에 안 맞는 거는 매일 해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1: 가끔씩 듣고 네. 있으면 진짜 억지 텐션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좀 하거든요.
0: 그런 억지 텐션 아니에요. 저는 텐션이 높은 편이긴 한데 근데 그런 좀 어법에 안 맞는 그런 단어 구조상 지금도 좀 왜냐면은 이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대로 뱉고 있으니까.
1: 아니 제가 네. 그 억지 텐션이라고 얘기한 건
0: 네.
1: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그 기본 흥보다
0: 네.
1: 조금 높게 잡으면 아무래도 흥분하다 보니까 말이 네. 좀 꼬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0: 아 그럴 수 있기는 하죠. 뭐 저는 그렇게 억지 텐션은 아닙니다. 아마 박철규
1: 그냥,
0: 아나운서
1: 그럼 그냥 말을
0: 네.
1: 못하는 거네.
0: 맞아요.
1: 그냥 말을 못하는 아나운서네.
0: 제가 박철규
1: 그게
0: 아나운서
1: 그게 더 나아요? 말을 못하는 아나운서가 네. 나아요?
0: 아니 근데 저는 말을 못하는 아나운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 너무 정제되어 있는 모습보다 조금 더 평소에 제 모습 평소에 제가 항상 완벽한 우리가 아나운서라고 해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진 않잖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런 좀...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모든 날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1: 좀 노력은 하긴 해야 돼요.
0: 쉽진 않습니다. 예, 쉽진 않아요.
1: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0: 하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DJ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야 노력이 더 필요해.
0: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얼른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이레빗의 응원 들려드리면서 박철규 아나운서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내일 뵐게요.
1: 안녕히 계세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 쇼리 실라!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유희열, 신재평이 함께 부른 여름날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 오는 곳은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도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죽전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일대에서 5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저 푸른 바다 어디에서도 너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파도 위로 높이 올라와 너의 노래 내게 들려줘. 저 푸른 바다 어디에서도 너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름 위로 높이 올라와 너의 꿈을 내게 보여줘. 정지찬의 바다의 노래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정지찬의 바다의 노래로 7월 21일 화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요. 오늘부터 살짝 세단장한 우아조 함께하세요. 아마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 확인해 주시고요. 신정희님, 경아님 반갑습니다. 햇볕이 무서워요 하고 아침 인사 주셨네요. 신정희님 계시는 곳은 비가 안 오나 봐요. 물론 제가 있는 여의도도 지금 비가 오고 있진 않지만 좀 살짝 흐리고요. 그런데 강원 경북 지역은 호우 피해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날씨가 좀 고르질 않네요. 3150님 반갑습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2793님도 출석합니다. 오늘 파이팅입니다. 현석언님 출첵이요. 덥지만 8월 중순 휴가 위해 버텨봅니다. 가자 하셨네요. 와, 그 휴가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군요. 정희관님 안녕하세요. 창원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비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창원에는 또 비가 오질 않고 있군요. 박영수님, 경아님 안녕하세요. 새벽까진 비가 오더니 지금은 출근하려니 비가 안 오네요. 출근길에 동반자 화요일 아침 우아조 출석합니다. 아, 동반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자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새로 오셨다고 보라 화면까지 바뀌었네요. 좋아요. 임병석 피디님 환영합니다 하고 환영의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저도 그 환영의 마음 담아서 지금 약간 두근두근 하는데 제 심장소리가 설마 마이크를 뚫고 나가고 있진 않겠죠? 보이는 라디오 뭐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콩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날씨도 보실 수 있고 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세단장한 우아조와 함께 하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 점심 메뉴 받아보고 있어요.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도 맛있는 점심 메뉴 하나쯤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점심에 뭐 드실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스 렉스 렉스. 사무실에도 렉스.

0: 와, 청소년기 나의 짝사랑 오빠 심신의 노래를 이곳에서 듣다니요 하고 아주 반가워해 주신 문지현님과 함께 들은 심신의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이어서 부활의 아름다운 사실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래 이 시간 축하 사연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시간이었었는데 오늘부터는 빠집니다. 이제부터는 틈틈이 소개해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사연 만나볼까요? 이민재님 출첵이요. 화성은 지금 물 가득한 풍선 같아요. 턱 건들면 왕창 비가 쏟아질 것 같다고. 그런데 어쩜 이렇게 표현이 동시 같죠? 화성은 지금 물 가득한 풍선. 이러는 어떤 동시 같은데. 이런 귀여운 느낌이면 나중에 톡 건드려서 왕창 비가 와도 호우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폭염이 있는 곳은 좀 비가 와서 더위를 좀 씻어가고 호우 지역은 좀 멈추거나 적게 오면 좀 좋겠어요. 근데 참 인간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9478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중3 아이 드디어 여름 방학식 날이에요. 돌밥해야 한다고 주위에서는 한숨 쉬는데 저는 초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등하교 자차 픽업하고 있어서 방학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네요. 당분간 운전대 손 놓고 늦잠도 좀 자고 8시 퀴즈 문자도 참여할 거예요. 맨날 운전하느라 정답 알면서도 문자 못 보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정말 방학 때 힘들어하시는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의 사연은 정말 오랜만이거나 아니면 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상황은 모두 다르니까요. 무엇보다 아주 우아조에 적극 참여를 하시겠다는 의지, 이 결심을 보여주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8934님,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저희 조카는 요즘 거울 보면서 매일 예쁜 짓이에요. 거울 왜 봐? 물어보면 예쁘잖아 이러는데 아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소파 뒤쪽에 거울이 있는데 아우 귀여운 아이가 양갈래 머리를 묶고 뒤돌아서 소파 등받이에 팔을 얹고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고 있네요. 아 귀여워라. 이 사랑받는 걸 아는 얼굴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은 얼굴이네요. 아 이렇게 사랑 전해주셔서 그런 사랑 가득 담긴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노래 듣죠. 채연의 사랑 느낌.
1: 아 웃으려고.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회사 초록색 작업대 위 천으로 만든 원형의 바구니 안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워있는 노란 고양이 한 마리. 요가를 하는 건지 기지개를 켜는 건지 몸을 길게 늘이고 눈을 질끈 감고 앞발은 위로 쭉 뻗고 있다. 몸을 저렇게 베베 꼬고 불편하지도 않은가? 저러고 잠이 오나? 조용히 바라본다. 이 녀석을 만난 건 열 달 전 회사 화단에 모여있는 길냥이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 녀석만 구조해 정성껏 보살펴주고 우리 회사에서 쭉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름은 복실이, 복되게 잘 살라는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다. 우리 복실이 힘들었던 기억은 잊고 회사 사람들의 예쁨 듬뿍 받기를. 귀여운 복실이를 한참 바라보다 애가 깰까 조심조심하면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제임스 블런트의 You're Beautiful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5377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회사에서 길냥이 돌보는 사연들 종종 오거든요. 회사의 복덩이 겸 마스코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예쁜 받아가지고 참 다행이고 또 그만큼 직원분들에게 웃음을 주겠죠. 김수경님이 사랑을 품은 사진작가시군요. 복 많은 길냥이 하셨네요. 그러게요. 아, 우리 복실이 5377님 회사에서 잘 지내라냥 사진 감사하고요. 5377님께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점심 메뉴예요. 점심에 뭐 드실지 알려주세요. 아직 안 정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 메뉴 듣고 힌트 얻으시면 되겠죠? 저는 어제 수제비 힌트를 얻었었거든요. 물론 근처에 수제비가 없어서 먹지는 못했지만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다른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싶고요. 0390님, 8월 초에 여름휴가를 쓰기로 계획했는데 날이 너무 느리게 가네요. 다른 동료들이 휴가 쓰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제 차례가 오겠죠? 암요! 암요! 나중에 반대로 동료들의 부러움이 곧 되실 겁니다. 0390님이 지금 이제 조금만 지나가시면 아유 8월 초 금방이죠. 강수연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짜임의 우아조 듣고 있어요. 오늘 고1 방학입니다. 한동안 편히 듣고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들도 한 학기 동안 등하교 하느라 고생했어. 왕복 2시간 반 힘들었을 텐데. 헉! 왕복 2시간 반이요? 고등학생인데? 와, 등하교 정말 고생했네요. 강수연님도 아드님도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겠는데요. 허승희님, 어제 수업 때 강사님께서 염색할 때 들기름 한 스푼 넣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는 정보에 지금 염색하려고 염색약 넣고 그 다음 들기름을 스푼으로 안 하고 눈대중으로 그냥 따라 붓는 중에 너무 확 넣어버렸어요. 어떡해! 아니 일단 허승희님 어떤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좀 요즘에 그 공부하시는 건 아는데 어떤 거였는지 궁금한데 와... 이런 헤어 관련인 건가요? 그런데 들기름을 넣는다. 하긴 오일이 머리를 좀 윤기나게 하고 당연히 또 영양 성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안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근데 이거 너무 고소한 머리가 되는 거 아닌가? 효과가 어땠는지 나중에 좀 꼭 알려주세요. 물론 지금 좀 넘치게 부은 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우 들기름이 좀 살짝 아깝기도 하고 아우 그 맛있는 들기름 노래 듣고 여러분의 오늘 점심 메뉴 알아보죠. 원더걸스 민 이어서 엠플라잉의 러버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점심 뭐 먹을 생각으로 기다리면 좋을까요? 3419님, 휴가라 비가 와도 좋네요. 아, 마음이 한껏 넉넉해지셨어요. 휴가 날 점심은 한식 뷔페와 커피 마셔요. 제 루틴이에요 하고 반찬과 밥 골고루 담긴 먹음직한 큰 왕접시 하나와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8522님, 오늘부터 큰아이 방학 시작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급식으로 점심 걱정 안 했는데 이제 뭐 먹지가 하루 일상이겠어요. 오늘은 딸이 좋아하는 토마토 많이 넣고 저 좋아하는 마늘 넣고 스파게티 당첨입니다. 맛점! 하고 보내주셨네요. 뭐 먹지가 정말 너무 고민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큰 걱정이라서 이 구내식당과 급식을 아주 선호하는데 말이죠. 8076님,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점심 메뉴입니다. 예지력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해물파전으로 했을 텐데 저는 한 달 식단을 짜서 직원들과 어르신들 만난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항상 만나게 드셔주는 어르신, 요양원 식구들에게 감사드리고 식사를 함께 준비해주는 우리 주방 선생님들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고 식단표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저 이거 참고해도 되나요? 야, 이렇게 전문가의 식단을 볼 수 있다니. 오늘 점심은 참고로 현미쌀밥, 녹두죽, 돈육 고추장찌개, 생선가스, 마카로니 샐러드네요. 아, 맛있겠어요. 5893님, 일터에서 가까운 담양 국수거리에서 만난 국수 먹으려 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담양에 국수거리가 있군요. 오, 제가 고향이 전라도 쪽이라 담양을 예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최근에는 좀 못 갔었거든요. 혹시 가게 된다면 국수거리 기억해 놓겠습니다. 4050님, 오늘 점심은 사무실 사람들과 쏘가리 매운탕을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제가 루어 낚시에 취미가 있어 그동안 잡았던 녀석들로 사무실 사람들과 그 맛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운탕 재료 준비를 해서 출근해 있는데요. 점심에 사무실 사람들의 표정이 기대되네요. 아우, 두근두근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실크소닉이 부릅니다. 스케이트!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사연 계속 만나보죠. 이성호님, 경아님은 엘베 타면 안쪽? 문 쪽? 어디를 선호하세요? 아하,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주말에 마트 갔다가 엘베 문 쪽에 탔는데 내리는 사람 있을 때마다 닫힘 버튼을 누르느라 바빴어요. 왠지 늦게 누르면 눈치 받을 것 같고 손 많이 가는 자리네요. 다음부터는 꼭 안쪽에 타기로. 아하, 버튼 누르면 도우미가 되셨군요. 그 순간에. 아,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근데 뭐 문 쪽과 안쪽만이 아니죠. 그 저 안쪽 구석도 있고 안쪽 가운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엘리베이터 정중앙도 있고 위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선호하시는 자리가 있으세요? 저는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 버튼이 눈앞에 있으면 좀 안 누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논쟁과 그 비슷한 거 있죠. 그 공중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 어느 칸으로 들어가시냐고, 어느 칸으로 들어가세요? 아, 이런 걸로 그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걸로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도 그런 테스트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아, 엘리베이터 그리고 공중화장실 어떨지, 그리고 저는 갑자기 또 심리 테스트라면 어떤 사람으로 나올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8123님, 8년 다닌 회사를 퇴사한 뒤 두 달 알차게 여행 다니고 오늘 첫 출근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지만 앞날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와, 8년 회사 다니신 것도 수고하셨고, 와, 정말 두 달 여행 다니신 것도 그렇고 시간을 굉장히 계획을 잘 짜고 그대로 실천하셨네요. 두 달 여행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아, 좋으셨겠다. 이제 기분 전환도 다 되시고 새해 출발하기 너무 좋은 조건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첫 출근, 첫 발자국 남기시는 그 걸음걸음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응원 드립니다. 같이 노래 듣죠. 서영은의 천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언제나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화입니다. 좀 전에 퇴사 후에 두 달 여행하고 다시 출근하신다는 8223님, 이탈리아랑 몽골을 다녀오셨대요. 추천하신다고. 추천하실 만하죠. 부럽습니다. 정말 좋으셨겠다. 뭐 저희는 여행은 못 가더라도 노래 들으면서 여행 간다 상상이라도 해보지요. 1부 끝곡으로요. 잼의 우리 모두 사랑하자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최대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여의도 부근 지나는데 15분 이상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죽전 5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서울요금소부터 정체고요. 이후로 남사에서 짧게 밀립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칠곡분기점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4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사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Lik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이 아름다운 발라드는 안상수 씨가 불렀는데요. 안상수 씨는 쌍둥이 동생과 함께 결성한 듀오로도 유명하죠. 여기서 퀴즈! 이 쌍둥이 듀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수아진, 2번 철이와 미애, 3번 라면과 구공탄! 문자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안상수 씨는 어느 듀오 멤버일까요? 1번 수아진, 2번 철이와 미애, 3번 라면과 구공탄!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안상수 씨가 쌍둥이 동생과 함께 결성한 듀오 이름. 오늘의 정답 1번 수아진이죠. 최선희 님이 1번 수아진, 자선 버스킹 많이 하는 선한 가수예요. 아, 맞아요. 저도 예전에 명동 그 성당 앞쪽 있잖아요. 그쪽 가면 항상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문정환님, 1번 수아진, 아빠가 너무 좋아하셔서 차에서 늘 노래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4567님, 코너 음악 바뀌었네요. 다른 방송인 줄 알았어요. 전 8시부터 듣거든요. 정답 1번 수아진. 제가 이건 왜 알까요? 전 애기인데요. 거짓말! 4567님 거짓말! 왜 거짓말 하세요? 근데 배경음악 바뀌니까 정말 저도 약간 말 타고 퀴즈 내는 느낌? 뭔가 그 발이 알아서 막 춤을 추는 느낌? 퀴즈 풀어야 하는 어떤 피가 끓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강수연님, 1번 수아진, 초등학교 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서 직접 봤던 기억이. 오, 그러셨군요. 0686님 수아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이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들려드립니다. 김영애님, 고1 딸 오늘 드디어 여름방학 시작입니다. 매일 늦게까지 게임하려고 하는 딸, 빨리 자라고 혼내는 저, 매일 사랑 한 스푼, 잔소리 아홉 스푼, 전쟁과 사랑, 사랑과 전쟁 시작입니다. 아, 따님과 전쟁과 사랑, 사랑과 전쟁. 그 사랑 한 스푼이 중요한 것이죠. 방학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래 두 곡 이어 들을게요. Dusty Springfield와 Richard Carpenter의 Something in Your Eyes. 이어진 곡은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8시 18분입니다. 어미영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제가 늦잠 자느라 여기 충주예요. 무더위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 주셨네요. 아우 눈 비비고 일어나서 먼저 인사 주셔서 고맙습니다. 1105님 옥수수 장사예요. 노상에서 하는데 지금 옥수수 껍질 까면서 듣고 있네요. 너무 더워요. 커피 한 잔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더위를 감수하시는 덕분에 이 여름에 많은 분들이 맛있는 옥수수를 드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시면 외면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시원하게 한 잔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요. 902사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꾸물꾸물한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엔 고구마 구웠어요. 지방 가득 고구마 향이 가득하고 고구마 좋아하는 반려견은 계속 콧구멍 벌렁거리며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비그치고 햇볕이 쨍하고 나오면 좋을 텐데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아, 옥수수에 이어서 고구마 구워지는 냄새. 이 구황작물 구워지는 향은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아 그리고 개들이 군고구마 좋아하는 거 참 귀엽지 않나요? 인터넷 사진 중에 보면 그 군고구마를 정말 무슨 전재산인 것처럼 꼭 껴안고 있는 그런 강아지들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0692님 축하해 주세요. 큰딸 김지영의 49번째 생일입니다. 두 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고 러닝도 열심히 달리는 부지런하고 마음도 얼굴도 예쁜 우리 딸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외쳐주세요. 지영아 엄마가 생일 축하해. 항상 응원할게. 주말에 생판 미리 했는데 오늘이 진짜 생일이라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생일 파티를 한 사진

또 보내주셨는데 어우 중국집에서 하셨네요. 각종 중국 요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맛있어 보이는 중국 요리가 한상 가득 펼쳐져 있고 또 노란 치즈케이크와 여름 음료까지 디저트로 같이 드시면서 파티를 하셨어요. 김지영님 생일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0692님의 그 사랑 가득한 마음 충분히 전해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곡들 중에서 어렵게 골라서 듣는 시간이죠. 오늘 꼭 이 노래 오옥수님이 신청하신 김건모의 서울의 달 그리고 1319님이 신청하신 이무진의 신호등 이어드릴게요. 두 분에게 커피 모두 드려요.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들으셨습니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매일 다른 코너들이 있었는데요. 코너 없이 이제 편안하게 음악 듣고 사연 소개해 드리려고요. 7595님이 장마라 장화 사줬는데 운동화 신고 등교한다는 초5딸 딸내미 때문에 열받는 아침입니다. 주하야, 엄마 말 좀 듣자. 제발 하고 이를 앙당 물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7595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 마음 진정하시고요. 또 이렇게 가가지고 운동을 한번 흠뻑 젖어보고 아, 엄마 말 들을 걸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비 오는 날 장화 신으려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신을 거예요. 이 마음 좀 진정하시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드시면서 착 내리십시오. 구미현님, 당첨이란 것이 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재미가 없는데 이 무료한 삶에 당첨이라는 재미 얹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재미가 얹어지시겠어요? 그러면 해드릴 수 있죠.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이현주님, 저 원래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오늘 차가 하나도 안 막혀서 30분 만에 왔어요. 다들 휴가 갔나 봐요. 부럽다 하셨네요. 아, 휴가 영향도 있으려나요? 마침 저도요, 오늘 정말 딱 5분 일찍 나왔거든요. 그런데 20분을 일찍 도착해서 아, 오늘따라 뭐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막 이래서 금방 왔어요. 그렇지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는 도로는 여전히 차가 한가득이고 이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현주님 일찍 안 막히고 도착하셔서 그거는 참 좋네요. 휴가 계획 아직 없으신가요? 아니면 올 여름 없으신가요? 저도 사실 아직 없어요. 우리 같이 해요, 이현주님. 5610님, 고딩 딸내미가 아침에 하악 하고 소리쳐서 놀라서 방에 갔더니 엄마, 오늘만 학교 가면 끝이야. 내일부터 방학이야. 아싸! 이러네요. 아, 귀여워라. 여고생다운 아주 발랄함인데요. 아침에 좀 헛웃음 좀 지으셨겠어요? 같이 노래 듣죠? 시크릿의 별빛, 달빛, 이어서 티아라의 러비더비.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아, 아까 오늘따라 차가 좀 덜 막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07님 방학해서 차가 덜해요 하셨네요. 0725님도 애들이 방학이라 그렇다고. 아, 방학을 시작해서. 아, 그렇군요. 아까 그 다들 휴가 가나 보다 말씀해 주신 이현주님이 오, 부산의 이현주님이셨나 봐요. 아까 그 광양의 이현주님이 그 동명이인이신 이현주님인가 봐요. 반가워요 하고 인사도 주셨었는데 방학이라 그렇답니다. 오광래님 강아지풀 흔들며 걸으니 더워도 기분 좋아요 하셨어요. 야, 강아지풀 하나로 어떤 전원의 느낌? 갑자기 목가적인 느낌? 이 푸르른 느낌이 확 드네요. 아, 지금 강아지풀을 흔들면서 이 아침에 가고 계신 거예요? 아, 1229님, 아까 출근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예쁜 장면을 봤어요. 동물병원 수의사님이 강아지 한 마리와 산책하고 들어가시는 길 같은데 강아지가 횡단보도 건너다 찻길 쪽으로 가니 수의사님이 강아지를 안고 대신 차주분께 고개를 숙여 사과하시고는 신호등을 무사히 건너고 난 후에 강아지에게 코를 박고 예뻐하시는데 저절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아, 이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도 작은 행복 놓치지 않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마음만큼은 뽀송한 하루 되세요 하셨네요. 아, 영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참 우리 일상인데 이렇게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들 있죠. 저 얼마 전에 어떤 그 인터넷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어떤 가게 사장님이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가게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씻는 중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초등생이 그 사장님이 이제 차에 머리를 넣고 물건을 씻는 와중에 등에 비를 잔뜩 맞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던 초등학생이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고 있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아, 근데 그거 뭐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에게는 이런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답니다. 그런 순간들 잘 간직하시면서 두 곡 이어듣죠.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 그리고 박미경의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약간의 변화를 준 오아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엔 좀 낯서시더라도 금세 적응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임피디님 유명한 분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환영의 인사를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어찌나 저를 잘 부탁드린다고 해주시는지 이 따뜻하신 분들. 오늘 끝곡으로요. 황경민의 흩날린 우정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서해안에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하천이나 지하 공간은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더 가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산 일대에서 5km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 반월터널부터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